0: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충세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 늘 강조하고 계신 이충세 목사님께서는 현재 행당동 성서 침례교회에서 목양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위대한 계명과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지상 대사명을 이루기 위해 성경 중심의 강의 말씀으로 영혼 구령에 온 열정을 쏟고 계십니다. 이제 이충세 목사님의 통찰력으로 성도를 온전케 하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선포된 말씀의 후반부와 함께 하겠습니다.
1: 이 출애굽의 루트를 저희들이 살펴보고 진짜로 역사적으로 발생됐던 시내산이 어디에 있는지 저희들이 다음 주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핏부림을 입으셨습니까? 우리의 가장에 예수 그리스도 피가 발라져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우슬초에 대해서 잠깐 제가 영적인 의미를 또 한번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레위기서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게 됐을 때는 그 부정함을 정함으로 바꾸기 위해서 의식이 있었는데 우슬초와 백향목이 사용됐습니다. 이 백향목은 아름드리 나무고 굉장히 좋은 나무입니다. 굉장히 좋은 목재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 출애굽기 12장 유월절에 피를 뿌리고 바를 때는 이 우슬초 한 묶음을 취해서 피를 바르고 뿌리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우슬초는 한 해 살의 식물이고 관목입니다. 목재를 쓸 수 없습니다. 이 예쁜 색깔의 꽃이 핀 것 같지만 사실 이 우슬초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찮은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우슬초가 피에 적셔지고 피를 머금어서 피를 뿌릴 때 그 가정에 있는 생명들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의 매 집집마다 첫째 아들이 죽지 않고 보존되었다는 사실. 자, 이 의미는 피를 뿌리고 바를 때 백향목이 쓰인 게 아니라 우슬초, 볼품없는 우슬초가 쓰였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진 것도 많고 잘생겼고 내보일 것도 많고 스스로 자랑할 것도 많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보혈의 피에 적심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연약할지라도 중요한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자랑하고 가진 게 많고 이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적심을 받고 피를 뿌리는 그 일에 내가 먼저 피에 담겨진 그 우슬초가 될 때 그 가정에 있는 생명들을 보호하는 그 피를 바르는 그 일에 쓰임받은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낮추고 예수님의 보혈을 믿어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런 인생들을 겸손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들어서 쓰신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가정에 들어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가 뿌려지고 피가 발라진 그 집은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월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넘어갈 유자, 뛰어넘을 월자. 그래서 북한에서 온 사람들을 월남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유월이란 말은 뛰어넘는다. 영어로 pass, over.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피가 발려진 그 집은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그 집에 왔을 때 야 청소가 잘 됐네? 이 집은 지저분하네? 그것을 본 게 아니에요. 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착하네? 잘생겼네? 못생겼네? 돈이 많네? 부잣집이네 가난한 집이네 그거 본 것이 아닙니다. 천사가 본 것은 오직 하나. 그 집에 피가 발라져 있는가? 피가 뿌려져 있는가? 그거 하나만 보고 천사가 지나가는가? 들어가서 첫째 아들을 죽였는가? 그것이 관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졌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묻혀져 있는가?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의미입니다.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영혼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몸과 영과 혼을 정결케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함을 입은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하고 그리고 피를 취해서 양 옆 기둥과 문 기둥에 바르게 될 때 죽음의 천사가 지나고 유월절의 놀라운 의미, 생명의 보존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유월절의 절기의 핵심은 양을 먹는 것이 아니라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물론 먹는 것도 의미가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빵이다.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라고 언급한 구절이 바로 정확하게 이 출애굽기 12장에 어린 양을 각 사람이 먹고 그 피를 바르라는 의미가 바로 이렇게 신약에서도 정확하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유월절의 규례 가운데 네 번째 8절과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먹되 불에 구워 누룩 없는 빵과 쓴 채소와 함께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것을 날로 먹거나 결코 물에 삶지 말고 그것의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불에 구우라. 자, 이제 이 네 번째 규례는 어린 양을 잡아먹되 삶아 먹지 말고 생으로도 먹지 말고 반드시 불에 구워 먹으라. 쉽게 말씀드리면 바베큐에서 먹으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영적인 의미가 또 들어있는데 이방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은 고기를 물에 삶아 먹었습니다. 오늘 이 유월절 규례를 들으시면서 아, 이제부터는 우리는 고기 삶아 먹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삶아 드시든 구워 드시든 지져 드시든 어떻게 드시든 생으로 드시든 상관없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의 규례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린 양은 이렇게 먹으라고 하신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 첫째로 삶아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이집트 사람들은 고기를 삶아 먹었기 때문입니다. 네, 사실 더 중요한 의미는 삶아 먹지 말라고 한 중요한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1년 된 순양이라면 적어도 아마 제품에 이 정도는 될 거예요. 이 정도. 그럼 이만한 순양을 용기에 넣고 삶아 먹는다면 상식적으로 뼈를 잘라서 작은 피스로 해서 솥단지에 넣고 삶아 먹기 때문에 삶아 먹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구약의 대부분의 예언들은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동일하게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은 양조차도 뼈가 부러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삶아 먹지 말고 통째로 구워서 불에 구워서 먹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영적인 의미라면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의 식습관조차도 따라가지 말라. 구별되게 음식, 특별히 이 거룩한 성물인 어린 양을 불에 구워 먹으라고 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의미로 왜 불에 구워 먹지, 삶아 먹지 말고 또 어떻게 보면 예, 또 다른 말씀해 보시면 생으로 먹지 말라. 날로 먹지 말라 9절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방인들 가운데 우상의 제단에 희생제물을 드리고 이방 사람들은 생으로 고기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에 그 뷔페집에 가서 육회를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육회 먹는 거 꺼리낌

자, 여기에 또 재미있는 것은 8절을 보시면 고기를 구워 먹되 무엇과 같이 먹어야 되냐면 무교병과 쓴 채소와 함께 먹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교병은 발효되지 않은 순수한 곡물 가루로 만든 빵입니다. 그러니까 발효되지 않은 순수한 빵이라는 것은 이집트에서의 430년간의 종살이했던 것, 세상을 사랑했던 것, 이집트 백성들의 습관처럼 살았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깔끔히 정리하고 이제부터는 발효되지 않은 무교병을 먹은 것처럼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깨끗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의미로 무교병을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타협도 하지 말고 정결한 삶으로 정결된 이스라엘 백성들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그 의미를 가치를 살리기 위해서 무교병 먹지 않게 했고, 자, 그 다음에 쓴 채소와 함께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쓴나물 우리가 종종 먹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쓴나물은 무엇이냐면 430년 동안의 노예살이의 그 고통을 기억하고 잊어먹지 말라. 잊어먹지 말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쓴나물 먹으면서 쓴나물, 쓴맛 본다는 거죠. 쓴맛을 보면서, 야, 이집트의 생활이 얼마나 괴로웠느냐.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민수기를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서 부추와 마늘과 오이를 먹고 싶어가지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쓴맛을 제대로 못 본 거예요. 농담 삼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쓴맛을 제대로 보면 다시는 생각도 안 해요. 여러분, 우리 군대 갔다 온 청년들이 자기가 근무했던 그 지역을 돌아보고 오줌도 안는다고 할 정도로 이집트 사람들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다시는 이집트의 430년을 사모하지도 말고 아주 지긋지긋했던 그 괴로웠던 영적인 의미로 종살이했던 것, 사탄의 노예, 죄의 노예 되었던 것을 기억하지 말고 사모하지도 말고 이제는 다 잊어버리고 이날을 기점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는 의미로 쓴 나무를 먹으라고, 하나님이 쓴 채소를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때로는 세상을 사모할 수도 있어요. 내가 옛날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러했었는데 하면서 사모하고 그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사모하지 말고 세상을 멀리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교훈이 바로 쓴 채소를 먹어야 되는 이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여기 보시면 고기를 먹다가 이 양 한 마리를 잡아먹었는데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남은 고기는 불에 태워 없애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고기를 남기면, 음식을 남기면 무더운 여름철 같으면 어떻습니까? 상합니다. 그러면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이 바로 어린 양은 성물입니다. 성물. 근데 이게 남았다고 그래서 그냥 방치하면 쓰레기처럼 변하고 냄새도 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 우리 예수님의 그 희생이 귀하게, 감사하게, 거룩한 것으로 남아야 되는데, 물론 이 어린 양이 예수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먹다가 남은 것은 방치하지 말고 불태워서 없애라, 깨끗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만큼 감사하고 우리 받은 구원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이거 시시콜콜한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놀라운 구원 받은 것 감사하면서 구원의 은혜 속에 살아가라는 의미가 바로 남은 양을 불태워서 없애버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섯 번째 유월절의 규례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곧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것은 주의 유월절이니라. 그것은 주의 유월절이다. 근데 음식을 먹는데 굉장히 독특한 방법으로 음식을 먹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음식을 먹을 때 적당히 누워서 먹습니다. 옆으로 팔꿈치를 바닥에 대고, 식탁 문화가 아닙니다. 서양은 식탁 문화지 않습니까? 의자에 앉아서 테이블에.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적당히

0: 믿음이 두 발 뻗고 한 팔꿈치를 땅에 대고 이렇게 먹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굉장히 생소했어요. 신발 신고 허리띠 띠고 지팡이 짚고 요이 땅 하면 출발할 자세로 먹으라는 거예요. 자,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무엇을요? 어린 양을 잡아 구워서 그 고기를 먹고 무교병과 쓴 채소를 같이 먹는데 허리에 띠를 단단히 둘러매고 여러분 띠 띠면 어떻습니까? 소화 안 될 수도 있어요. 음식 좋아하고 많이 먹는 사람은 음식 먹기 전부터 뭐 합니까? 허리띠를 탁 풀어요. 이건 거꾸로예요. 허리띠 띠고 신발 신고 지팡이 짚고 급히 먹어라. 급히 먹으면 체한다고 어른들이 말하잖아요. 급히 먹지 마라. 근데 하나님은 지금 급히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이집트의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기회를 주시면 미련 두지 말고 속히 단호하게 떠나라. 잘 들으십시오. 속히 단호하게 떠나라. 우리가 구원받고 세상을 연연해하고 미련 두고 바라보고 롯의 부인처럼 아까워가지고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떠날 때가 되면 이 이집트의 장자가 죽고 곡하는 소리가 들리고 파라오가 손들고 이제 모세 당신의 백성들 데리고 가시오라는 말이 나오면 그때를 정점으로 다 떠나라는 거예요. 준비를 단단히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 뒤돌아볼 사람 없겠지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이 아까워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는 어떤 시간과 재물과 무엇인가 아까워가지고 바라보고 이러지 말라는 의미가 바로 유월절에 음식을 먹으며 신발 신고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준비하고 급하게 먹고 빨리 먹고 다 먹었으면 때가 되면 떠나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미련 두지 말아야 되는 의미가 바로 이 말씀, 이 다섯 번째 규례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규례를 잘 보시면 에베소서 6장에 영적인 전투를 하게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한 이 말씀이 떠오르실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허리에 띠를 띠고 복음으로 예비한 화평의 신을 신고 손에는 성령의 검을 들고 사단 마귀를 대적하라. 바로 이것이 영적으로 동일한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 2018년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연연해 하지 말고 언제든지 주님이 명령하시면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전쟁터로 가서 싸워야 되고 떠나라면 떠나고 보따리 싸라고 하면 보따리 싸고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살아가는 긴장하면서 영적인 이 전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의미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일곱 번째, 43절 보시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12장 43절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어린 양에 관한 규례는 이러하니라. 타국인은 그것을 먹지 못할 것이니. 타국인은 유월절에 참가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금지시키셨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한 타국인은 이집트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마음속에 교만하고 완악했던 파라오와 이집트의 가족에 있는 모든 첫 번째 아들, 장자들, 그리고 이집트 백성들이 소유한 모든 생축의 첫 번째 동물은 다 죽음입니다. 피가 없는 집안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스라엘 집안에도 피가 안 발라지면 그 집안의 첫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죽은 사람은 없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피를 발랐으니까. 우리가 부른 찬송가처럼 내가 그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넘어가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가 없으면 이스라엘 집안에 그 집안에 있는 장자도 죽었었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규례를 다 기억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피를 발랐기 때문에 안 죽은 겁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타국인은 유월절에 참여 못 시킨다 말씀하셨어요.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먹지 않았다는 의미는 피도 안 발랐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예외가 있었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먹어도 좋다 말씀하십니다. 자, 외국인이지만 이집트 사람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다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 홍해를 건너갈 때 잡족속, 다른 민족이 있었습니다. 섞여 살았던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 블레셋 사람이었을 것이고 가나안 땅의 어떤 부족이었을 텐데 어찌어찌하다 보니까 이집트에 내려와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할례를 받으면 48절에 할례를 받은 뒤에야 비로소 그가 가까이 와서 그것을 지킬지니라. 유월절 절기를 지키도록 예외를 두셨습니다. 자, 그럼 이것은 영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방인일지라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가 아닌 것입니다. 오해하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는 할례를 받으나 안 받으나 의미가 없습니다. 영적인 할례는 무엇이냐면 이 할례는 피부를 가르는 것입니다. 피부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피가 흘려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해 내 삶을 구별해 놓습니다. 성별된 의미로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기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고 유월절 절기를 참여할 수 있는 이 축복을 주셨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는 그 유월절 절기를 지켰던 것처럼 우리 또한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 유월절 사건 가운데 마지막 일곱 번째 규례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이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놀라운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종지부를 내고 이제 자유스러운 국민들로 한 나라를 이루는 백성들로 전환점이 되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껏 어떻게 살아오셨든지 간에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려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카드 써내면 그것이 전환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믿고 거듭날 때 우리의 인생이 전환점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 유월절 절기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았다면 이제 새로운 백성답게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유월절의 규례이고 그것이 유월절의 상징이라면 우리가 구원 받았다면 이제 성서 침례교회 성도답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예배하는 사람으로 말씀을 지키면서 순박한 믿음을 가지고 타협하지 말고 세상 연연하지 말고 주님 따라가면서 살아가야 할 것을 이 유월절의 규례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세기는 생명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마칩니다. 근데 출애굽기는 서론부터 요셉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가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합니다. 산에 아이들이 태어나면 물속에 다 던져서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교만했던 이 이집트의 파라오의 아들과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의 첫 번째 태어난 장자가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습니다. 아마 이 사건은 고대 근동의 이집트와 여호수아기를 읽어보면 주변 국가 사람들이 벌벌 떨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출애굽 사건, 유월절 사건으로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은 죽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다. 홍해가 갈라진 사건, 요단강이 갈라진 사건을 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고대 근동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부족들이 들었을 때 벌벌 떨었습니다. 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말씀하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선택했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사건이 유월절 절기이고 그 사건이 홍해가 갈라지는 홍해 대첩입니다. 홍해 대첩, 큰 승리. 다음 주에 홍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지리적으로 진짜 어떤 지역에서 발생했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 아까 그림에서 보실 때 시내반도 시내산이 아니라 다른 곳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출애굽의 루트를 저희들이 살펴보고 진짜로 역사적으로 발생됐던 시내산이 어디에 있는지 저희들이 다음 주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핏부림을 입으셨습니까? 우리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 피가 발라져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지금까지 이충세 목사님과 함께한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으로 여러분 삶에 큰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바라며 계속해서 BBN 방송에서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하고 계시는 BBN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상업성이 없는 방송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희가 단 한순간도 방송 시간대를 판매하거나 재정적 필요 때문에 광고 방송을 허용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청취자 여러분들께 순수하고 희석되지 않은 복음을 전해드리기 위함이며, 아울러 단 한순간도 허비되는 시간 없이 찬양과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울러 이 모든 방송 원칙은 저희들이 방송국을 처음 세우던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지켜왔으며, 이 모든 것은 바로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뜨거운 후원 때문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을 통해서 저희 방송의 이 순수성을 계속 지켜나갈 것입니다. 늘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가기를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여러분들께서는 올바른 진리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만을 방송하는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미 신약 시대에 사도 바울이 예견한 대로 오늘날 복음이 아닌 것들이 복음의 자리를 꿰차고 앉아있는 듯 싶습니다. 그렇다면 변질되어지지 않고 순수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에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다 이렇게 복음을 정해 주셨습니다. 이 복음의 정의에 의하면 여러분들과 저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심으로 다 용서되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구세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하나님 은혜의 경이로움과 진리를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0: 주의 뜻을 따라 성경 강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보내드리고 있는 주의 뜻을 따라 오늘도 말씀에는 부산 말씀교회를 담임하시는 김두식 목사님입니다.
1: 할렐루야, 김두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40편 말씀을 통해서 환난에서 건진받은 자의 기도 Prayers of David who was lifted out of troubles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눕니다. 시편 40편은 다윗이 인생의 가장 큰 환난에서 건진받고 올려드린 기도입니다. 그는 구원의 감격을 새 노래로 찬송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언제든 고난과 환난이 찾아올 수 있죠. 그때 우리는 건지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본문을 통해 주시는 네 가지 교훈을 받고 진리를 깨달아 믿음의 성장과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시편 40편을 관통하는 핵심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Giving thanks to God who lifted him out of the slimy pit. 본문은 두 가지 극명하게 대조되는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놀라운 깨달음을 주십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하는 최악의 상황과 거기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대한 최선의 감사와 찬송이 바로 그것입니다. 최악과 최선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직면하는 최악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며 그것은 단지 우리를 훈련하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갱신하는 과정일 뿐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최악에서 건짐을 받은 인생들이 당연히 감사라는 최선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강력하게 묻고 계십니다. 왜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느냐고 원망과 짜증으로 살지는 않는지 우리 삶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를 잊고 사는 감사 불감증 사회를 살고 있으며 성도들 중에도 감사 결핍증 인생들이 많습니다. 감사란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해 말이나 행동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환난에서 벗어난 후에 자기를 구해주신 하나님께 제일 먼저 감사했습니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시고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회는 비극적입니다. 요즘 사회적 추세가 공공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는 것입니다. 도와줘봤자 감사도 안 하는데 뭐하러 도와주냐 하는 것입니다. 도와줬더니 오히려 보따리 내놓으라는 적반하장의 배은망덕한 인생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사회를 삭막하고 어둡게 만들죠. 성도는 작은 일에도 감사를 달고 살아야 합니다. 감사지수라는 것이 있죠.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감사지수가 높은 사람이 행복하고 장수하고 관계도 좋으며 성공한답니다. 부모님께,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관계를 맺고 활동하며 사는 사회의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어떻게 감사하며 사는지가 여러분의 감사지수 능력이며 감사의 현 주소입니다. 사람도 감사하면 감동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면 어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감사와 찬송을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감사가 실력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 실력이 없는 것입니다. 배은 망덕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뿐 아니라 사람도 그를 싫어합니다.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깊은 웅덩이에 빠지고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얼마나 심하면 기가 막힌다고 표현했을까요? 다윗처럼 위대한 믿음의 사람에게도 그런 위기가 왔다면 보통 사람인 우리에게는 오죽하겠습니까? 눈만 뜨면 환란이나 핍박과 문제가 닥칠 때도 있습니다. 기가 막혀 죽을 것 같은데도 하나님의 응답은 감감무소식이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1절에 보니 문제 해결이 늦어지고 하나님은 다윗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게 하십니다. 사람은 기다리다가 늙습니다. 기다리다가 병듭니다. 왜 하나님은 성도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으로 밀어넣으시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게 하실까요? 기도 안 하면 웅덩이에 들어가고 시험의 골짜기에 빠집니다. 하나님과 의사소통 없이 자기 주도로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결재를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수렁에 빠집니다. 인간은 어리석고 미련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야 겨우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필요를 못 깨닫고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라도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게 만드는 훈련이 필요하면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훈련소에 입소시키시고 빡세게 돌리십니다. 또한 감사를 잊고 살면 웅덩이에 던지십니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감사할 뿐이죠. 우리 부산 로고스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스쿨에서는 학생들에게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고 늘 가르칩니다. 미국 비전 트립을 보내주는 것이 당연한 줄 아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당연한 것이라 여기지 말고 감사하라고 학교는 가르칩니다. 부모의 존재, 자녀의 존재, 배우자의 존재, 직장의 존재, 교회의 존재, 이 모든 것이 전부 당연한 것이 아니고 감사거리죠. 아이들이 사고 안 치고 가출도 안 하고 불순종 안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큰 감사거리입니다. 남편이 돈 벌어다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감사거리며 아내가 가정을 잘 돌보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감사거리입니다. 우리도 명심해야 합니다. 기도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리면 어느 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허우적거리게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거기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울부짖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거기는 성도가 들어가서 머물러야 할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깊은 웅덩이에서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않는 자는 반드시 건지시고 반석 위에 세우신다는 사실을 명심합시다. 두 번째로 시편 40편을 관통하는 핵심 교훈은 주의 법을 마음에 두고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겠다 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Making a decision to put God's law in his heart and desire to do it.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건진받은 다윗은 감사를 넘어 결단했습니다. 감사는 반드시 신앙적 결단으로 승화되어야 진짜입니다. 어떤 결단입니까? 8절에 보니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겠다는 탁월하고 혁신적인 결단이었습니다. I desire to do your will, oh my God. Your law is within my heart. 아무리 하나님 뜻대로 살겠노라 다짐해도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의 법이 마음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마음에도 없는 거짓 감사를 하는 척만 하고 신용만 하다가 끝나게 됩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법인 말씀이 중심을 잡고 있어야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이 가능한 것입니다. 왜 주의 법이 내 마음에 없습니까? 자존심도 가득하고 체면 의식도 가득하고 시기심과 열등감도 가득한데 왜 주의 말씀만 내 마음에 없습니까? 교회를 평생 다녀도 성경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고 성경책 한번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고 묵상하고 외우는 성경 구절 하나도 제대로 없기 때문입니다. 시사 상식은 잘 알고 연예가 뒷담까지 섭렵하고 아이돌 신상 명세까지 다 파악하고 있는데 성경을 잘 모릅니다. 처세술도 알고 자기 개발서도 읽고 인문학에도 관심 가지고 정치 경제에도 일가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르고 관심도 없습니다. 인문학 책 읽고 토론하는 모임에 나간다는 성도에게 성경 공부 모임에는 나가냐 물어보니 수준이 낮아서 안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인문학은 수준이 높고 고상해 보이고 성경은 수준 낮고 진부해 보인답니다. 그러면 곧 웅덩이와 수렁에 던져집니다. 서재에 꽂혀있는 성경책은 장식용이고 정기적으로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TV도 보고 뉴스나 드라마도 보고 스포츠나 다큐나 영화도 보는데 성경은 작정하고 뚝심 있게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의 법을 알 수가 없고 주의 법을 모르는데 어찌 주의 법대로 살며 주의 법 준행을 즐길 수 있겠습니까? 주의 법을 배우고 공부하고 묵상하며 그것을 마음에 둬야 주의 법을 지키며 그것을 즐기며 살 것이 아닙니까? 즐긴다는 것은 마니아 수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커피도 즐기고 취미도 즐기고 연습곡도 즐기면서 주의 법을 마음에 두기를 즐기지 않습니다. 주의 법대로 살기를 싫어하고 귀찮아합니다. 세상 모든 것은 다 즐기면서 하나님의 법은 안 즐겁습니다. 부담스럽고 힘들어합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결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단이 없는 신앙은 죽은 것입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결단이 있어야 행함도 있습니다. 결단만 하고 행함이 없는 가짜도 있지만 행함이라는 순종의 결핍은 대개 결단의 부재에서 시작됩니다. 순종의 믿음은 결단에서 출발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결단해야 합니다. You must make a decision what to do and how to live whenever you listen to the voice of God. 다윗처럼 주의 법을 마음에 두겠노라고 결단합시다. 마음에 가득한 잡다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우겠노라고 결단합시다. 그리고 그 말씀 행하기를 즐기겠다는 결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시편 40편을 관통하는 세 번째 핵심 교훈은 많은 회중 가운데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전도의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Doing evangelism, proclaiming the good news. In the great assembly. 다윗의 감사와 결단은 이제 정점에 다다랐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의 뜻

세상 것들에만 가치를 두고 하나님의 법 행하기를 즐기지 않으면 결코 전도할 수 없습니다. 교회 어떤 행사보다도 제일 중요한 행사가 전도임을 명심하십시오. 전도 현장에서 얼굴 볼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가는 곳마다 전도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단들도 열심히 전도합니다. 지옥행을 권유하고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단들보다는 더 열심히 전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숨쉬고 살아있는 이유는 복음 전할 사명이 있기 때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중3 때 구원받았습니다. 주일학교 때 교회 잘 다니다가 중학생이 되고 축구하느라 주일을 빼먹기 시작해서 한 2, 3년 교회 안 나가고 열심히 축구하고 있을 때 절친한 동기동창 심희석이라는 친구가 제 손을 억지로 붙잡아 교회로 끌고 갔습니다. 다시 시작된 믿음 생활 중곧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해양대학교에서 열렸던 중고대청 연합수련회에서 구원의 확신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너무 선명하게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확실하게 믿어져서 즉시 울며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평생 이 구원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며 살겠노라고. 그런데 영어를 전공하고 끝장 영어를 가르치며 돈 많이 벌고 재미가 있으니까 그 서원 기도를 잊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1초 만에 답 찾는 끝장 영어만 가르칠 것이 아니고 지옥 가는 영혼들에게 끝장 전도를 하라고 저를 부르심을 깨달았습니다. What are you doing, man? I didn't call you to make money, but to make disciples. 저는 참 충격 많이 받았습니다. 돈 벌고 이름 날리느라 사명을 까먹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친 듯이 전도하며 신학교 간 것입니다. 아니면 아직도 끝장 영어만 가르치며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영어 답만 알려주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을 전함으로 천국 가는 답을 알려주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찬송이 절로 나옵니다. 다윗은 구원의 감격을 감사로 승화시키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일을 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것이 전도였습니다. 열방과 세계와 만민 중에 구원의 하나님을 증거하며 이 기쁜 소식을 자랑하기로 맹세한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 전파에 맹세가 있어야 합니다. 많은 회중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것은 수치가 아니라 자랑이며 기쁨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복음 전하는 는 일에 가장 앞장서는 것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 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도전하십시오. 전도를 거꾸로 하면 도전입니다. 전도는 내 인생 최고의 가치가 있는 도전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40편을 관통하는 핵심은 다시 건지실 하나님께 대한 확신과 믿음의 간구입니다. Praying hard with assurance and faith to God. Who will deliver him again? 다윗은 과거의 수렁에서 건져주셨던 하나님께 현실의 문제를 올려드리며 다시 한번 건져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응답도 받아본 사람이 받습니다. 니들이 기도 응답의 맛을 알아 하면서 말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고 믿었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무한 신뢰와 확신은 그로 하여금 다시 현실에 당면한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며 간구하게 했습니다. 인생의 웅덩이와 수렁이 단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인생을 정의하길 문제 풀기라고 말합니다. 산 넘어 산, 파도 넘어 파도이죠. 그런데 끝없이 산에 나타나고 파도가 몰려오면 도대체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그래서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아야 하고 하나님 법을 마음에 품고 그 뜻대로 살기를 즐기며 복음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의 파도에 질식하고 슬픔의 골짜기에 추락하고 맙니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에 함몰되고 사로잡혀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빼앗겨버리고 근심과 한숨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만 응답하시는 일회용품이 아닙니다. 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살아계시고 다시 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알고 믿으면 웅덩이에 빠져도 괜찮습니다.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비록 원치 않게 웅덩이에 던져졌으나 그 웅덩이가 기도처가 되고 찬송과 예배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소망이 있습니다. 살아납니다. 웅덩이에서 이를 갈고 원망만 하고 낙심하면 그 웅덩이가 무덤이 되고 관이 되겠지만
비록 웅덩이에 있어도 다시 회복

0: 시키시고 건지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웅덩이가 오히려 축복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한 어렵고 힘든 상황이 무덤이 아니라 부흥과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웅덩이의 깊이나 규모나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건지실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확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전에도 건져주신 하나님을 믿기에 지금도 건져주실 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다니엘도 웅덩이가 오히려 부흥의 장이 되었고 웅덩이 안에서 가장 간절하고 뜨겁고 진실된 믿음의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웅덩이를 나오고 반석 위에 세움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전무후무한 믿음의 영웅들이 되었죠. 처음부터 반석 위에 설 수가 없습니다. 비록 다윗에게도 엄청난 인생의 파도가 반복적으로 몰려왔으나 그는 당황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며 파도를 즐겼습니다. 살인 파도가 서핑 파도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큰 파도를 보면 겁먹지만 파도 타기 하는 서퍼들은 오히려 큰 파도를 즐깁니다. 아무리 큰 파도가 내 인생에 닥쳐와도 하나님을 믿고 다시 건지심을 확신하면 파도는 어느새 두려움이 아니라 유유하게 즐기며 그 위를 지나는 서핑의 대상 정도로 변하고 마는 것입니다. 문제가 아무리 단체로 몰려와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괜찮습니다. 문제가 우리를 심방하면 하나님의 대심방을 요청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관심사는 자녀인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내가 다시 빠져버린 웅덩이와 수렁에서 또다시 나를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역시 하나님, 다시 하나님, 또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에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매달리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간증으로 가득한 인생이 됩니다. 그 간증은 전도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1: 지금까지 크리스천 초중고등학교를 세워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사역자며 베스트셀러 전도는 어명이다의 저자 말씀교회 김두식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 말씀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 비만의 원인은 많이 먹고 적게 활동할 때 우리 몸에 지방이 쌓이기 때문이죠. 성인병의 원인이 되는 비만과는 달리 영적인 음식에는 이처럼 과식으로 인한 비만이 없습니다. 오히려 신령한 음식을 사모하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저희 BBN 방송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로 자라가도록 현재 온라인에서 모든 좋은 영적인 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갈급함과 영원을 향한 우리의 갈망을 저희 BBN 성경대학에 오셔서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더욱 자세한 안내는 www.bbnbi.org로 들어오셔서 성경대학을 무료로 등록하시고 온라인으로 수업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지금 www.bbnbi.org에서 시작해보세요.

8개 국어로 1971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0: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 대부흥 제4부 민족을 세우다.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서윤영. 205번째 시간. 네비우스 정책에 의해 무리하다시피 진행되어진 자립운동은 교회가 바라던 대로 성령의 힘으로 위기를 넘기며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무리되고 다음을 바라보며 순풍에 도출단 듯 진행되어졌다. 상처들이 아물고 비 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해진다는 말처럼 성도들은 힘을 얻어 교회를 위해 민족 복음화를 위해 더욱 전진하게 된다.
1: 진실은 통한다는 말처럼 선교사들의 희생과 교회의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힘든 과정이긴 했지만 그것이 교회에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았습니다. 더욱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로 인해 힘들어진 것은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 그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2: 뭐같이 어떻게 이리 이 지경이 되나?
3: 그러게 말입니다. 잘 나가고 있었는데 그놈의 선교사 놈 때문에 이렇게까지 일이 꼬이게 되다니. 아이고,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2: 그걸 지금 말하거나 생각을 못하다니. 미리 대처를 했어야 될 것이 아닌가, 대처를.
3: 죄송합니다.
2: 이제 놈들이 말하는 자립은 교회의 자립을 넘어섰다.
3: 그럼?
2: 그렇다. 놈들은 교회를 빙자해서 조선 독립을 획책하고 있다. 교회를 통해 놈들은 독립의 저의를 깔고 있는 것이다.
3: 아직 그렇지만 아직 그런 혐의는 찾지 못했지 않습니까?
2: 바보같이! 내가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이야!
3: 예.
2: 놈들이 그렇게 혈안이 되어 교회의 자립을 외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다. 당장 이 사실을 본청에 알리고 이 사실에 대한 대처를 요구하도록.
1: 그렇게 해서 네비우스 정책에 따른 교회 자립운동이 교회 자립을 넘어 민족 독립이란 이유로 일본의 감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교회 자립은 교회를 넘어 민족 독립운동의 여러 모양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 즈음에 일어난 민족 운동들이 그런 맥락이라고 볼 수 있죠. 신민의 사건, 국채보상운동 등이 바로 그렇습니다.
4: 그런 일이 있었군 이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결을 해주셨더랬어요.
2: 이거이다. 장로님께서 기도를 한 덕분 아니겠습니까?
4: 내래 뭘 했다고 그럽니까?
2: 교회가 상처를 안 받고 문제가 해결이 잘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신 거 우리네 잘 알고 있쇼. 저도 이번에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 방법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안시름 놔도 될 것 같습니다.
4: 어차피 한 번은 겪고 지나가야 할 일이 아니었습니까? 내래 아무 상처 없이 잘 넘어가기를 기도했었는데 정말 잘 됐습니다. 이제 이 일로 다시는 교회에 문제가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 아, 그럼요. 성도들이요. 교회가 와 자립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선교사들이 무엇 때문에 우리 조선계에 와서 희생을 해야 하는지를 잘 알았을 겁니다.
4: 이젠 더 큰 일이 남아있습니다.
2: 더 큰 일은 무슨 일입니까? 그거이 뭡니까? 또 겪어야 할 거 뭔가가 있습니까?
4: 그거이 아니라 대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2: 그거이 뭡니까? 대변화가 일어나다니요? 지금도 많이 바뀐 것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4: 성도들이 울고불고 한다고 다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번 일로 잘 알지 않았습니까? 내적인 부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더 큰 변화가 이 민족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린 그걸 바라봐야 합니다.

0: 자, 이제 교회가 아팠던 곳이 치유가 되었으니까니 남은 것은 성장이 같디요.
1: 마쪼매 아프고 나면은 얼라들이 부쩍 큰다입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인기라예. 우리 성님 말씀대로 길이 될 겁니다.
2: 가만히 있는다고 그거이 되는 거야 아니야. 어떻게 하느냐 그거이 문제지.
1: 뭐 우리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찾아가 그 얼마나 나오라 했는데 예.
0: 고럼고럼 우리도 말입니다. 가만 서 있지는 않았습니다. 흉님만큼이나 백방으로 뛰어다녔디요.
2: 어이 니보라오 뛰어다닌다고 되는 거야 아니야.
1: 그러면 왜 해야 합니까?
2: 성경에 보면 말이지.
0: 아이고 이거이 또 성경. 알고죠 우리들은 무식해설이 모른다고. 무식은 말씀만 하면 성경을 들이대니.
1: 아이고 나 가만 게 있어. 아, 교회당에 나가는 사람이 성경 야구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닌겨.
0: 아이 그런가? 아이 그럼 계속 하시라예요.
2: 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디. 모사는 죄인이요 성사는 제천이라.
0: 아니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어디 사서삼경이 나오는 말 아닙니까?
1: 그래 말입니다. 내사마 처음 듣는 말씀인 것 같은데 예.
2: 이 말씀은 잠언서 16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야.
0: 아니 잠언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1: 아니, 그래 말입니다.
2: 아유 이 사람들이 도통 성경을 안 보았구만 기래.
0: 아이고
2: 잘 들으라오. 잠언 16장 9절에 뭐라 했더랬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야.
0: 그렇군요.
1: 모사는 죄인이요. 아이고. 성사는 제천이라는 말이 그 말씀이었네.
2: 예. 그렇지. 그러니까니 이 말은 모름지기 하나님께 더욱 열심히 매달려 기도하고 믿음으로 가야 한다는 것 아니네. 우리가 아무리 용을 쓴다 해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시면 어쩔 수 없는 기야. 그 반대로 우리가 포기하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거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이고. 알겠지?
1: 예.
3: 믿음의 시련들을 겪으면서 평양을 중심으로 일어난 민족 대각성의 주역들은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고 있었다. 그건 더 큰 기적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 대부흥 제4부 민족을 세우다.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서윤영. 205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말이 아니고 삶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을 이렇게 분류하곤 합니다. 말만 못하는 사람, 말만 잘하는 사람, 말도 못하는 사람, 말도 잘하는 사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만 잘하는 사람은 아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과 말만 잘하는 사람은 결코 같이 사용될 수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 희생, 봉사, 섬김의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말이 아니라 삶을 보여주는 BBN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을 쫓아 세상 끝까지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저희 비비아 한국 방송은 지금까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1년 365일 말씀과 찬양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바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비비안 방송을 알리고 전파한 결과라고 믿습니다. 지금 비비안 한국 방송에서는 ITL 카드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작은 카드에는 현재 8개의 언어로 제작되어 청취자들을 통하여 세계 곳곳으로 보내지고 있으며 오늘날까지 비비안 방송을 전 세계에 알리고 복음을 전하는 아주 소중한 도구로 사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저희 BBN 한국 방송을 알리시는 일과 전도하는 일에 함께 사역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실 때는 웹사이트 상단에는 ITL 카드 신청하기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상단 중앙에 있는 상담 문의란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BBN 한국 방송이 더 크게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을 이루기 전 참으로 어려운 시절을 겪었습니다. 우리의 말 속에 그런 잔재들이 남아 있는데요. 예를 들어, 밥은 먹었냐라고 하는 특이한 인사가 그러합니다. 끼니를 해결하지 못해 서로의 인사가 밥은 먹었는지 안부를 묻게 된 것이 그 배경인데요. 이렇게 인사하면서 어려운 시절을 돌아보고 또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꼭 고쳤으면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잘 산다라는 말입니다. 우린 경제가 어려운 시절부터 돈이 많은 사람을 보고 잘 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돈이 없는 사람을 보면 못 산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은 부자이지 돈 많다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돈이 없으면 가난한 것이지 못 산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들을 고쳐나가면 어떨까요? 부자라도 예수님을 모르면 못 사는 것이고, 가난해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잘 사는 것입니다.

0: 왕 중의 왕이시며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사무엘하 7장에서 9장 말씀입니다.
2: 제7장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이 거하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귀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신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자식을 네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네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네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네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고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관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영구히 이를 이를 말씀하실 뿐 아니라 주 여호와여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나이다. 주 여호와는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을 인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름으로 주는 광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저희를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열국과 그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확실케 하옵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으로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거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종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혼이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4: 제8장.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대간 말을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저희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르호베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저를 쳐서 그 마병 1,700과 보병 2만을 사로잡고 병거 100승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을 죽이고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둠에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의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다데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옷을 빼앗으니라. 하마드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파하였다 함을 듣고 그 아들 요람을 보내어 다윗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이로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파함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저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호베 아들 하다데셀에게서 노략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염곡에서 에돔 사람 1만 8천을 쳐죽이고 돌아와서 명예를 얻으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장관이 되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나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사람과 블렛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이 되니라.
2: 제9장.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저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저에게 묻되 네가 시바냐? 가로되 종이 그로소이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니이다.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가로되 므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성에서 먹을지니라.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 간대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왕이 사울의 사환 시바를 불러서 이르되 사울과 그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저를 위하여 밭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을 공개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므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열다섯이요 종이 스물이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온갖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므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므비보셋에게 젊은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무릇 시바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므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므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는 두 발이 다 절뚝이더라.
3: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사무엘하 7장에서 9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을 고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고통, 질병과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는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그를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BBN 방송은 100% 여러분들이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송국 운영을 위해서 광고를 하거나 프로그램 시간을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BBN 방송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신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후원금만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45년 동안 BBN 방송이 청취자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계 전역에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기도와 후원으로 인해서 이 사역은 계속될 것입니다. 후원과 관련된 정보는 BBN 웹사이트 상단에 선교 후원란에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요한복음 14장으로 모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4장 1절과 2절, 그러니까 전반 부분을 그 서론적으로 좀 나눴어요. 오늘 3절 말씀부터 함께 하도록 하죠.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본문은 이 땅에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저쪽, 그러니까 뭐 하늘나라죠. 곧 하나님의 그 뭐랄까 좀 미국식으로 표현한다면 저택으로 저희를 데리고 간다. 이 약속을 인데 이 약속은 어찌 보면 요한복음으로 본다면 처음 약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것은 구약의 성도들의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를 저 넘어 한 별로 데리고 갈 것이라고 약속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자손을 별과 같이 무수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이 땅 위에서 영원한 가정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의 소망은 평화와 의로움이 있는 이 땅 위에, 즉 이 땅 위, 여기에서의 한 왕국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라고 시편 2편 6절에 말씀하셨으니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지상적인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땅 위에 이곳 왕좌에 앉히실 그 날을 향하여 정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안으시고 또 주저하지 않으시며 강경하게 움직이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상적인 목적이며 이것은 어찌 보면 구약의 소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준비하고 계신 처소에 당신과 함께 있기 위하여 사람들을 이 땅에서 데리고 가실 것이라고 하셨을 때 이 제자들은 그래서 더욱더 놀랄 수밖에 없었죠. 이것이 언급된 것은 어찌 보면 요한복음만 보더라도 이번이 처음이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증거되는데 또 해석이 되는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큰 호령으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분의 목소리는 나팔과 같고 천사장의 소리와 같을 것이다 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부르기 위해 오신다는 겁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주님과 만나기 위해서 변화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곳에서 주와 함께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또한 천국에 대한 해석을 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요한은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도시, 새로운 개념의 도시다 하는 거죠. 매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그곳은 사도로부터 시작하여 온 성도들이 영원토록 거하게 될 것입니다. 4절 볼까요?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요즘 성경으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시는데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다락방 그곳에는 십자가의 그림자가 그 무리들을 가로질러 드리워져 있었고 죄가 가혹한 요구를 요구하며 그 방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께서는 그들을 현재 이곳에서 사후로 물질적인 것에 영적인 것으로 지상적인 것에서 천국적인 것으로 끌어올리려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두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장소인 목적지와 방법인 가야 할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5절로 가보세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지금 뭐 정확한 질문이죠. 도마는 또 이런 식의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항상 질문을 하며 의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는 까다로운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답변을 위해 우리는 우리 주님은 많은 시간을 드렸습니다. 저는 사실 그가 그때 그곳에 있었다는 것과 질문을 한 것을 어찌 보면 기쁘게 생각합니다. 도마는 그 질문을 잘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훌륭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제가 그곳에 있었다면 저도 그와 같은 질문을 했을 겁니다. 만일 도마가 그 질문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간단히 요약된 복음인 우리 주님의 대답을 결코 들을 수 없을 겁니다. 자, 어쨌건 그렇게 말을 하자 우리 주님께서 6절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헬라어에서 정관사는 형용사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내 자신이 바로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단순히 길을 안내하는 분이 아니라 친히 그 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교회나 모임도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갈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갈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길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 상태일 겁니다. 또한 여러분이 그분을 신뢰하고 있거나 아니면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분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비록 즉 주님께서 진리를 행하실 수는 없지만 진리를 말한다고 말씀드릴 수 우리는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주님께서는 진리 자체이신 것이다 이겁니다. 주님께서는 진리의 표준이시며 진리의 시금석이십니다. 또한 주님은 본인 자신이 생명이세요. 주님께서는 단순히 그분께서 살아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가장 낮은 야체의 생명에서부터 가장 고귀한 영적인 생명체의 생명이 이르기까지 그 생명의 근원이시며 원천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는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은 당신을 통해서라고 하시는 거죠. 그것은 하나의 독단적이며 배타적인 진술입니다. 얼마 전 한 학생이 성경은 너무 독단주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성경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뭐 어찌 보면 그 학생의 입장에서는 그 관점이 사실일 수 있죠. 그는 특별히 그 구절이 독단적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미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진리의 가장 큰 특성 가운데 하나가 독단성이라는 것을 아시겠어요? 배타성입니다, 여러분. 독단적이지 못하면 그것이 진리일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매우 독단적이며 내가 만났던 사람 중에서 마음이 편협한 사람이었던 한 교사를 알고 있는데요. 그 여인은 2 더하기 2는 4라고만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은 사과나 소 혹은 돈 그 어떤 것에도 적용시켜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없다면서 2 더하기 2는 진리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진리의 특성 중 하나는 다른 것을 배척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은 배척하셔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독단주의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모든 독단주의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는 독단적인 무지들이 사실 많지요. 그러나 한 번 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진리는 독단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어디로 가야 할 방법을 물을 때 저는 그곳으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방향을 물어보겠어요? 그거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방향을 제가 알고 싶어 하겠습니까? 제가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 거기에 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가져야 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른다면 여러분 그럼 모른다면 제가 그 사람한테 물어볼 수가 있겠어요? 따라서 저는 앞에 이런 학생에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2000년 동안 내가 곧 길이요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분께로 가고 있는데 그들은 이것이 정확하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또 그것이 그들을 하늘로 인도했다. 왜 학생은 그것을 한번 시도해보지 않는가?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학생 당신이 하늘나라로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왜 그분을 통해 오지 않으며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는가? 훗날 천국에서 저는 주님께 그 길을 어찌 우리가 알겠삼나이까? 라고 질문했던 도마에게 아마 감사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물었고 정확한 답을 가질 수 있었으니까요. 이 질문이 없었다면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이 놀라운 말씀을 들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다른 방해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인지 빌립이 질문을 하게 되는데 14장 7절 8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자, 빌립은 매우 침착한 사람으로 성급한 베드로와는 좀 대조가 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 빌립이 매우 과묵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헬라 이름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어떤 성경 연구가는 그가 헬라인이었지 않는가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그는 유대인으로 헬라 이름을 갖고 있는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는 매우 유별난 사람이었는데 그가 나오는 곳마다 그는 어느 누구든 예수께로 데리고 오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나다니엘을 데리고 왔죠. 저는 자주 그것에 대해서 의아해합니다. 빌립은 매우 조용한 사람이었고 나다니엘은 재치꾼이었어요. 빌립은 조연이었으면 나다니엘은 유머작가였습니다. 그러나 조용한 빌립이 예수님께 사람을 데리고 나옵니다. 헬라인들은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으며 그분께로 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십시오. 여기에서 그는 어느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최상의 야망, 모든 성경에서 어느 누구든지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라고 표현된 최상의 욕구를 이 빌립은 우리 주님께 사실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질문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생애의 욕망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러세요? 부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좀 세상에 아주 의시되고 날리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지상 최대의 욕망이신가요? 그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키우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이러한 목표들은 분명 가치 있는 목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중 가장 최상의 목표는 아닐 것입니다. 빌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라는 이 빌립의 말이 이것은 또한 우리 모두의 공통된 소원이다 하는 것이죠. 9절로 가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은 구약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과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의 이상을 가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대답을 꾸지람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께서는 빌립에게 당신은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빌립이 모세나 이사야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았다 해도 그는 예수님을 보았으며 그분의 말씀과 행적들을 증언했습니다. 빌립이 보기를 원했든 또 빌립이 보기를 소원했던 모든 것을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신을 보았으면 하나님을 비웠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의 어떤 것보다도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보다 더 위대한 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빌립은 육체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보았으며 3년 동안이나 그분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계시를 접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을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란 말씀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품, 사랑, 그 외의 것들의 동일한 바로 그분을 뵈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지니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보게 될 모든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에서의 어떤 것보다도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진정한 계시가 있다고요. 그래서 빌립은 육체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보았으며 3년 동안이나 그분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계시를 접했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구약의 그 어떤 것보다도 말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 여러분 그것이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이거든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란 말씀은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품, 사랑 그 외의 것들의 동일한 바로 그분을 뵙는 것이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보게 될 모든 것을 본 것이 되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고 요한복음 1장 1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모든 영원한 시간들을 그분과 함께 보낼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삶의 목표는 그분을 알기 위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든 것들을 동일하신 그분을 뵌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또 다른 아버지를 볼 이유와 필요가 없는 것이죠. 10절로 가보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께서는 여기에서 그분의 말씀과 행적을 한 번 더 증언하십니다. 그것들은 모두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는 다른 것과 같습니다. 이런 거 있죠. 주님께서는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와 일치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는 대로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위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진술들을 하고 영광스러운 증거들을 하지만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완전한 삶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모든 기독교인들의 고백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예수께서는 우리가 그분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씻겨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은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씻김을 받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분의 모든 행적들은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따라서 그분께서는 빌립에게 그가 예수의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고 아버지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예수의 행적을 보았을 때 그는 예수를 통하여 행하시는 아버지를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동안 방해를 받으시고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베드로, 그 다음엔 도마, 지금은 빌립.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22절에서 다시 방해를 받으실 때까지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을 주의 말씀 요한복음으로 모시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0: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0: 은혜의 동산.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고린도전 15장 12절부터 34절까지 말씀.
2: 오늘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의 모든 교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교리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독교의 모든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교리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교리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교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교리 위에 세워진 교리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말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는 그 말에 힘이 실리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교리도 대단히 중요한 교리죠. 그런데 이 교리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립될 수 있는 교리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예수님은 절대로 하나님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교리도 마찬가지고 또 믿는 자들의 부활에 대한 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기독교의 그 어떤 교리도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모든 교리들 중에서 제일 중요하고 근간이 되는 교리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교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것을 정말 믿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언젠가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도 믿으시죠? 그렇게 믿는 근거가 뭐예요? 그렇게 믿는 근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시면 고린도 교회의 어떤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본문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출석하는 어떤 사람들 중에는 믿는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 그런 거 없다. 나는 그런 거 믿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34절 또 보겠습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다시 부활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었더라면 절대로 그런 말 할 수가 없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왜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못 일으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나오기는 나오지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정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서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3절입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부활할 것이다. 그러한 말씀이죠.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보다 더 불행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사실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만 안 믿으면 술도 마시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하고 살 텐데, 그리고 주일날 예배 올 필요도 없고 산으로 들러 나가면서 참 인생을 즐기면서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사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늘 이렇게 좋은 날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제약받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그리고 우리에게도 부활이 없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것이죠. 어디 불쌍할 뿐입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하셨고 또 우리가 부활하지 못한다면 우리들은 다 거짓 증인들에 불과합니다. 사기꾼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부활하지도 않은 예수님을 부활했다고 얘기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부활한다, 뭐 이런 말 우리가 지금 하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런 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목사인 저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저는 굉장히 큰 사기꾼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늘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구원받습니다, 이런 얘기 제가 하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들보다 제가 훨씬 더 큰 사기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기꾼은 누가 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런 모든 일도 다 헛일에 불과하다 하는 것이죠.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래서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정말 살아나셨고 또 언젠가는 우리도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본문 20절부터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20절이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하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다시 살아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한 보증이다, 전조이다, 그러한 뜻이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인이 되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사함 받게 되었고 죽어도 부활할 수 있게 되었으니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부활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죠.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부활할 거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중에 아직도 부활의 소망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시고 여러분들도 부활의 소망 가지고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인생처럼 허무한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은 언제 부활하느냐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죽은 뒤에 부활하는데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 부활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본문 23절과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방금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들이 언제 부활한다 그랬습니까? 23절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들이 다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데 호령과 이 호령은 우리 주님께서 이제 호령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부활하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살아날 것을 우리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살아있는

그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산채로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다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공중으로 재림하시는데 공중으로 먼저 재림하시는 이 재림을 이제 신학적으로는 공중재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재림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공중으로 들림받는 그 사건을 뭐라 그럽니까? 휴거라 그러죠. 휴거.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공중으로 들림받으면 이제 이 땅에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만 남게 되는데 그들은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무서운 환란을 통과하게 되죠. 그리고 7년이 지나면 예수님과 들림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시 이 땅으로 내려오는데 이 땅으로 내려오는 예수님의 그 재림은 무슨 재림이라 그럽니까? 지상 재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이렇게 단계별로 재림을 하세요. 먼저 공중으로 재림하시고 7년 뒤에 다시 지상으로 재림을 하십니다. 지상으로 재림하셔서 뭘 하시느냐? 악한 자들을 멸하십니다. 자, 본문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여기 보니까 그가 예수님이죠.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신다 그랬습니다. 여기 말하는 모든 통치, 모든 권세, 능력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뭘 하시느냐? 하나님을 대적한 세력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 이 세력들을 다 멸하십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5절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 16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밝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재림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상재림하셔서 예수님이 뭘 하시느냐? 그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즉 그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 모든 세력들을 다 멸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나서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일이 있고 난 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자, 본문 25절 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손을 잠깐 끼고 계시고 본문 25절을 보겠습니다. 자,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시리니. 제 끝부분에 보시면 왕노릇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왕노릇.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하는 이 천년은 어디서 나온 말씀인가 하면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그렇게 나오죠. 자, 또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6절 말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6절.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몇 년 동안 왕노릇한다고요? 천년 동안. 그래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 기간을 일컬어서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제 천년 왕국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천년 왕국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제가 가장 최근에 낸 성경과 종말 그 책을 참조하시면 거기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이 끝나면 이제 또 어떻게 될까요? 천년왕국이 끝나면 이제는 흰보좌 심판으로 가는 심판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흰보좌 심판에서는 예수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다 심판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가장 큰 원수인 사망,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26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가 누구라 그랬어요? 사망. 여러분, 사람들의 가장 큰 원수가 뭔가 하면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죽음보다 더 큰 원수가 없습니다.

0: 그런데 그 죽음, 그 사망도 최종적으로는 결국 하나님의 이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한 말씀이죠. 이제 이렇게 하는 이 심판을 우리 성경에서는 이제 흰 보좌 심판이라고 합니다. 흰 보좌 심판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11절에 보니까 흰 보좌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심판하시는 분이 흰 보좌에 앉아서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이 심판을 흰 보좌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흰 보좌 심판에서는 여러분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망과 음부까지 심판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14절 보시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 하나님 대적했던 사람들만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사망 그 자체, 그리고 음부 그 자체, 모든 것들이 다 그 최종적인 지옥 불못에 던져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흰 보좌 심판을 하시는 분은 누군 줄 아십니까? 예, 이 흰 보좌 심판을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시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심판도 결국은 누가 하는 심판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보면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흰 보좌가 나오죠. 예, 보좌는 이 사람 누군가가 앉는 의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뭐 보좌고 뭐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는 분이세요. 그런데 여기에 흰 보좌에 앉은 분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요한이 그분을 보았다 그랬어요. 누구를 본 겁니까?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이 흰 보좌 위에 앉아서 이제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시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원수인 사망까지도 심판해서 불못에 던진다. 그러한 말씀이시죠. 이제 이런 내용들을 염두에 두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27절,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27절,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자, 27절 말씀은 그렇게 어려운 말씀은 아닙니다. 27절에 여기 그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가 나오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그랬는데 여기 말하는 그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밑에 보시면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두신 그분, 그분은 또 누굴까요? 그분은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내용은 전혀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27절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 즉 하나님이 그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전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셨는데 그 발 아래는 당연히 하나님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분이시니까. 27이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28절 보세요.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근데 28절 말씀은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열등하신 분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잘 보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결국은 동일하신 분이잖아요. 동일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육신이 되었다고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실은 동등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열등하신 분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전반적으로 제대로 잘 봐야 되는데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마치 열등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사실은 두 분은 동등하신 분이다. 사실은 동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단순히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말씀인 줄 알았는데 그 말씀 외에도 참 많은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우리가 이미 다 살펴본 말씀인데 이 말씀은 결국 무슨 말씀이었는가 하면 종말에 있을 일들을 여기 간단하게 보여준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중재림, 뭐 지상재림, 흰모자 심판, 또 그 전에 천년왕국 이런 얘기까지 한 거예요. 요 짧은 말씀 안에 그 모든 개념들이 여기 다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이제 마지막 부분은 다시 믿는 자들의 부활에 대한 말씀으로 돌아가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느냐? 29절 말씀은 이게 사실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을 위해서 침례 안 베풀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글을 기록할 그 당시에는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대신 침례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말을 하느냐? 사실 이 내용은 전혀 성경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뭐 침례받는 거 이런 거 우리 성경은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느냐? 그 말을 하는 이유는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또 죽은 자들을 위해서 또 침례 베푸는 그런 사람들은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너희들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침례를 베푸는데 죽은 자가 살아난 일이 없다면 그것은 너희들은 뭐하러 하느냐 이제 그런 의미로 29절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아 오늘날에도 죽은 자들을 위해서 침례 베풀어도 되는구나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 없이 잘 소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30절부터 32절 보겠습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자 이번에는 또 어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왜 우리가 날마다 위험에 처하는 삶을 살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뭐 영적으로 날마다 죽는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생활 가운데서 늘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복음 전할 때마다 핍박을 늘 받았잖아요. 돌이 막 날아오기도 하고 감옥에 처박히기도 하고 참 무척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그런 삶이었다 그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운 경험에 대해서도 여기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 맹수는 실제로 어떤 맹수와 싸운 것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악한 사람들을 맹수에 비유해서 하는 말씀인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요지는 이거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왜 내가 그리고 왜 우리 동역자들이 그 고생을 하면서 늘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살겠느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삶이 전부라면 어떻게 사는 삶이 제일 좋은 삶인 줄 아십니까? 이 세상 삶이 전부고 죽음이 끝이라면 어떻게 사는 삶이 제일 좋은 삶이냐?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사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제가 지난번 새삼 칼럼에 제가 그런 말 했잖아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목사가 안 되었더라면 나는 아마 중이 되었거나 아니면 쾌락주의자가 되었을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여러분 뭐 당연히 예수님 믿을 필요도 없고 그냥 마시고 즐기고 한평생 재미나게 살다가면 그걸로 끝나는 제일 좋은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하고 있죠. 32절 하반절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만약에 사도 바울도 부활을 믿지 않았다면 그 사람도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다가 그냥 가면 그게 제일 좋은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렇게 살 수가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들도 언젠가는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33절, 34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도 잘 새겨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는 죽을 것이고 죽으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도록 항상 깨끗하고 죄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34절 이 말씀 한번 저를 따라하세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언젠가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거룩하고 죄 짓지 않는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 지금까지는 새삼 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2: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가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은 하나님을 직접 보고 또 하나님과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체험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가르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주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한 가지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0: 언제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나누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2: 다음 주에도 보겠습니다만은 이걸 보고 막 사람들이 세상에 책망하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한 이유는 왜 이렇게 환영하며 갔을까요? 이제는 드디어 왕이 오셨다. 이제 우리는 해방될 거다. 저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될 거다. 그런 소문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요, 실상 예수님은 이 무리들이 환영하며 가는 그 길에서 울고 가세요. 마태복음은 안 나옵니다. 마태마가 누가 공간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울고 가세요. 누가복음 19장 보십시오.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입성 후반부 말씀입니다.
2: 보면 4절입니다.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이는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라 하십니다. 일렀으되. 그러니까 예루살렘 입성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5절. 시온 따르기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기 곧 멍이 메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기와 나기 새끼를 끌고 와서. 그러니까 나기와 뭘 끌고 와요? 나귀 새끼를. 뭐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냥 나귀 한 마리 끌고 온 걸로 되어 있는데 마태 분명히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어요. 근데 타귀는 뭐에 타세요? 새끼 나귀에 타세요. 엄마가 좀 더 클 거잖아요. 근데 새끼 나귀에, 나귀는 키가 작아요. 그래서 이걸 타면요, 발이, 키가 큰 사람 발이 땅에 닿을 정도예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에요. 근데 아니, 왕이 가면 뭘 타고 가야 돼요? 말을 타고 가야 되잖아요. 백마 정도 타야 되지 않습니까? 옛날에 말에 사또가도 못 타고 왔어요. 말 타고 왔지. 이런 낙이 안 타고 왔잖아요. 이런 낙이는 신랑 결혼식 할 때 시골에 신랑 타고 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낙이를 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데요? 스가랴서의 말씀이에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고 일부러 나귀 새끼를 타시는 거예요. 근데 요 기억하는 각주를 보면 밑에 이사야 62장 11절과 스가랴 9장 9절이 있는데요. 두 곳의 말씀이 함께 합쳐진 말씀이에요. 시온 딸에게 이르라는 말은 이사야 62장에도 나오고 스가랴 9장에도 나오는데 이 같이 보는 거죠. 요거는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이사야 62장 보십시오. 이사야 62장.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말씀 하면 아 대충 알아요. 이사야 선지자 또는 스가랴 선지자 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서 성경 찾아봐야 됩니다. 이사야 62장. 제가 오늘 교사들에게 물어봤어요. 성경 창세부터 요한계 다 읽어봤습니까? 하니까 아직 못 읽어봤습니다. 그러니 교사해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62장 10절. 네, 10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자, 여기에 보면 시온의 딸에 대한 노래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말씀하고 이제 스가랴하고 연결되는데 이사야 62장 이 말씀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헵시바와 뾰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헵시바라는 말은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고. 빌라는 결혼한 여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해서 뭐 북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은 바벨론은 망하는데 그러면 이혼당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이혼당했지만 오히려 이혼당한 그들을 다시 내 기쁨이 너에게 있다. 너는 나의 신부다. 이렇게 불러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62장 5절도 한번 보십시오. 4절 5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빌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여러분 이혼을 당하면 고대로 갈수록 얼마나 불행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혼 당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겨서 나라 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신부로 맞아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5절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리라. 바람난 여자, 가늠한 여인을 뭐로 받아주겠다고요? 신부로, 처녀로, 깨끗한 처녀로 받아주겠대요. 이게 헵시와 빌라예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신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뭐 타고 가세요? 나귀 새끼 왜 타야 돼요?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늘나라 임금은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임을 겸손하여 온유하여 종의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스가랴 9장입니다. 스가랴 9장. 9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일상에서 뭘 끌고 오라고요? 나귀 새끼 끌고 와서 타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보십시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여러분 병거와 말 전쟁하면 꼭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 타고 가시는 이유는 뭘 없애버리는 거예요? 말과 병거.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에 우리를 구원하소서 어떤 메시아를 원하면서 따라가세요? 말과 병거를 가진 그런 힘 있는 메시아를 원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뭐하러 오셨어요? 나귀 새끼 타고 병거를 끊어버리고 말을 끊어버리는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말씀이 스가랴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이 왜 안 보였을까요? 왜 안 보였어요? 아, 이것이 바로 모세의 수군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모세의 수군이 가려져 있기에 성경이 보일 거는 안 보이고 안 보여도 될 것은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성경 밑줄 꺼는 거 보면 알아요. 여러분 성경 밑줄 꺼는 거 보면 알아요. 어디에 그 밑줄 꺼져 있는지.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보세요. 왕이 온다는 이 얘기는 아는데 왕이 오셔서 뭘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요. 그들은 단지 어떤 뭐 선지자의 고난 정도로 생각하지 메시아의 고난, 대속적 고난을 못 봐요. 왜? 이사야 53장을 메시아의 대속적 고난으로 본다면 그들은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배척해요. 10절 내가 에브라임의 병과 예루살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니 그가 이방 사람의 화평을 세상에 누구에게도 화평을 전해줘요? 이방인 우리에게도 화평 전해주러 왔어요. 말과 병거 타고 안 왔기 때문에 그래요. 말과 병거를 가지고 오셨다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앞으로 백마 타고 오실 거예요. 말과 병거를 가지고 오실 거예요. 하늘의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오실 거예요. 그때는 바로 심판이에요. 그때는 역사를 마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주께서 오래 참으시면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오래 참고 계세요. 그러나 2000년에 오실 때는 종으로 섬기로 자신을 주시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는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는 요새로 돌아올지라. 내가 오늘도 일어나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네 언약, 네 언약의 피.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스가랴 9장 9절 한 절만 인용했는데요.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방금 본 나귀 타고 오시는 그분이 병거를 끊어버리고 말을 끊어버리는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거죠. 자, 그래서 스가랴 12장 10절 찾은 김에 한 번 더 봅시다. 스가랴 12장 10절. 여러분 이 스가랴서를 제가 한 뭐 7, 8년쯤 전에 설교 다 해놓은 거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참고해서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겁니다. 12장 10절 보십시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먹이도 골짜기 하더다림 문에 있는 애통과 같을 것이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로 가신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뭐하러 가시죠? 십자가 죽으시러. 십자가 죽으셔야 뭘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로 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로 가실 때에 그 가서 이루시는 일을 다 이루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면, 예수 십자로 다 이루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 무슨 심령 주어요? 은총과 강관의 심령을 부어주시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보고, 그들이 그 찌른 그가 밑에 각주 누구가 되어 있어요? 나를 보고. 사람들이 누구를 찔러 죽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서는 구해서 물론 요 하나님이요. 그들이 그 찌른 바 나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찔러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찌른 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를 위해 뭐 한다고요?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며.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예수님을 보고 누가 찔렀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당신을 찔러 죽었군요 하고 애통하고 통곡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 그럼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가시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7절 21장 마태복음 21:7절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자, 여기서 나귀 새끼에 뭘 얹어요? 겉옷을. 그 다음에 사람들은 또 겉옷을 어디에요? 길에. 왜 이랬을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열왕기하 9장 13절에 보면 엘리사가 사환을 보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예후와 함께 있던 장관들, 군대 장관들이 야, 그 미친놈이 왜 왔다 가느냐. 그 당시 선지자들 이렇게 봤어요. 미친놈이 왜 왔다 가느냐. 예후가 말하기를 엘리사가 그 사람을 보냈는데 나에게 기름을 붓고 내가 왕이라고 했다라고 말하니까 장관들 어떻게 해요? 섬돌 위에 겉옷을 펴입니다. 섬돌, 돌 위에 겉옷을 펴고 예후를 세우고 예후는 왕이다. 유대인들은 옷이 밤에 잘 때는 옷 이불도 되지만 자기의 신분을 표시해요. 겉옷이. 그리고 이 옷 수레 성경 구절을 이렇게 기억해서 달고, 그래서 겉옷이 굉장히 귀해요. 신분을 표현해요. 그럼 그 겉옷은 나의 신분이에요. 그 겉옷을 깔고 예수님에 앉혔다. 예수님 길에 놓았다. 뭐예요?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이게 겉옷을 펴서 까는 거예요.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예후에게 했듯이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그 벳바게에서 예루살렘 갈 때에 거기에 감람산 자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이 또 일어났는데, 같은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했을 때에 다윗이 맨발로 도망간 장소가 어디예요? 감람산이에요. 그게 벳바게와 같은 언저리 있는 거죠. 맨발로 도망갔다가 압살롬 반역이 실패했을 때 시바가 나귀 두 마리를 보내요. 그래서 나귀에 짐을 싣고 와서 왕과 왕의 종들이 먹을 것도 싣고 오고, 다윗 왕이 기원할 때 시바가 보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그 감람산 언저리에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적어도 예수께서 나귀 새끼 타고 가는 것을 보면 스가랴 말씀도 기억했지만 또 뭐도 기억한다고요? 다윗이 기원할 때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 간 것도 그것도 다 연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예수님께서는 스가랴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이제 타고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라고 인정해요. 사람들이, 무리들이. 그리고 이게 종려주일 해서 종려나무 가지 들고 막 호산나 찬송을 합니다. 9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을 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건 시편 113편에서 118편까지가 할렐 찬송, 유월절과 초막절 사이에 부르는 찬송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시편 찾아보았잖아요. 그 시편은 어디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예수님의 무리와 함께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호산나라고 부르죠? 예수님 보고. 예수님 우리 구원하여 주세요. 예수님 우리의 왕입니다. 예수님 우리 주가 됩니다. 이걸 시편 118편에 인용했는데 제가 왜 22절부터 인용했느냐 하면 24절은 건축자의 부린 돌이 진 모퉁이의 무리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아직도 감춰져 있어요. 야, 나귀 새끼가 타고 들어가신다? 스가랴 말씀해 보면 저분이 왕이야? 그런데 그 뒤에 부분에 심판의 모습은 못 보고 있거든요. 시편 118편에도 야,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을 환영하며 따라가는데 버림받은 모퉁이 돌 앞에 있는데 거기 안 보여요. 희한하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 깨닫지 못한 것이 바로 그들의 눈이 모세의 수건에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구약을 통해 예수를 바라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야 은총과 강권한 심령이 부어줘야 예수님 누구신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그들에게 아직도 수건이 가려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도 모세의 수건이 가려져 있으면 아직도 문자대로 보게 돼요. 문자대로 보면 그게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영은 살리는 거예요. 영이 뭔데요? 주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고 믿게 되는 거. 그게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찬송이어 불렀습니다. 10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세상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니라. 애들이 앞에서 찬송하고 무리들도 찬송하고 나귀 새끼 타고 예수님 입성하는데 예수님 입성하는데 호산나 호산나 찬송합니다. 다음 주에도 보겠습니다만은 이걸 보고 막 사람들이 제사에 책망하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한 이유는 왜 이렇게 환영하며 갔을까요? 이제는 드디어 왕이 오셨다. 이제 우리는 해방될 거다. 저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될 거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실상 예수님은 이 무리들이 환영하며 가는 그 길에서 울고 가세요. 마태복음은 안 나옵니다. 마태마가 누가 공간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울고 가세요. 누가복음 19장 보십시오. 누가복음 19장 41절입니다. 이걸 평행구절이라고 하는데요. 왜 복음서가 3개, 4개가 되어야 하느냐면 아주 입체적으로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은 주로 이방인을 대상을 염두에 두고 복음을 전하고 마태복음은요 유대인을 염두에 두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는 장면은 거의 비슷해요. 자, 그렇게 호산하면서 입성하시는데 41절 가까이 오사 벳바게에서 예루살렘과 한 2, 3km 나게 다 그렇게 오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옹에서 호산하면서 온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 보십시오. 사람들은 막 환영하면서 오는데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여러분 사람들이 환호하고 가는데 예수님은 울며 가셨어요. 이 아이러니, 이 역설 이게 보여야 돼요. 사람들은 와 만세 만세 관념에 가는데 예수님 우셨다니까요. 여러분 금요일입니까? 대통령 탄핵당했죠? 환호하고 춤추고 막 박수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착잡했어요. 마음이. 물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어요. 국민이 내려오라면 왕도 내려오는 거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면 어느 대통령도 탄핵받아서 내려온 건 마땅해요. 자, 그런데 저는 그걸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지금 환영하잖아요. 매우 환영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돌변해서 예수를 3일 만에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고 환영하는 거예요. 죽이라고.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원하는 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거죠.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입니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원하는 왕이 아니면 대통령이라면 얼마든지 끌어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라고 한 거예요. 고함을 지른 거죠. 십자에 못 박아 죽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환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일어날 일들을 이미 아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이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에 죽으시고 난 이후에 약 40년 만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서 예루살렘에 포위되고 그 아이들이 바위에 매어침을 당하고 성전이 돌에 돌아라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 예수님 보신 거예요. 그래서 우시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 제자들은요, 무리들은 뭐하고 따라가세요? 환영하며 따라가세요. 우셨어요.
46절.

0: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 서기관들과 백성이 지도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면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결국 예수님은 어떻게 들어가셨다고요? 우시면서 들어가신 거예요. 우시면서. 그러면서 42절 보십시오. 42절.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예루살렘이 뭐에 대한 소식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평화에 관한 소식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네 눈에는 어떻게요? 가려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어떤 평화의 왕으로 뭐 생각했어요? 말과 병거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로마를 둘러엎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런 영광의 나라를 만들어줄 그런 메시아를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가려져 있는 거죠. 예루살렘 사람들이.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눈이 가려져 있으면 예수님 어떤 예수님으로 볼까요? 세상에 힘과 권력을 주는 그런 메시아로 바라본다면 그게 눈이 가려져 있는 증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시고 계시는 거예요. 날이 이르지라 네 원수들이 토돈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평화의 소식을 알았다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 네가 눈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을 멸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우셨어요. 평화의 견을 알지 못했습니다. 평화의 성읍. 여러분 예루살렘이란 말이 평화의 성읍이란 말이에요. 평화의 도시. 샬라임, 샬롬. 그러니까 예루살렘, 평화가 있는 도시. 평화가 있는 도시에 도둑놈의 소굴이 되어버렸고 진짜 평화를 주러 오신 예수님이 낙이 새끼 타고 오시는가 사람들이 뭐 했어요? 환영을 했지만 3일 만에 돌변해서 그를 십자에 못 박아 죽이러 한 것은 그들의 눈이 아직도 가려있어요. 평화가 뭔지를 몰라요. 힘을 가져야 평화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세상의 원리는 그래요. 힘이 있어야 평화를 유지한다고요. 그래서 평화 유지군이 있는 이 아이러니예요. 어떻게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평화 유지군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평화를 원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평화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그 관계를 이루는 평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그 이웃과 이웃이 원수된 이 관계를 화목시키는 그 평화.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 평화를 이루러 오신데 아무도 이걸 몰라요. 그래서 예레미야 1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예레미야는요 예루살렘 멸망을 봤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하느냐면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가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가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가 누구냐.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망했다니까요. BC 586년에. 그래서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70년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약 400년을 더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시는 분이 오셨어요. 누구세요? 예수님. 예레미야 예언이 예루살렘에 향하여 울고 예루살렘에 향하여 평안의 소식을 전할 자가 누구냐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유다가 망했어요. 바벨론 포로 잡혀갔습니다. 약속대로 7년 돌아왔습니다. 성전 재건되었습니다. 그래도 평화의 소식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 성전은 도둑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이사야 말씀, 스가랴 말씀, 예레미야 말씀 다 하신 말씀이에요. 그 선지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너희는 아직도 평화의 소식을 알지 못하구나. 그래서 내가 죽는 길 외에는 평화의 길이 없다. 예수님 실제 죽으러 가시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은 모르고 뭐 하는 거예요? 환영하는 게 환영. 박수치고 난리가 난 겁니다. 우리가 승리했다고 우리가 이겼다고 이제. 그런데 예수님 우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이 울 때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울 때 우리가 웃을 수 있고 세상이 환호고 기뻐하고 승리하고 할 때 우리는 울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세상을 보는 그리스도인의 시각이고 예수님의 시각이에요. 뭔가 성공했다? 보암식하다? 먹음직하다? 뭐가 될 것 같다? 와 잔치하자? 환영한다? 예수님 우신다니까요.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망했거나 어찌할 거? 우는 자들은 기뻐하라 그랬거든요. 기뻐하는 자는 지금 슬퍼하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 물건은 다 서지 못하고 지나가는 거라고요. 누가복음 19장 한 곳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이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의 찬송 소리와 비슷하죠. 자, 이 지금 환영하는 무리들은 이 전달되는 그 시편의 찬송 들어가지고 이 찬송을 했지만 아직도 예수님 누구신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들어가시면서 우시고 가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심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비로소 진짜 평화가 뭔지를 알게 되고 맛보게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화목되었기에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불러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생명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게 돼 있어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차차차차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반드시 이끌리게 돼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평화의 왕이 우리 안에 오셨기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이제 우리 보고도 화목제물이 되라고 하세요. 하나님과 화목되었기에 이웃에게 복음 전거하는 것은 바로 내가 화목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이미 이 땅에서 뭘 맛보고 살아요? 샬롬, 예루샬렘, 평화에서 그 평화를 맛보고 살아간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부분적이에요. 아직도 부분적으로 맛을 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전한 샬롬, 완전한 평화, 이 역사를 마감하고 이 요란한 세상 역사를 마감하고 주님의 완전한 그 평화의 나라가 곧 임하게 될 터입니다. 이 놀라운 평화를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들은 이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들어갈 때에 환호하고 찬송했지만 예수님은 우시면서 가셨습니다. 평화에 대한 평화의 승업이 평화의 소식을 몰랐습니다. 오늘 우리도 가짜 평화에 속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신 그 울음에 우리가 참여되어서 세상과 다른 시각으로 세상과 거꾸로 된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각들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야 참으로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져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화를 맛보므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평화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강해가 이어집니다. 놓치지 마시고 많은 은혜 얻으시기 바랍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잠만 자는 아이의 얼굴을 쳐다보아도 그 부모는 행복해집니다. 하지만 한 살이 되고 두 살이 되어도 말도 하지 않고 잠만 자는 아이의 부모는 그 마음에 큰 근심이 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셨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신생아에서 이제 걸음마를 하고 걷고 뛰는 아이로 자라나야 할 것입니다. 자라지 않는 아이가 부모 마음의 근심거리가 되듯이 자라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마음의 근심거리가 될 것입니다. 저희 BBN 한국어 방송은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장을 돕기 위해서 끊임없이 영적 양식을 공급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잘 표현하는 것도 인간관계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말을 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아서 오해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생각해 볼 때에 저희들은 여러분들과 좀 더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BBN 방송을 사용하시는지 저희들은 여러분들의 소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이든지 좋습니다. 기도 제목부터 신앙 간증까지 부담없이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친절하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립 이안 씨가 적은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는 책 가운데 나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병 환자들의 요양소를 찾은 이안 씨가 목격한 장면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오래되어 잘 돌아가지 않는 문의 손잡이를 자기 손이 피가 나고 뭉그러지는 것을 알지 못하고 힘을 다해 돌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나병이 무서운 이유는 바로 나병균이 신경을 죽여서 감각을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생긴 감염에 손가락, 코 이런 부분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인데요. 신경세포가 우리 몸을 상하게 해주는 것을 방지해 주듯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양심을 주셔서 우리의 영이 해를 당하고 상하는 것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양심이 죽어버리면 아무 소리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양심은 어떻습니까? 나병 걸린 신경처럼 죽어 있지는 않습니까?

0: 1년 365일 진리 되시는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0: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제441화 브루스와 도리스 이야기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이인성 안녕하십니까? 오랜 세월 동안 아무런 원칙 없이 살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리의 원칙들을 알게 되었고 그 후 그 자신이 원칙과 매달 받는 월급 사이에서 갈등할 때 그는 용기 있게 원칙의 길에 섰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누구든지 영혼과 삶이 사슬을 끊으면 원칙과 신념대로 세상에 맞설 수 있음을 증명해 줄 것입니다.
1: 꽉 잡아 도리스!
2: 걱정 마요! 꽉 잡을게! 정말 멋져요, 어머! 나중에 나한테도 꼭 운전법 가르쳐줘야 해요!
1: 아, 그럼! 장인어른이 나를 정말 싫어하실 텐데!
2: 브루스! 조심해요!
1: 도리스! 여보! 도리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저희는 결혼한 지 겨우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이건 아내의 잘못이 아니었어요. 아내를 죽게 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아내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해주시면 제 삶을 청산하겠습니다. 약속할게요.
0: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사고의 현장에서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기도가 어떤 시간을 지나 어떤 모습으로 응답되었는지 2부에 걸쳐 듣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 사슬을 끊고로 전해드리는 이야기는 브루스와 도리스의 실화 간증 제1부입니다.
3: 그때는 7월 하순, 뉴저지에서 1년 중 가장 더운 때였습니다. 도리스와 저는 메릴랜드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싣고 있었죠. 그때 그녀는 16살, 저는 22살이었고 우린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 사랑의 도피 행각을 벌이는 중이었습니다.
2: 우리 성공했어요, 브루스. 난 혹시 경찰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당신을 체포하거나 우리 아버지가 나타나셔서 나를 집으로 끌고 갈까봐 겁이 났었어요.
3: 나도 겁났었어.
2: 우리가 버크 부부가 되어 돌아가면 모두들 굉장히 놀라겠죠?
3: 그렇겠지.
2: 그리고 나중엔 아버지도 이해해 주실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가 서로를 안 지 오래되지 않아서 불안해하시는 거거든요.
3: 거의 6주나 됐는데. 그리고 우린 만난 후에 매일 밤마다 데이트를 했잖아.
2: 그랬죠. 하지만 아버지는 우리가 당신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우리 아버지가 아시는 건 당신이 인쇄업자고 해군 출신이고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하는 걸 좋아한다는 정도뿐이니까요. 어떤 면에선 아버지가 오르세요. 나도 정말 당신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브루스, 내가 알고 있는 건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뿐이에요.
3: 그것만 알면 되는 거야, 도리스. 저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다 물어봐. 뭐든 대답해 줄 테니까. 난 일단 7월 4일 독립기념일 날 태어났고 짐작하겠지만 우리 집은 너희처럼 전형적인 가정이 아니야. 할아버지는 예전에 펜실베니아 시골 탄광마을에서 살롱을 운영하셨는데 아마 할머니는 그곳에서 술 제조법을 배우셨나 봐. 집에서 가끔 위스키를 드시곤 했는데 내가 4살인가 5살 때쯤 그게 폭발해서 할머니가 돌아가셨지.
2: 우리 아버지가 당신에 대해 많이 모르시는 게 다행일지 모르겠네요.
3: 맞는 말이야.
2: 잘할 때 얘기를 해줘요.
3: 내가 어렸을 때 선술집 위층에서 살았었어. 아버진 바텐더로 시간제 근무를 하셨지. 그리고 아버지는 근무가 없으신 때 어머니와 함께 그 맞은편에 있는 술집에 가셨어.
2: 당신은 술 안 마셨죠? 네?
3: 안 그랬을 것 같아?
2: 응.
3: 형이랑 난 졸음이 올 때까지 위스키 한 모금에 비스킷 한 조각을 먹곤 했지. 그리고 어떤 땐 부모님을 기다리며 그 차 안에서 형이랑 같이 웅크리고 잘 때도 있었고.
2: 우린 그런 식으로 결혼 생활해서는 안 돼요.
3: 아, 그럼. 물론 그래서는 안 되지.
2: 그럼 이번엔 당신 삶에 좋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말해줘요.
3: 딱 한 번 주일 학교에 갔었어.
2: 한 번이요? 그럼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교회에 갔던 거예요?
3: 아니야. 고등학생 때도 친구랑 중고생 집회에 간 적이 있는데 그 후로 매 주일 갔어.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어. 거기서 배운 대로 실천해보려고 노력도 했었고.
2: 당신이요?
3: 그리고 해군에선 제대한 뒤엔 또 다른 교회도 가봤어.
2: 지금은 어느 교회에 다녀요?
3: 아무데도 안 다녀. 왜냐하면 너도 알잖아. 대부분이 교회에선 착하게 굴지만 교회 밖에선 아무 일이든 다 하고 산다는 거. 뭐 하여튼 그 후에는 오토바이에 흥미가 생겼어. 그리고 지금은 너한테 가장 흥미가 있고.
2: 그럼 누가 먼저예요? 나예요? 아님 오토바이예요?
3: 난 말이야, 둘 중 아무것도 놓치지 않을 거야. 우린 결혼한 후에 뉴저지로 돌아가서 저희 부모님 댁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린 어느 곳이나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는데 그날 장모님 댁을 방문하러 가던 중에 자동차와 충돌했던 겁니다. 전 별로 다치지 않았지만 도리스는 머리 뒤편을 아래로 한 채 추락했습니다. 피를 철철 흘리면서 아내는 의식을 잃은 채 길에 누워 있었죠. 전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4: 여보! 지금 눈을 뜬 거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도리스, 당신 눈동자를 다시 볼 수 있게 돼서 너무 기뻐.
2: 무슨 일이 있었어?
4: 말하려고 애쓰지 마. 당신 말이야, 사흘 동안이나 의식을 잃고 있었어. 이제 괜찮아질 거야, 여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평생 이렇게 많이 기도해 본 적이 없었어.
3: 하지만 많은 사람들처럼 도리스가 위험에서 벗어나자마자 전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한 달도 못 돼 우린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오토바이를 타며 활발히 돌아다녔죠. 그리고 우리 부부는 첫 아들을 낳았는데 출산한 다음 날 저는 즉시 병원으로 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5: 부인께서 생존 가능 확률이 겨우 50대 50입니다.
4: 왜죠?
5: 임신 중독증 때문인데 지금 부인께서는 계속해서 경련을 일으키고 있어요. 뭐 아직까지는 이런 경우에는 가망이 없었습니다.
4: 저는 어떻게 해야죠?
5: 원하시면 부인 곁에 앉아 계셔도 됩니다. 감당하실 수 있다면요. 하지만 경련은 정말 지켜보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4: 있을게요. 꼭 있을 겁니다.
3: 전 아내 곁에 24시간을 꼬박 앉아서 간호사가 15분마다 아내에게 주사 놓기를 위해 몸을 뒤집을 때마다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온갖 것을 다 약속하며 기도했고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다행히 위기는 지나갔고 아내와 아들은 2주 후에 무사히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전 또다시 옛 생활 방식으로 돌아가 더러운 농담과 욕설들을 하고 술을 마시거나 도박을 하며 지냈습니다. 저는 인쇄업자로서 근무하는 틈틈이 시간을 내어 주류 상점에 나가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쁜 중에도 무언지 모를 삶의 빈자리가 있었고 오토바이나 술로 마음의 그 빈자리를 채우려 애를 써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둘째인 딸이 태어난 후에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시의 극심한 생존 경쟁에 지친 우린 갑자기 도리스가 자라난 펜실베니아에 가고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건 제 직장을 그만둬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곳엔 인세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저는 낙농장에서 일을 했는데 전 겨우 두 달 동안 버텼습니다.
2: 잘 다녀왔어요?
3: 오늘 우유 트럭 운전사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2: 뭐라고 했는데요?
3: 내가 전에 있던 5명의 남자들보다 오래 버텼대. 나도 빨리 마을에서 직장을 구할 거야.
2: 우리가 여기로 이사 온 거 당신 후회해요, 브루스?
3: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난 전혀 농장의 적성에 맞지 않아. 난 도시 남자라고. 오토바이는 잘 다루지만 성난 황소를 진정시키는 방법은 잘 모르겠어.
2: 난 도시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3: 나도 그래. 하지만 이 농장에서만큼은 벗어나자. 무지개, 거의 돈도 바닥이 난 우린 마을에 있는 2층 집의 아래층 반쪽을 세를 얻었습니다. 집이 너무 추웠기 때문에 난방비가 집세만큼 들었죠. 그런데 2층에 사는 이웃 사람들은 특이해서 항상 손에 성경을 들고 교회에 갔습니다. 그래서 도리스와 저는 그들을 몰래 엿보는 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2: 저기 저 사람들 또 가요. 저 사람들의 유일한 낙은 교회인 것 같아요.
3: 어쩌면 저 사람들 뭔가 나쁜 짓을 저질렀는지 몰라. 그래서 그걸 만회하려고 애쓰는 중일 거야.
2: 만약 그런 거라면 교회 가는 얼굴이 어두워야 하는데 저 사람들은 언제나 웃잖아요. 아 참, 저 집 아저씨가 당신하고 한번 얘기해보고 싶다고 하던데요.
3: 나랑? 뭐 때문에?
2: 당신 직장 때문에 그러는 것 같던데 다음에 저 아저씨 보면 물어보는 게 어때요?
3: 좋아, 그럴게.
6: 안녕하세요, 브루스.
3: 안녕하세요.
7: 직장은 구하셨어요?
3: 아니요, 아직도 구하는 중이에요.
7: 저희 집사람과 제가 브루스 씨가 좋은 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3: 고맙습니다. 저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당신 그게 믿어져?
2: 뭐가요?
3: 그 아저씨가 자기들이 내가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기도했대. 난 그 일이 나에게 달린 문제지 하나님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 아, 그러니까 내 말은 난 누군가 아프거나 죽게 되었을 때만 기도하는 줄 알았어. 아, 그런데 일자리를 위해서라고?
2: 정말 이상하네요.
3: 바로 그 주에 전 한 지역 신문사에 취직을 했고 곧바로 인쇄부서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전 우리 2층 사람들의 기도가 일에 뭔가 연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후 2층 사람들은 우리 아이들을 주일 학교에 데려가길 원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휴일에 늦잠 잘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우린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들은 우리를 특별 저녁 예배에 초청했습니다. 강사로 한 나이트클럽 연예인이 초청된 예배였는데 우리 부부는 그들을 따라서 한번 가보았습니다.
8: 그때 저는 파멸을 향해 가고 있었죠. 왜냐하면 제가 눈이 멀어 있으니까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제 삶을 변화시키셨고 진리에 대해 멀어있던 제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 선택을 해야 했죠. 계속해서 지옥으로 갈 건지 그분을 따를 건지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같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0: 계속 주일학교를 다녔었어요. 부모님이 강제로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어제 그 사람 말을 듣기 전까진 내가 하나님께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었어요.
1: 당신은 괜찮은 여자야. 하지만 난 아니야.
0: 괜찮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이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난 겉으로 보기엔 괜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내 머릿속은 온통 나 자신에 대한 생각뿐이고 난 나쁜 일도 많이 했어요, 브루스.
1: 아까 기도하러 나갔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들어.
0: 나도 그래요.
1: 그 사람이 그건 믿음으로 되는 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무릎을 꿇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지 몰라.
0: 나도 당신과 함께 할게요.
1: 우리의 기도는 간단했습니다. 주님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구하는 기도였고 주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몇 가지 변화가 즉시 일어났습니다. 제가 욕설을 그만두었을 때 우리 부부는 서로 놀랐습니다. 음주 습관은 한동안 지속됐지만 결국 술도 포기했습니다. 우린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심에 따라 그분을 더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린 순수하게 우리 비용으로 크리스천 뉴스레터를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전 다니던 신문사의 인쇄부서 감독이었는데 전 그곳에서 일하면서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광고들과 기사들의 인쇄 작업도 해야 했죠.
2: 아, 브루스. 그 하던 거 잠시 멈추고 이걸 지금 바로 작업해 주셨으면 합니다.
1: 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만 이 일은 하지 못하겠습니다.
2: 응?
1: 이건 진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성모독적이고요.
2: 아니, 신성모독적이라고요?
1: 부도덕함을 부추기는 내용이어서요.
2: 당신 꼭 목사처럼 말하는구만.
1: 이제 전 크리스천이에요. 사장님, 이 일을 맡아줄 다른 누군가를 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아니, 난 그렇게 안 합니다. 난 당신에게 이 일을 하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1: 아니요, 사장님. 전 못하겠습니다. 언젠간 제가 사장님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어떤 분에게 이 두 손으로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 대답해야 하니까요.
2: 그렇다면 당신은 내 밑에서 일할 수가 없습니다. 브루스, 당신은 해고요.
0: 당신 일찍 왔네요?
1: 나 해고됐어, 도리우스.
0: 왜요?
1: 회사 원칙에 맞섰거든.
0: 별로 놀랍진 않아요. 음란한 내용의 광고였어요?
1: 이번엔 정치적인 거였어.
0: 어쩌면 그게 최선이었을지도 몰라요. 아마도 하나님은 당신이 크리스천 뉴스레터에 더 집중하게 바라시는지도 모르겠어요.
1: 나도 그러고 싶어.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인쇄 장비를 사용할 수 없게 됐으니 우리만의 인쇄 장비를 구하는 게 좋겠어.
0: 어떻게요?
1: 잘 모르겠어. 어쩌면 정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당신은 내가 옳은 일을 한 거라고 생각해?
0: 우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해요, 브루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우리의 미래에 대해 주님께 같이 기도해요.
1: 저는 트럭 운전사가 되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트럭을 회수하기 전에 우린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겁니다. 또한 장인어른께서 시내에 개업하신 상점의 경영도 맡아보았습니다. 그것 또한 저를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린 하고 있던 크리스천 뉴스레터 인쇄 작업을 계속하기 위해 지하실에 중고 인쇄 장비를 들여놓았습니다. 그 후에 소규모 기업 대출금도 신청했습니다. 저희가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3: 아직 계약권은 하나도 없고 지하실에 달랑 인쇄기 한 대라.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신청서는 제출해 보겠습니다만 그다지 희망을 드릴 수는 없겠네요. 적어도 버크 씨가 신문 발행을 하지 않으신다면 나을 텐데.
1: 하지만 저희가 하는 일은

0: 신문 발행일이에요. 크리스천 신문입니다.
1: 아이, 그런 말씀 마세요. 그럼 절대로 대출을 못 받아요. 시도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0: 아, 제발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저희 신문에 복사본도 첨부해 주십시오.
1: 아, 알겠습니다. 하지만 절대 통과되지 못할 거예요. 가망이 없어요.
0: 우린 믿고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구입할 중고 인쇄 장비 목록을 뽑아서 그 장비의 배달 날짜까지 잡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날짜가 다가올수록 우리의 근심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그 후 변호사가 저희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1: 브루스 버크 씨, 정말 놀랐습니다. 제가 정부 관련 일을 맡은 후로 신청한 서류가 이렇게 빨리 통과된 걸 본 적이 없어요.
2: 그렇게 놀랍진 않은데요. 주님께서 하신 일이거든요.
1: 아, 부인. 하나님이라 하실지라도 미국 정부를 그토록 서두르게 할 수는 없었어요.
0: 변호사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린 다소 외설적인 광고는 계약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그 즉시에 주님은 우리가 한 크리스천 선교회와 큰 규모의 계약을 하도록 이끄셨습니다. 그 우리는 성경의 식자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업은 번창했고 아이들도 자라서 아들은 결혼을 했고 딸은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도 크리스천 실업인 선교회에서 활발히 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들과 만나 점심 만찬을 했습니다.
3: 인쇄사역은 어떻게 돼가세요, 브루스?
0: 아주 잘 돼요.
3: 그 외에 진행 중인 다른 일은요?
0: 남선교회 수련회에 가서 선교사이자 의사인 한 분이 남아프리카에 사는 선교에 대해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 후에 그 선교사님은 그곳에 인쇄업자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3: 하나님께서 형제님을 그곳으로 부르시는 거라 생각하세요?
0: 그러지 않기를 바래요.
3: 왜요?
0: 어렸을 때 타잔 영화를 봤는데 그 후론 정글과 뱀이 있는 곳엔 절대 가고 싶지 않았어요.
3: 아, 부인과 얘기해 보셨어요?
0: 네, 아내는 가고 싶어요.
3: 그럼 이 문제에 대해 기도하시는 게 좋겠네요.
0: 기도했어요. 하나님, 절 어느 곳이든 보내주세요. 단 아프리카만 빼고요, 라고요.
3: 하나님께서는 형제님의 능력을 원하세요. 형제님이 가진 모든 것이 다 주님께 속해 있으니까요.
0: 저희 딸이 내년이 되면 고등학교 졸업반이에요. 그 아이한테 그의 모든 친구들과 작별해야 한다고 요구할 순 없어요.
3: 따님 스스로 선택하도록 맡겨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모든 것을 예비해 주세요, 브루스.
2: 오늘 정말 긴 하루였어요.
0: 수고했어. 당신은 정말 믿음직한 사람이야, 여보.
2: 그리고 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죠. 여보,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는 일 생각해봤어요?
0: 난 또다시 실수하고 싶지 않아, 도리스. 우린 그간 너무 많은 실수를 해왔어.
2: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들을 디딤돌로 삼아 더 깊은 수준의 헌신과 영적인 성장을 위해 사용하셨잖아요.
0: 그렇게 생각해?
2: 물론이죠. 당신이 가진 은사는 재능이고 그 재능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0: 여전히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우린 성경 컨퍼런스에 갔습니다. 그리고 컨퍼런스 후반에 찬송을 부를 때 많은 사람들이 응답했지만 저는 별로 열이 없는 태도로 이 컨퍼런스가 빨리 끝나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이 끝났습니다. 만약 저들이 이 찬송을 다시 한 번만 더 부른다면 전 아프리카에 가겠노라고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찬양 리더가 제단 앞으로 다시 되돌아오더니 그 찬송의 1절을 다시 한번 부르겠다고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전 하나님께 굴복했고 도리스에게 우리가 이제 아프리카로 떠나게 될 거라고 전 말했습니다.
4: 우리는 다음 주에 브루스의 이 결정이 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그들 앞에 놓여진 도전들이 무엇인지에 관해 들을 것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저희는 오늘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의 능력을 보셨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에도 그러한 능력이 있기 원하신다면은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이 회개함으로 죄에서 돌이키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해 주실 것을 구할 때 새로운 생명이 시작됩니다.

출연 이상원, 이현주, 정운석, 현경수, 이명숙, 유재상, 이미양.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이인성.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신앙생활에 좋은 친구 나침반 출판사 협찬으로 제441화 브루스와 도리스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0: 십자가의 능력을 온 세계로 알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진화론 자들이 쓸모없다라고 여기는 쓰레기 DNA에 놀라운 목적이 있습니다. 신비한 창조의 세계에서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의 주제는 쓰레기 제거하기입니다. 수년 전에 진화론 과학자들이 예를 들어 맹장과 같은 180개의 인간의 장기를 진화로부터 생겨난 흥적기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과학자들이 그 기관들이 수행하는 업무를 모르는 무지에서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들 장기들의 유용한 기능들이 밝혀졌고 진화와 전혀 상관이 없음이 알려졌습니다. 이제 비슷한 상황이 DNA 연구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DNA 부분들이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를 알아감에 따라 이들은 전혀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아 보이는 부분들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DNA 부분들은 쓰레기 DNA라고 불리워졌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이들 외견상 쓸모가 없는 DNA 부분들이 진화 과정에서 남겨진 부분일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제 메인주의 바 하버에 있는 잭슨 레버토리에서 일하는 과학자들이 이런 DNA 부분이 결국 수영하는 기능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수정된 쥐 난자와 초기 쥐태아의 발달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초기 발생기 활성 유전자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들은 소위 쓰레기 DNA라고 불리는 부분의 약 10%가 이 난자의 초기 분열 과정에서 활발하게 단백질을 만들어냄을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흔적기관들처럼 일부의 쓰레기 DNA가 마침내 목적을 지니고 있으며 진화와 전혀 무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무지가 지식으로 대체됨에 따라 우리는 우리 창조주께서 만드신 것에 대해서 더 깊은 의미를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1: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 권능을 증거하는 신비한 창조의 세계. 본 프로그램은 미국 크리에이션 모멘트의 허락을 받고 번역하여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서는 korean@bbnmedia.org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체포당하신 예수님은 성난 군중에 이끌려 재판을 받으러 대제사장 가야바, 빌라도, 헤롯에게로 끌려다니시며 가진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사형시킬 죄목을 찾았지만 사형에 마땅한 죄를 지적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성난 군중 심리로 폭동을 두려워하는 빌라도로부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받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채찍을 맞으시고 가진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개인의 구주로란 말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려 본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해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접이라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마음속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는 순간 우리들의 신분은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한 번도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보지 않으신 분이라면 왜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잠시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내 일생에 죄밖에 짓지 않았던 죄인입니다. 이 죄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 주신 이유가 바로 내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제 내가 알고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도 믿습니다. 이제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여오니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제 평생에 예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옛날 집에는 대문이나 문설주에도 온통 복이란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만큼 신앙이나 종교와 상관없이 사람들은 복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복을 받기 원합니다. 하지만 정작 진짜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축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온갖 허망한 세상 방법으로 복을 구하고 또 복을 추구하다 실패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심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알아야 합니다. 한국어성경대학에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공급하실 물질적 축복과 영적인 축복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대학 주소는 www.bbnbi.org로 지금 방문하셔서 공부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환경을 뛰어넘는 큰 믿음의 고백을 손꼽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여인의 고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나와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하였죠. 하지만 자녀의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는 매몰찬 거절을 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녀가 실망치 않고 주님께 구한 것은 바로 떡이 아니라 개들이 주워먹는 부스러기,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작은 부스러기라도 예수님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큰 은혜를 쫓기보다는 오늘 하루 나에게 떨어진 작은 부스러기 은혜에 감사하며 만족하는 청취자 여러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0: BBN 한국어 방송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고귀한 사랑을 전합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2: 모여라 주님이! 와!
3: 와!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3: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4: 아니요.
3: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4: 아니요.
3: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 들어요. 쉿.
5: 찾았지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약속하시면 영원히 지켜주세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끼리 또는 친구와 친구끼리 약속할 때 약속 잘 지키는 친구가 있고 잘 안 지키는 친구가 있죠. 그래서 약속 해놓고 야, 약속 서로 지키자 어떻게 합니까? 이거 뭐예요? 새끼손가락을 어떻게 해요? 약속했을 때? 걸고. 네. 또 도장 찍고 또 복사하고 또 또 어떻게 사인하고 코팅까지 하고. 자, 왜 그렇게 하냐면 보세요. 사람이 말로 한번 약속했을 때 그 약속을 잘 지키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손가락 걸 필요도 없어요. 친구야, 우리 내일 무슨 일을 하자. 어, 약속해? 그래, 약속해. 내일 보자. 내일 보자.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약속을 잘 안 지키니까 손가락을 걸었어요. 옛날에는 손가락 하나만 걸었어요. 약속할 때. 친구하고 약속. 그런데 하도 약속을 안 지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도장 찍자, 우리. 요걸 도장으로 꼭 찍는다면, 약속 도장. 아니, 손가락 걸어도 되고, 하나만 해도 되는데 도장 찍어도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복사하자, 복사. 카피. 복사해서, 코팅해서. 여러분, 사람은 약속을 더 잘 지키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15장을 이미 이걸 썼는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하고 약속을 세울 텐데 너는 3년 된 암염소 또 3년 된 그 수소 그 암염소 3년 된 암양 또는 새끼 3년 된 순양 이걸 짐승을 잡아서 절반을 쪼개라 그랬어요. 그럼 짐승을 잡아서 절반을 쪼개면 어떻게 돼요? 뚝 잘라서 양쪽으로 늘어놓는 거죠. 그리고는요, 짐승을 딱 쪼개서 이렇게 놓고 그 사이로 옛날에 약속은 이렇게 했어요. 예성아, 예, 아브라함 나와볼래? 아브라함 나와보세요. 목사님 나오세요. 옳지. 그래. 자. 목사님하고 예수의 목사는 중요한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약속을 하면 옛날에는요, 등기, 요즘은요, 내가 이 건물을 사겠다 그러면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를 쓰고 그걸 법원에 가서 신고를 해요. 그래서 도장을 찍어두면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등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소라고 없어요. 큰 소라고 해요. 이거. 이만한 소가 있으면 소를 잡아서 절반을 쪼개서 이렇게. 쪼개서 양쪽에 놓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들을까요? 소를 잡으면? 지금 막 그러겠지요. 그러면 예수님하고 모사님하고 약속을 딱 한 거예요. 자, 이 쪼개진 소 사이로 손을 잡고 어떻게 지나가는 이렇게 지나갔다. 자, 금방 어디로 지나가세요? 쪼개진 소 또는 양, 염소, 쪼개진 짐승 사이로 딱 지나가면서 너하고 나하고 약속이 지켜졌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세웠다. 왜 그러면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지 하면, 여성아, 너 만약에 나하고 약속했는데 너 약속 안 지키면 이 쪼개진 짐승처럼 너도 쪼개져서 죽는 거야. 목숨을 건 약속이에요. 단지 손가락 걸고 한 약속이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한 약속이에요. 만약 이 약속 지키면 안 죽지만 약속 안 지키면 죽는다는 그런 약속이에요. 그런데요, 그렇게 짐승을 딱 쪼개놓고 있는데 막 솔개들이 막 와서 짐승을 뜯어먹으려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 막 쫓고 있다가 갑자기 저녁때 캄캄함이 임하고 아브라함은 깊은 잠이 들었어요. 그 환상 중에 그 쪼개진 사이로, 짐승 사이로 무엇이 지나가느냐 봤더니 하나님이 타는 횃불 형상으로 슉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아, 너에게 약속이 세워졌다. 아브라함은 지나가세요, 안 지나가세요?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지나가지 않았어요. 은호야, 누구만 지나갔다 그랬어요? 쪼개진 고기 사이로? 친구하고 얘기하면 못 알아듣잖아. 쪼개진 그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타는 횃불 형상으로 지나가니까 하나님만 지나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 약속을 지키기로 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으로 지나가도 안 했는데 너 나하고 약속 맺었다. 이걸 한번 어려운 말로 한번 따라요. 일방적인 은혜의 약속이다.
6: 은혜의 약속이다.
5: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해놓고 하나님의 자기 목숨을 걸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지키겠다고 해주셨어요. 세상에 이런 하나님은 없어요. 이런 신은 없어요. 어떤 세상에 이런 신은 없어요.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이 신들은요, 인간이 신에게 정성을 바쳐요. 내가 소를 잡아 바칠게요. 뭐 기도를 할게요. 이런저런 일을 할게요 해서 정성을 바쳐서 신이 그래 그럼 내가 너에게 복 줄게. 이런 세상에 수많은 신들과 종교는 있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걸고 내가 너에게 약속하겠다.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이런 하나님은요,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에는 그런 약속이 없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그 약속을 받았어요. 그것도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로 보여준 그 사건을 가지고 내가 너와 약속 맺었다. 이제부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면서 뭐라고 주셨느냐면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줄 것이고 또 너에게 씨를 줄 것이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결혼해서 아이를 한 번도 낳아본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혼했는데 아이를 한 번도 못 낳았어요. 그래서 사라가 원래 아이를 못 낳는 그런 여자였어요. 물론 아브라함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가 큰 상이다, 내가 너의 방패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 하나님이 나의 상이라면서요. 그래, 내가 너의 상이지. 그런데요, 나는 아이가 없어요. 나는 아이가 없어서 우리 집에서 길리는 이 종이 나의 후사를 이을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야, 아니야. 그 종이 아니라 네 몸에서 태어날 그 아이가 너의 후사가 될 거야. 이렇게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약속한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았는데 1년을 기다려도 아이가 안 생겨요. 그러자 사라가 있다가, 여보, 당신 몸에서 태어나면 되니까 꼭 나와 당신 사이에 결혼해서 아이 말고 여기 우리 여종이 있는 이 여종 하갈, 이 여종과 그 밤에 같이 자서 아이를 가지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뭐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다 아이가, 아내가 아이를 못 낳으면 다른 사람을 데려와서 아이 낳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뭐 해서 아이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자,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안 나타났어요. 근데 이스마엘이 낳고 13년 지나서 이스마엘 제법 컸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또 나타났어요. 또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한번 따라해요.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사람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어요? 사람은 신이 아닌데, 그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완전해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약속했지? 내가 너에게 하늘에 별과 같은 후손을 줄 것이고 땅에 모래 같은 후손을 줄 것이고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라 했는데 너는 왜 못 믿니? 왜요? 너 이스마엘 낳았잖아. 아, 그러면 내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못 믿었기 때문에 하갈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의 앞에 완전히 행하라.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다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에 너와 사라 사이에 아이를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하나님 우리 아내 사라는요 벌써 생리가 끊어져서요. 우리 여학생들 요즘은 빨라서 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되면 생리하는 친구도 있다 그래요. 중학생 되면 막 생리를 해. 그러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된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한 50, 60쯤 되면요. 여자들은 또 생리가 끊어져요. 그 생리가 끊어지면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여자가 돼요. 그런데 사라는요. 결혼해서 한 번도 아이 낳아본 적도 없고 또 나이가 많아져서 이제 완전히 생리가 끊어져 버렸어요. 이제 전혀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사라가 저 텐트 뒤에 있다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아브라함이 말하니까요. 사라가 웃었어요.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아이를 낳나? 아브라함도 늙었고 또 나는 생리가 끊어졌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일이 어떻게 못 이룰 일이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이 전능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자기가 약속하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근데 아브라함도 사실은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 나이가 많고 사라가 원래 아이 못 낳는 여잔데 이제 생리도 끊어져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약속을 이룰 때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너무 웃기는 얘기예요. 비웃었어요. 어떻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 아이가 생길 수 있어요? 믿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약속할 텐데 반드시 너에게 내년에 이 자녀가 생길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 너는 할례를 받아야 해.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99세에 할례를 행하고 아브라함이 몇 살 때? 99세에 할례를 행하고 사라 사이에 정말로 아이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도 지어줬어요. 너는 아이를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랬단 말이에요. 이삭이라는 말은 뭐 뜻이 뭐예요?

주셨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성경의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할 때 쪼개진 짐승 사이로 하나님만 지나갔잖아요. 이건 내가 너에게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내용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이제 드디어 자라게 되는데 나중에 보면 여러분 이 이삭이 자랐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예, 너 그 이삭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그 말씀 듣고 따져보지도 않고 예, 알았습니다 하고 3일 길을 가서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잠깐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 말은 이제야 너는 나의 약속을 믿구나. 그래서 그 이삭 대신에 양 한 마리를 준비했다가 그 양을 제사로 드리고 이삭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신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라고 할 때에 한번 따라해요.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 원래 이삭은 없었어요. 없는 아이예요. 낳을 수 없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없는데 있게 되었어요. 무엇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면 안 되고 뭐 때문에 오늘 설교를 들었으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없는 데서 생기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들 때도 태양아, 이 사람 태양이 있는 거예요. 없는 데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따라해요. 죽은 데서 살아나는 방식이다.

0: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해주셨어요. 그럼 오늘날 이 말씀은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인데 뭘 믿느냐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자손이 누구냐 하니까 사실은 이삭은 모델이고요.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은 꼭 성경에 가르쳐서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 단수 씨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없는 데서 있게 되고 죽은 데서 살아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이게 내가 아무 하는 것도 없는데 단지 믿기만 하면요. 그래요. 하나님의 자기 약속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에이 나 그런 거 안 믿어. 농담도 아니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났으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생각하지 열심히 착하게 바르게 살아서 그래서 천국도 가고 나쁜 짓 많이 하면 지옥까지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을래 농담하지 마세요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복음은 놀라워요?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우리의 행위로서는 절대로 의롭다는 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십자에 없는 데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죽은 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죄가 용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이 말씀에 믿어져요. 그래요 나는 아무리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도 내가 나의 힘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내 죄가 용서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라고 믿게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한번 따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입니다.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가. 이제 장세기 끝나면 출애굽기 일어나잖아요. 출애굽기. 그러면 출애굽기가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들어가고 애굽에 들어갔다가 430년 만에 다시 출애굽하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언약하셨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그런 것을 밑줄 끄어가면서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우와!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바를 다 이루어내시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어내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했었어요? 다 이루었다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저게 뭐 다 이룬 거야? 아무것도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실패해서 죽은 죽음 같은데 하나님의 자기 약속의 자녀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의 죽음이 다 이루심이 돼요. 무엇을 다 이루었어요? 우리의 제사함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하늘나라 그 기업이 하나님 자기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그 일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이 약속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1: 주의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2: 좋아요! 예수님 최고예요!
1: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렵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주의 어린이 또 만나요!
2: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앞에 장애가 있어도 믿음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3장 8절을 보면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그랬어요. 아, 요단강 물로 그냥 들어가려는 거예요. 그럼 들어갔을 때 거기에 요단강 물이 갈라진 거죠. 어느 강연에 초청받은 강사 한 분이 하나님을 믿고 강에 발을 내딛는 지혜에 관해서 사례를 들어가면서 강연을 했대요.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의 엄격한 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경의 진실을 말하기로 한 어떤 목사님에 대한 얘기였다는데요. 이 목사님은 증오범죄라는 죄목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대요. 그리고 30일 동안 감옥에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법원은 그 목사님이 성경을 개인적으로 해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을 따르도록 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참 지혜로운 판사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도 물속으로 들어갈지 아니면 강변에 머물러 있을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애굽을 탈출한 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했습니다. 이제 이분들은 홍수가 날 정도로 수위가 높아진 요단 강가에 서 있었는데 그들이 한 발걸음을 내딛자 하나님께서는 물이 빠지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한 거죠.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닿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그 물이 그쳤다. 아, 하나님의 기적이죠. 믿음으로 행동하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앞으로 전진할 용기를 주셔서 성경의 진리를 말할 수 있게도 하시고 미지의 영역으로 발을 내딛게도 하십니다. 이 감옥에 가셨던 목사님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법정에서는 그분의 설교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에서 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고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십니다. 두려운 상황에 직면해서 첫 걸음을 내딛는 것이 두려웠던 때가 여러분에게도 혹시 있었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앞으로 나가도록 그때 어떻게 도와주셨나요?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용기가 정말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믿음으로 발을 내딛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0: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이 거대한 비빈 방송국이 어떻게 경제적 부담을 해결해 가고 있는지를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늘 말씀드리지만은 저희는 방송을 통해서 그 어떤 조건으로도 상업적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방송국 운영 경비는 바로 1년에 한 차례씩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나눔의 경주를 통해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나눔의 경주가 시작되면은 이 기간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들과 교제를 하고 또 그동안 방송 사역과 청취자 여러분들의 삶을 나누기도 하며 무엇보다도 그 다음 해에 사용될 BBN의 경제적 후원을 약속받으며 또한 성경적인 헌금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만약 물질로 후원하기를 원하시면 이 나눔의 경주를 통해서 후원하시거나 또는 어느 때든지 제 방송국 홈페이지 보시면 선교 후원란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기도 가운데 작정하신 후원금으로 방송 선교사에게 일익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사역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미 육군에서 1980년부터 2001년까지 20년 이상 모병할 때마다 사용했던 유명한 슬로건이 하나 있습니다. Be all you can be 라고 하는 당신이 될 수 있는 최상이 되라 그런 의미의 슬로건이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처음 군대에 입대하는 사람들은 다 오합지졸 아닙니까? 미전역에서 몰려와서 뭐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 말하는 것도 서툴고 행진하는 것, 전투하는 것, 모든 것이 서툴고 엉성했던 사람들인데 이들을 잘 훈련시키고 잘 다듬어서 강인한 체질을 가진 자로 무장을 시키면 세계 최강의 미 육군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의 병과나 특기를 잘 살려서 기술을 연마하면 나중에 사회에 나왔어도 엔지니어가 되고 전문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이 잘 갖추어진 크리스찬은 없습니다. 성자처럼 거룩하고 완벽한 삶을 사는 크리스찬 제가 아는 한 거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미숙하고 갖추어지지 아니한 문제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도 서툴고 관계성도 서툴고 그래서 걸피다 하면 다투고 깨어지는 삶을 살아온 것이 저희들의 모습이었죠. 승리하기보다는 패배하는 삶이 더 많았고 행복하기보다는 아프고 힘든 시간을 더 많이 보냈던 우리 스스로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삶의 연약성과 한계성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미숙한 삶을 당연시하고 거기에 젖어 사는 것이 옳은 삶의 태도일까요? 뭐 다 그런 거지, 어쩔 수 없는 죄인인데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이와 같이 자포자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크리스찬의 모습일까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준비하시고 기대하시는 삶은 이것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플랜은 이보다 더 위대하고 존귀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주어진 삶이 어렵다고 해서 거기에 억눌려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Be all you can be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될 수 있는 최선의 여러분이 되실 때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성장해 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삶을 추구할 때에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삶을 통해 남길 수 있는 열매가 극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아직도 미숙한 삶의 현실에 빠져서 좌절 가운데 있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눈물과 탄식을 당연시하고 패배와 불행을 운명치레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은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삶을 준비해 주셨어요. 비록 완전하진 않지만 얼마든지 더 잘 살 수 있는 우리들, 얼마든지 행복하게 풍성하게 살 수 있는 미래를 준비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 삶의 현실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좌절시킬지라도 우린 거기에 머물러서 안 됩니다. 이 미숙한 삶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큰 차원의 축복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에 우리를 얽매고 있는 이 미숙함의 삶의 틀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성숙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이걸 본문해 보시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미숙한 영성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먼저 1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기에 두 가지 종류의 크리스찬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신령한 자가 나오고 육신에 속한 자가 나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바로 앞부분인 2장 14절부터 읽어보게 되면 오늘 사도 바울은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먼저 2장 14절을 잠깐 보시면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 나오죠. 이게 육에 속했다는 이 말의 뜻은 자연적인 본능적인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은 아예 번역을 하기를 natural man, 자연인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태어날 때 자연 상태 그대로 계속 살아온 인생. 일평생을 살아오면서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그래서 자연인 상태 그대로 본능적으로 살아왔던 이 사람들을 오늘 성경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용어로 표현하자면은 난 크리스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혹은 세상 사람들, 혹은 불신자들, 혹은 여러분이 더 익숙한 단어가 있다면 생고구마,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육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 반면에 오늘 1절에 나오는 두 번째 케이스, 신령한 자들, 이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spiritual man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음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 그 마음 한가운데에 성령으로 가득 차 있고 성령의 다스림을 따라 살기 때문에 삶이 경건하고 열매가 아름다운 삶, 이게 사실은 크리스천 모두가 지향하기를 원하는 이상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반면에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가 역시 1절에 나옵니다만은 육신에 속한 자가 나옵니다. 이게 육신에 속한 자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육에 속한 자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육에 속한 자는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 자연인을 말한다면 육신에 속한 자는 사실은 예수를 만났지만 fleshly Christian 혹은 carnal Christian이라고 부르는, 이 예수를 만나긴 했지만은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 된 케이스를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영접하긴 했지만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 실제로 삶을 이끌고 있는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육신의 소욕이 이끄는 경우, 그러므로 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을 외관상 보게 되면, 그들이 사는 삶의 열매를 외관적으로 보게 되면 실제로는 세상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는 삶을 사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교회 다니니까 크리스천인 건 분명한데,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분명한데 실제 삶의 내용을 보니까 성숙하지가 못해요. 세상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기 때문에 저게 진짜 크리스천이 맞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케이스, 이게 바로 본문에 나오는 육신에 속한 자들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세 가지 종류가 저는 다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 가운데 가장 다수의 사람들이 어느 케이스일까요? 불신자들일까요? 아니면 신령한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육신에 속한 자들일까요? 놀랍게도 오늘 성경은 육신에 속한 자가 가장 많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오늘 본문 1절 하반부를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크리스천이 되긴 했지만 They are infants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 어린아이와 같이 사는 사람, 그래서 미숙하고 똥오줌을 가리지 못하고 몇 걸음 걸어가다가 또 약간 문제만 생기면 넘어지는 인펀츠,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대다수를 이루었던 사람들의 케이스라고 말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나중에 다룰 것입니다만 세속적 엄란의 죄가 들어와서 교회를 망가뜨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현대교회는 다를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현대교회 다니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대다수, 머저리티는 카널 크리스천들입니다. 세속적이면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 저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좀 죄송한 말씀이긴 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 나름대로 잘 살고 싶지만 우리 마음대로 잘 살지 못하고 지금도 육신의 소욕을 벗어나지 못한 채 미숙한 삶의 행보를 내딛는 케이스, 이게 오늘 현대 크리스천들의 현주소이고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참 거룩하지 않습니까? 근데 현관만 났으면 우리 옛자가 나올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파킹장 내려가셨을 때 여러분 모습을 잘 보셔야 돼요. 파킹장에서 어떻게 하시냐가 사실은 여러분의 영성을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바로메타가 되기 때문에, 몇 년 전에 은퇴하신 목사님 한 분이 그 교회를 개척할 당시의 스토리를 저에게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약 40년 전 이야기인데요. 주일 예배가 끝나고 식당으로 와서 전교인이 식사를 하는데 꼭 주일마다 형제 몇 분이 그 식당에 한 20분 정도 늦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왜 이분들이 늦게 들어오나 알아봤더니 예배 끝나고 나면은 교회 담벼락 뒤로 가셔서 쭉 모여서 한 대 피우고 오시는 것입니다. 이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담배가 일종의 음식이래요. 그래서 담배를 안 피우면 굶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 담배를 피워야 되는 사람, 예배 끝날 때까지 그냥 기다렸다가 안 피우면 견딜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초창기 그 교회의 멤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형제들이 나중에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성령을 체험하고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이 형제들이 변화되어져서 나중에 안수 집사가 되고 교회 기둥이 돼서 교회를 잘 섬겼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다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모두도 처음에는 다 그랬어요. 다 미숙했고 다 서툴렀고 다 잘 모르는 상태에 살았어요. 그러나 우리의 원래 모습이 처음 모습이와 같이 미숙하다고 해서 이것을 당연시하고 이것을 정당화한 가운데에 미숙한 삶에 그냥 멈추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의 삶이 날마다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준비해 놓으신 진정한 차원의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게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크리스천 삶의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의 삶을 속박하고 있는 육신의 소욕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성숙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성숙에 필요한 세 가지 차원의 요소가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성숙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건강한 섭취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려면 음식을 잘 먹어야 되잖아요. 먹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음식을 취하되 바른 음식을 취해야지 영성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는 것입니다. 이 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두 가지 종류의 음식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2절,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여기에 젖이 나오고 밥이 나옵니다. 젖이라고 하는 것은 밀크를 말하는 것이죠. 먹기 쉬운 음식, 삼키기 쉽고 잘 넘어가는 음식을 젖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밥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실제로는 이 단어가 고기라는 뜻입니다. 이 브로우 말하는 이 헬라 말이 meat, 고기, 스테이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단단한 음식, 삼키기가 쉽지 않고 그냥 넘어가지 않는 음식을 우리말이니까 밥이라고 번역했지만 실제로는 고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단어는 상징적인 의미 같은데요. 무엇을 상징할까요?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젖이라고 할 때는 꼭 나쁜 의미로만 사용된 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가난을 표현할 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젖을 사용한 것은 풍요로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혹은 목축의 땅이다, 그런 의미에서 젖을 사용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도 보게 되면 너희는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이 젖은 말씀의 순결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즉 오염되지 아니하고 세속화 되지 아니한 퓨어한 순결한 거룩한 말씀을 취하라. 이런 면에서는 젖이 좋은 의미로 사용된 것을 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케이스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젖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 삼키기 쉬운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 주석가는 초보적인 가르침, 알아듣기 쉬운 가르침을 젖이라 표현했다, 그렇게 설명하게 됐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의미보다는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 스윗하고 사탕 발림처럼 잘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오늘 성경은 젖이라고 했어. 예를 들면 위로의 말씀, 축복을 선포하는 말씀, 성공이나 번영에 대한 말씀, 형통에 대한 말씀, 소위 말하는 조엘 오스틴과에 속하는 말씀,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젖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좋아해요. 여러분 귀에 달콤하고 듣기 쉬운 말씀 다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만일 이와 같이 듣기 쉽고 귀에 달콤하게 여겨지는 젖과 같이 쉽게 삼킬 수 있는 말씀만 계속 잡수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때가 자랄 수가 없어. 진정한 의미에서 성장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환난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면 금방 무너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경고가 나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신 대로 히브리서라는 이 성경은 유대인 크리스천들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처음에 복음이 전거됐을 때 이분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 생활했습니다. 그랬다가 한 20년, 30년 세월이 흘러가는 가운데에 로마 황제로부터 박해가 시작이 됐어. 핍박이 시작되어지니까 한 명 한 명 믿음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옛날 그들이 버렸던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쓴 편지가 히브리서였죠. 왜 처음에는 잘 믿었는데 핍박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을 떠나갔을까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삼키기 쉽지 아니하지만 진짜 깊은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선포하기로 하는 말씀을 받아들였더라면 달랐을 텐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가도 계속 전만 먹었기 때문에 나중에 환난이 찾아오니까 그들은 믿음을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젖병을 빠는 것은 괜찮아요. 어린아이가 젖병을 물고 있으면 귀엽기도 하고 사랑스럽기도 하지만 만일 10살, 15살, 20살 된 애가 사람이 젖병 물고 다닌다면 어떻게 보시겠어요? 약간 이상한 사람 아니겠어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물론 가벼운 말씀들, 쉬운 말씀들을 선호할 수가 있겠지만 영성이 정말 자라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잡수셔야 돼요. 내가 듣고 싶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들어야 될 말씀들이 있어요. 내가 삼키기 쉽지 아니하지만 반드시 들어야 될 하나님 말씀을 억셉트할 때에 그때 여러분의 신앙이 진짜 자라는 것입니다. 예, 근데 오늘 이 시대는 책망의 말씀들을 기피합니다. 책망하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위로하는 말씀을 다 원하기 때문에. 그럴지라도 때에 따라서는 책망의 말씀도 들어야 돼요. 눈에서 눈물이 싹 쏟아지도록 하는 책망의 말씀을 들어야지 회개할 수가 있고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내가 잘되고 내가 번성하는 말씀도 필요하지만 나에게는 부담이 될지라도 십자가 지라는 말씀도 들어야 돼요. 하나님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나를 버리라고 하는 말씀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 땅의 삶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다시 오실 날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비전을 바라보며 헌신해야 될 말씀에도 참여할 때에 그때로의 영이 자라기 시작하고 심령이 단단해지게 되고 참 하나님 나라의 군사답게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잡지에 난 광고를 봤는데요. 이런 광고 내용이었습니다. 팻이 나쁜 것은 아니다. 단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맛있고 먹고 싶은 것은 마음껏 먹어야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제가 그 광고를 보는 순간 눈이 번쩍 떠졌어요. 세상 이런 복음이 있냐. 왜냐하면 제가 워낙 우리 와이프 등살에 금지 품목에 늘 시달려왔기 때문에 먹지 못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그 광고의 맨 끝에 광고를 낸 회사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피자 핫,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헐시즈 초콜릿, 크리스피 크림 도넛스, 헤이건 데이즈 아이스크림. 여러분, 이와 같은 음식들을 달다고 해서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독이 되는 것입니다. 내 입에 달기 때문에 내가 먹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잡수시게 되면 결과 여러분의 건강 다 망치는 것입니다. 한국에 이규 박사라고 있는데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분을 보고 있습니다. 충남대학교 화학과 교수로 계시다가 은퇴하신 분인데 대전 새누리교회 아주 신실한 집사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지난번에 한국 나갔다가 만나 뵀는데요. 이분이 태초 먹거리 사역이라는 것을 사역을 하면서 이 음식에 대한 강

그걸 먹지 않고 내 마음대로 먹고 사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다. 우리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건강한 크리스천이 되기를 원한다면 삼키기 쉽지 아니하지만, 먹고 싶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단단한 음식도 취할 수 있을 때, 그때 여러분의 영성이 자라게 되고 어떠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강인한 체질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바른 음식이,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건강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건강한 삶은 건강한 마음에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다른 것을 아무리 많이 갖추고 있어도 마음이 상해 있으면 우리는 결코 행복된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3절 말씀 보시게 되면 육신에 속한 자가 가지게 되는 두 번째 삶의 특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기 두 가지 문제를 제시합니다. 시기가 있고 분쟁이 있어요. 시기라고 하는 단어는 젤러스라는 헬라 말입니다. 여기서 나온 영어가 두 개예요. 질이라는 단어, 열정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또 한 단어는 jealousy, 질투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열정은 사실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뭐라든 간에 열정이 있어야지 동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똑같은 것이지만 이것이 왜곡되게 되면 질투가 되는 것입니다. 시기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계성을 파괴시키는 독소가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분쟁이라고 번역한 것은 사실은 다툼을 말합니다. 다툼. 그것도 특별히 악의적인 언어를 가지고 공격하는 것.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특별히 가정의 부부관계에서 가장 상처를 많이 주는 것이 이 케이스예요. 악의적인 말을 가지고 함부로 공격할 때 그것이 얼마나 깊은 상처가 되는지, 이것이 분열을 일으키고 아픔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시기심이나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내가 인생의 주인 되었을 때,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되었을 때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살아있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볼 수가 없어. 남이 잘 되는 꼴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시기하고 줄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자를 받을 수가 없어요. 공격하고 깨뜨리고 마침내 상처를 안겨줘야만 되는. 그러므로 이 육신에 끌려 사는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이런 면에서 관계성이 굉장히 미숙하고 서툴기 때문에 수많은 관계성의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 마음속에 건강하지 못한 요소들이 있는데 이와 같은 건강하지 못한 요소들을 제거하고 참된 축복된 마음으로 바꾸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노력한다고 될까요? 의지력을 가지고 힘쓴다고 될까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려오고 내 마음의 왕좌에서 내가 내려오고 내 마음의 가장 소중한 스론에, 내 마음의 왕좌에 주님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의 마음의 주인이 되고 성령이 내 심령을 다스리게 되면 시기심이 변하여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분쟁하는 마음이 변하여 평화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어요. 우리 모두 안에는 두 가지 소욕이 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크리스천이 되면은 두 가지 디자이어가 우리 마음속에 있대요. 첫 번째가 fleshly desire. 이게 육체의 소욕, 육신의 소욕입니다. 내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이게 육체의 소욕이에요. 또 한 가지가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 desire of the Holy Spirit.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퍼펙트하게 내 마음이 완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은 이후에도 아직도 사라지지 아니한 옛자가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있고 저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주인 되게 되면 옛자가 등장해서 이 옛자가 나의 마음을 주장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맺게 되는 열매들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 설 때 주어질 열매가 굉장히 많이 나일 때 있어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하는 것, 분내는 것, anger, 당 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육신이 주인이 되었을 때에 나타나는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 반면에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다스리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성령이 내 마음을 take control하게 되는 상태, 내 마음을 장악하게 되는 상태를 우리는 흔히 성령 충만이라고 부릅니다. 내 마음이

0: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뭘까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러면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시기와 분쟁의 마음,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분노의 마음을 처리하고 진실로 내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차고 기쁨으로 가득 차기를 소원한다면 내 마음의 주인을 바꾸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나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성령이 나를 가득 채우게 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 삶의 성숙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이 만일에 분노로 가득 차 있다면, 내 마음이 질투로 가득 차 있다면, 누군가를 향한 악의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 그때 내 마음의 중심이 누가 있을까요? 틀림없이 내 자아가 있어요. 그때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는데 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장악해 주십시오.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그 순간 우리 마음속에 있던 분노가 사라지고 아픔과 쓴뿌리도 사라지고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용납하게 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이것이 우리의 관계성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끔 교회 내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은혜를 받아서 일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것 때문에 막 움직이는 분들이 계세요. 두 번째 케이스는 반대입니다. 분노해야만 움직이는 분들이 계세요. 뭔가 악을 보든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 분노했을 때 본인은 의로운데 그렇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분노했을 때 이 분노한 마음이 자기를 이끌어서 일을 하는 케이스, 이건 굉장히 데인저러스한 거예요. 사실 교회 안에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이 많지 않은데 제가 볼 때 대다수가 다 성령 따라 사시는 분들이 되면 참 감사한데 가끔 보게 되면 분노를 따라서 일하는 분이 계세요. 이 분노가 일종의 에너지가 돼가지고 그냥 그 분한 것을 가지고 마음속에 앵거를 가지고 무언가를 처리하려고 하는 분들 굉장히 데인저러스해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돼 있어요. 공동체를 상하게 하고 결국은 바른 예배를 못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은혜가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이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되면 그때 진정한 차원의 회복도 가능하고 참된 치유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는 미숙한 가운데 살고 있고 아직도 문제가 많은, 아직도 육신의 소욕 때문에 실수하고 실패하는 삶의 현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겨내려면 1차적으로는 바른 말씀 섭취하셔야 돼요. 건강한 말씀. 두 번째는 성령의 마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의 근본 원인자, 그분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아셔야지 여러분의 성숙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를 보시면 사도 바울의 위대한 인식 하나가 오늘 본문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4절,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 네 당파가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 대표적인 두 당파를 다시 언급합니다. 하나는 바울파, 또 하나는 아볼로파가 있었어요. 5절,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뭐라고 했어요? 사역자들이니라.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공로가 많죠. 그리고 후임자로 왔던 아볼로가 그 교회를 잘 양육했던 사람이에요. 그분의 공로도 크죠.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건 아볼로건 그들이 무슨 일을 했든 상관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에 불과하다. 이 사역자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헬라말 원문을 보게 되면 디아코노스, 복수로 디아코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는 사실은 집사라고 번역하는 단어, 디큰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밑에 있는 풋노트를 보게 되면 또는 집사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신약성경에서 디아코노스, 집사라는 이 단어는 단순한 직분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사역자 전체를 다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I am diakonos, 나는 디큰이다, 나는 집사다, 나는 사역자다, 혹은 이걸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나는 종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다 일하시는 거지 I am nothing, 나는 그저 도구일 뿐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와 같은 인식을 바울이 가졌기 때문에 6절, 7절 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뿐이니라. I am nothing. 아볼로도 nothing. 수많은 사람들이 사역을 하고 많은 일들을 행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실제로 변화가 일어나게 하고 실제로 성장이 일어나게 하고 실제로 부흥을 일으키시는 분은 한 분뿐인데 하나님만이 모든 능력과 모든 행함의 근본 원인자다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인식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인식이 분명해야지 건강한 일꾼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고 그 결과 맺겨지는 열매가 성숙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기도 하고 사역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루는 성공이 어떤 케이스든 모든 성공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가정의 축복 내가 이룬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인자예요. 내 삶의 풍요로운 삶의 현실 내가 만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된 건 어떤 특정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장로님들이나 안수님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사역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사역자일 뿐입니다. 도구일 뿐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복음을 부흥시키고 참된 차원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근본 원인자는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뭘 좀 했다고 자랑한다든가 까불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모든 일을 한 것처럼 나에게 크레딧을 돌리고 내가 영광의 위치에 서게 된다면 이건 대단히 위험하고 잘못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일어나건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거든 모든 우리의 삶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그분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식할 때 여러분 무슨 일을 당해도 당황하지 않게 되고 바른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5월 달에 한국을 나갔다가 그 저희들에게 라이드를 준 형제가 한 분 계셨는데요. 기차에 내려서 그 센터에 갈 때까지 한 1시간 이상 라이드를 주고 올 때도 또 거기서 한 형제 라이드를 주었어요. 그 리바이라고 하는 사실은 한국 분이 아니고 Chinese American, 중국계의 미국인이었습니다. 한 시간 저를 같이 이제 운전해 그분이 그 자매 그 형제가 운전해 가면서 저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분이 그런 간증을 해주셨어요. 이 친구가 얼마 전에 터키를 갔다가 아프간에서 온 한 여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아프간에서 오신 그 여자분이 놀랍게도 신실한 크리스천이었어요. 그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이슬람권에서. 그래서 어떻게 당신이 예수를 믿게 됐냐 물었더니 뜻밖에도 2007년도에 한국에 있는 모 교회 선교팀이 왔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입니다. 인질로 잡혔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그 선교팀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 마을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그들이 친절하고 따뜻해 so nice 너무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들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 사랑을 전달해주고 복음을 전달해 주었는데 얼마 뒤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탈레반에서 납치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말씀들이 처음에는 이해할 수가 없었대요. 아니 왜 저렇게 좋은 사람들을 아프가니스탄에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는 저 사람들을 왜 저 사람들을 저렇게 잡나 더구나 그들 가운데 두 명이 처형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의 마음속에 그들이 전해주었던 복음이 생각났대요. 어쩌면 저들이 흘린 저 피가 마치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의 피와 같은 것이 아닐까 저들의 숭고한 죽음이 그들 마음속에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복음 들었던 그 마을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으로 돌아오고 본인도 그때 주님 알게 되었다는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저는 그때 굉장히 느끼는 것이 많았습니다. 저도 솔직히 그 당시 그 사건을 보면서 참 비난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 미디어에 보도된 이야기만 듣고 그들에게 비난만 쏟았는데 잘못된 것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일이 그 내면 속에 일어났다는 사실 그들이 일어났던 그 순교의 피가 헛된 피가 아니라 사실은 수많은 아프간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다는 사실 앞에 제가 얼마나 많은 도전이 됐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어난 현상만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신하기도 하지만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을 지금도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 눈에 보이는 일이 전부가 아니에요. 보이지 아니하지만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의 삶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축복의 근원자가 되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때 그때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게 되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 모든 크레딧을 돌리며 최선을 다해 살게 되는 것입니다.
1: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날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자신의 몸과 피를 들여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것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직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지 않으셨다면은 바로 지금 저희 웹사이트 상단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로 들어가셔서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0: 천국 소망을 전해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2: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김혜건 강사의 목요일 오전 성경 강의 제1부를 전해드립니다.
3: 여러분, 오전 성경 강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많이 피곤하시죠? 잠들은 잘 편안히 주무셨나요? 여러분 모두에게 빈손으로 이번 수련회를 떠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니까 우리 형제자매들 중에서 미혼 남녀 조는 보니까 간절함이 하늘에 상달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간절함이 하늘에 상달되고 이제 공부를 시작 중인 사람들도 아직까지 그 거울에 이르지 못한 자의 그 갈증이 아주 마음에 스며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자녀를 키우는 우리 기혼 조언들은 보니까 너무 지쳐있더라고요. 보니까 자녀 한 명, 네 살짜리 보이 한 명은 500마력짜리 마차와 같습니다. 그 한 명의 소년을 따라 핵가족에서 부모님이 따라가면은 지칩니다. 우리 자녀들은 지치지 않는 에너지로 달려가고 이제 40대 중반에 접어든 부모님들은 그 자녀를 감당하기 참 힘듭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지쳐서 삶의 에너지가 고갈된 여러분에게 이번 코스타 30주년이 컨퍼런스가 여러분에게 에너자이저가 되기를 바라고 영적 소생의 힘을 제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대와 장막 뒤에서 말없는 수고를 부단히 해가는 우리 코스타의 형제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은 이 하나님 말씀의 잔치에 몰입할 여백도 없을 만큼 분주하고 긴장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주십시오. 빨간 조끼를 입고 실세 없이 허드렛 일을 거드는 주님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중보기도단을 축복해 주십시오. 장막과 무대 뒤에서 수없이 기도하며 눈물을 뿌려가며 기도하는 아들, 딸들에게 성령의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곳에 참여했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여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여 갈증을 가진 채 이 자리에 와 있는 아버지 하나님 냉담한 형제자매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결혼 정년기에 도달했지만 결혼의 소망이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 욥의 탄식을 아뢰는 아들, 딸들에게 속히 남녀 통일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여, 그들에게 파송 가정을 그들에게 땅끝으로 삼으셔서 가정에 파송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미 가정을 이룬 형제자매들에게 자녀를 키울 때 넘치는 에너지를 허락해 주셔서 자녀가 하나님 축복임을 깨닫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모든 시간에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함께 하셔서 모든 순간이 의미 있게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혹시요, 여러분 혹시 성경 가져왔으면은 전자성경 말고요. 종이성경으로. 종이성경 안에 우리가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종이성경 안에서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요. 4장 14절. 한번 존말할 때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성경 안 가져오고 보니까 핸드폰으로 이렇게 찾는 사람 많던데요. 그러지 마시고요. 웬만하면은 종이성경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자, 찾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 다음에 5장 10절 한 페어 보세요. 5장 10절입니다. 자,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사 우리로 하여금 깨닫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걸 우리는 복음의 공식 구문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케리그마라고 말합니다. 케리그마. 자, 케리그마라는 말은 뭐냐면요. 바울이 선교지에 가서 유대인 회당에 가서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하려고 모여든 이방인 하나님 예비 개종자들에게요. 전했던 공식 구문입니다. 이걸 우리는 케리그마라고 말합니다. 케리그마. 케리그마란 말은 뭐냐면 바울이 전한 간결한 서술문으로서 이방인의 심장에 성령이 임하도록 경청하도록 돕는 그 공식 구문을 케리그마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케리그마가 한 열 몇 개가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9대 케리그마가 있습니다. 9대 케리그마. 신약 성경의 9대 케리그마는 전부 다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는 구문이 나옵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말, 이 말은 케리그마의 핵심이고 두 번째로 예수가 죽었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였다. 이게 케리그마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 케리그마의 좀 더 확장 부분이 3일 만에 부활하사 성천하여 하늘에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다가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말은 확장 부분, 어디션 부분에 나옵니다. 근데 이 모든 십수개의 케리그마 공식 구문 구절에 공통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사 또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우리를 위하여 죽어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서 친히 나무에 달리사 베드로전서 2장 21절로 24절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 이런 구절을 우리는 신약성경의 공식 구문 9대 공식 구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기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해명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받게 만드는 믿음을 유발하는 거거든요. 복음을 듣자마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자마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슴에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는데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보내심 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보내심 받은 자는 성령에 의하여 칭집당한 자입니다. 성령에 의하여 홀리 컨스크립티드 됐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인을 치고 하나님 자녀라고 우리를 확정시켜 놓은 사람에게 성령의 원심운동, 땅끝까지 우리를 파송하는 성령의 원심운동이 일어나서 그 땅끝, 어떤 사람은 땅끝이 선교지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직장 자체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가정 자체가 될 수 있습니다. 땅끝까지 우리를 나아가게 만드는 복음의 추진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성령의 이 땅 끝까지 파송하시는 그 추진력, 추동력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먼저 믿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복음의 공식 구문을 받아들여서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복음의 공식 구문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노트에 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트에 적으세요. 아니면 기억하세요. 알고 있는 사람은 적지 마시고요. 알겠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 내가 전하여 준 바, 내가 받은 바,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이 받은 바, 바나바와 게바에게 배운 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사,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3절 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4절, 26절, 로마서 3장 24절, 26절, 그 다음에 로마서 4장 25절,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5장 10절,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21절로 24절, 그 다음에 빠릅니까? 아니, 베드로 전서 써님하고 뱃만 쓰면 되죠. 그러니까 뱃. 베드로 전서 쓰니까 자매님 늦잖아요, 지금. 자매님은 지금 베드로 전서 하면 뱃전만 쓰면 되는데 베드로 전서 이렇게 쓰니까 늦죠. 뱃전. 지금 시간이 없어요. 70분밖에 안 되잖아요. 아이, 빨리 그 친구한테 알려주시고. 아이, 형제가 좀 적어주세요. 왜 형제는 자매가 적지도 못하고 이렇게 공경에 빠졌는데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3절, 베드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 로마서 4장 25절, 로마서 3장 24절로 26절,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 베드로전서 2장 21절. 아이고, 하지 맙시다, 하지 마. 아. 나중에 개인적으로 이메일로. 자, 천천히 부르겠습니다. 아, 우리 서로 인사했나요? 자, 서로 인사, 인사하기. 주변에 노트 서로 보여주기, 빨리. 빨리 줘요, 보여줘요. 자, 인사, 악수. 악수. 악수, 사랑합니다. 자, 악수. 자, 영혼 없는 악수. 한번 쳐다보세요. 앞뒤 전후좌우로. 자, 쳐다보세요. 악수하세요. 좋은 말 할 때 악수. 그 다음에 이름, 명찰 보여주고, 예. 나는 미혼입니다. 나는 절망적으로 기혼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빨리. 했나? 오케이.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는 글자를 천천히 쓰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글자를 신속하게 속기하는 은사를 주셨으므로 주 안에서는 속기자와 글자를 천천히 쓰는 사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건 됐죠? 로마서 4장 25절, 로마서 3장 23절로 23절. 아, 로마 3장 24절로 26절. 로마 3장 23절은 뭐죠? Since we have all sinned against God, we fall short the glory of God.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으므로 everybody가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3장 24절. 하나님이 예수를 친히 화목제물로 세워서 자기를 믿는 자도 어렵게 하시고 자기도 어렵게 하셨다. 3장 24절, 25절, 26절. So amazing 합니다. 3장. 그것만 하루 종일 쳐다보세요. 성령이 임합니다. 로마서 3장 24, 25, 26. 로마서 4장 25. 그는 우리의 범죄함을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게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4장 25절. 살전 4장 14절. 살전 5장 10절.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히브리서 9장 28절.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아, 시간 너무 많이 갔어 지금. 히브리서 9장 28절. 베드로전서 2장 21절로 24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믿는 자를 영생을 멸망치고 영생을 얻게. 근데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처럼 하나님이 인자를 뱀처럼 쳐들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이게 3장 16절에 내어 주사, 헬라 말로 파라디도미, 하나님이 내어 주사, 신적 내어 주심의 포뮬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요. 그 다음에 제가 언급하지 않은 본문 중에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 다음에 몇 가지 더 구물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5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게 하여 우리를 부활시켰다. 이런 본문 나오고요. 그 외에도 이런 십자가의 죽으신과 부활을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포뮬러가 한 20개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가 가장 최초의 편지 또는 두 번째 편지라면 갈라디아서 4장 14절과 5장 10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사. 근데 바울은 그리스도가 저주받아 죽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리스도가 자기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 죽었다고 알았던 그 사울, 청년 사울, 여러분 기억납니까? 사도행전 8장 1절로 4절에 청년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옳게 여기심을 받고 그가 살기 등등하여 다마스쿠스에 있는 나사렛 예수의 잔당을 체포하러 갈 때 그때 살기가 등등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청년 사울이 예수의 죽음을 자기 죄 때문에, 즉 신성 모독적인 죄를 범하여 저주받아 죽었다고 믿게 된 결정적 근거가 신명기 21장 23절. 적지 마세요. 적으려면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었냐는 나무에 매달지니라. 이거 신명기 21장 23절. 그런데 신명기 21장 23절에 이거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여러분이 필기를 못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아이 큰일 났네. 아직 데살로니가 전서는 본문 들어가지도 못했어. 4장 14절과 5장 10절에 나오는 이 복음의 포뮬러를 설명하고 나서 지금 내가 이제 할 거예요. 지금 이거 못하면 이성에서 못하면 처성에 가서 하겠습니다. 제가. 자, 그가 나무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저주받아 죽었다는 죽음을 사울은 확신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사울은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을 거짓 선지자의 죽음으로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의 죽음을 바리새적 신학의 교양 안에서는 신명기 13장과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 처단 규정에 따라 저주받아 죽었기 때문에 예수는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다른 신의 이름을 불렀던 자이기 때문에 저주받아 마땅히 죽어야 되었는데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저주받아 죽었다고 마땅했던 그 예수가 하나님 영광의 보좌에서 앉아있는 걸 보았습니다. 여기에 큰 모순이 발생했습니다. 저주받아 죽은 예수가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앉아있는 걸 보면서 주와 그리스도가 된 걸 본 겁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을 사울이 만나자마자 저주받아 죽었다는 그 저주받은 죽음의 양상은 불변의 사실이고 그는 멈출 수 없는 진실인데 그가 하나님 우편 보좌의 영광 가운데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 앉아있는 걸 보았을 때 해결책이 없습니다. 이때 나온 공식 구문이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 삽니다. 예수는 저주받아 죽은 죽음은 분명한데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죽음을 죽었다고 믿고 그때 유명한 바울의 경식 그리그마 우리의 죄를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라고 해석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아 죽은 예수님의 이 선물이 뭡니까?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는 인을 치는 성령의 집단적

우리에게 복종을 요구합니다. 로마는 제6군단, 10군단을 갈릴리와 시리아 일대에 파송해놓고 그 갈릴리 곡창지대에서 엄청난 속주세를 거두어갔습니다. 로마는, 로마의 통치는, 로마는 자기 나라에 통치한다. 로마의 황제는 자기에게 복종한다는 증거를 10분의 1의 속주세를 돈을 내므로 복종을 표하도록 기대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11조를 낸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로마 황제나 군주처럼 돈을 낸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다고 믿지 않고 심장의 은혜를 가지고 심장스럽게 복종하고 심장스럽게 진정으로 하나님 뜻을 행하는 그 순종의 그 극한을 보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1조를 요구하지 않고 그 우리 전체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돈을 요구하고 우리의 은행 잔고를 원치 않고 우리 자신을 원합니다. 그런데 이 세계 어떤 군주도 우리를 이렇게 우리 마음까지 지배하려고 하는 군주는 없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11조를 내는 것은 로마의 영토라고 로마 황제는 로마 항공에서 11조 내는 모든 영역을 표시하면서 로마의 영토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 받고 감미롭게 자발적으로 순종을 일삼는 일상생활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건설 과정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히틀러는 1938년에 폴란드를 침공하고 그 다음 오스트리아 침공하고 체코슬로바키아 침공하고 프랑스 침공해가 히틀러는 4년 만에 유럽 전부를 영국 빼고 전부 다 지배했습니다. 탱크 힘으로 히틀러는 4년 만에 영국을 빼고 모든 유럽을 다 지배를 했습니다. 나폴레옹도 마찬가지, 샤를마르 대주도 마찬가지, 세계의 모든 정복 군주들은 1, 2년 만에 모든 대륙을 통일했습니다. 알렉산드르 대왕은 인도 갠지스강까지 통일했습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우스도 통일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군사적 정복으로 우리를 무장해제시켜놓고 우리에게 10분의 1의 속주세를 거두어 가는 방식으로 우리를 통치하지 않고 우리 전 존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감하면서 사랑하면서 당신의 뜻을 무한 자유롭게 순종해 주기를 기대하는 이런 백성을 하나님 백성이라 생각하니까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모으는 일은 너무나 공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건설 중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를 모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건설은 더딘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건설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고 교회 공동체 안을 구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복종과 경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핵심입니다. 예배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그 완악한 정강이 빼가 우리 자아의 배가 부서지고 하나님께 쓰임스러운 존재, 서비스바란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로마서 8장 1절로 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육신의 죄를 정하여 그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 4절. 율법의 요구 대신에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준행되게 만들어서 즉 성령 충만을 통하여 하나님 뜻을 행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완성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감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죄사함 곧 속량을 말합니다. 죄사함, 칭의, 그건 바로 뭡니까? 허감의 근세에서 하나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감. 그래서 초대교회가 박해를 초래한다. 자, 초대교회가 박해를 초래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자마자 그 주변 사회가 볼 때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압도적으로 거룩하고 압도적으로 촘촘했습니다. 압도적으로 단결됐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압도적으로 단결되고 압도적으로 사랑이 충만하고 압도적으로 거룩하면은 거룩하지 못한 로마의 대중들은 경계심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대항사회, 대조사회, 대한사회의 그런 성체세포가 되었으니까 로마사회가 놀랐지 초대교회 교인들이 로마사회의 시민처럼 똑같이 행동하고

0: 마음속으로만 믿기만 하고 특별히 공동체를 즉 로마 제국의 여러 시민사회가 놀랄 정도로 다른 공동체를 형성하지 않으면 박해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 전에 예수님의 완전한 통치가 구현되기 전에 이 지상에서는 교회라고 불리는 에클레시아라고 불리는 일종의 기독교 신앙 친화적인 중간 사회가 형성됩니다. 기독교 신앙으로 살림이 가능하고 기독교 신앙으로 삶 전체가 구성되는 일종의 대안적 공동체가 나옵니다. 그걸 우리는 교회라고 말하고 교회라는 하나의 사회적 실체를 가지니까 박해를 받습니다.
1: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은 말씀의 후반부를 계속해서 전해드리오니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365일이라고 하는 제한적인 시간을 하나님께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이런 대답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ITL 카드를 나눠주는 일에 내가 쓰임을 받았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ITL 카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려 보시지 않겠습니까?

0: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실천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충세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 늘 강조하고 계신 이충세 목사님께서는 현재 행당동 성서 침례교회에서 목양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위대한 계명과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지상 대사명을 이루기 위해 성경 중심의 강의 말씀으로 영혼 구령에 온 열정을 쏟고 계십니다. 이제 이충세 목사님의 통찰력으로 성도를 온전케 하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선포된 말씀의 후반부와 함께 하겠습니다.
1: 이 출애굽의 루트를 저희들이 살펴보고 진짜로 역사적으로 발생됐던 시내산이 어디에 있는지 저희들이 다음 주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핏부림을 입으셨습니까? 우리의 가장에 예수 그리스도 피가 발라져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우슬초에 대해서 잠깐 제가 영적인 의미를 또 한번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레위기서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게 됐을 때는 그 부정함을 정함으로 바꾸기 위해서 의식이 있었는데 우슬초와 백향목이 사용됐습니다. 이 백향목은 아름드리 나무고 굉장히 좋은 나무입니다. 굉장히 좋은 목재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 출애굽기 12장 유월절에 피를 뿌리고 바를 때는 이 우슬초 한 묶음을 취해서 피를 바르고 뿌리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우슬초는 한 해 살의 식물이고 관목입니다. 목재를 쓸 수 없습니다. 이 예쁜 색깔의 꽃이 핀 것 같지만 사실 이 우슬초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찮은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우슬초가 피에 적셔지고 피를 머금어서 피를 뿌릴 때 그 가정에 있는 생명들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의 매 집집마다 첫째 아들이 죽지 않고 보존되었다는 사실. 자, 이 의미는 피를 뿌리고 바를 때 백향목이 쓰인 게 아니라 우슬초, 볼품없는 우슬초가 쓰였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진 것도 많고 잘생겼고 내보일 것도 많고 스스로 자랑할 것도 많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보혈의 피에 적심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연약할지라도 중요한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자랑하고 가진 게 많고 이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적심을 받고 피를 뿌리는 그 일에 내가 먼저 피에 담겨진 그 우슬초가 될 때 그 가정에 있는 생명들을 보호하는 그 피를 바르는 그 일에 쓰임받은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낮추고 예수님의 보혈을 믿어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런 인생들을 겸손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들어서 쓰신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가정에 들어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가 뿌려지고 피가 발라진 그 집은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월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넘어갈 유자, 뛰어넘을 월자. 그래서 북한에서 온 사람들을 월남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유월이란 말은 뛰어넘는다. 영어로 pass, over.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피가 발려진 그 집은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그 집에 왔을 때 야 청소가 잘 됐네? 이 집은 지저분하네? 그것도 본 게 아니에요. 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착하네? 잘생겼네? 못생겼네? 돈이 많네? 부잣집이네? 가난한 집이네? 그거 본 것이 아닙니다. 천사가 본 것은 오직 하나. 그 집에 피가 발라져 있는가? 피가 뿌려져 있는가? 그거 하나만 보고 천사가 지나가는가? 들어가서 첫째 아들을 죽였는가? 그것이 관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졌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묻혀져 있는가?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의미입니다.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영혼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몸과 영과 혼을 정결케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함을 입은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하고 그리고 피를 취해서 양 옆 기둥과 문 기둥에 바르게 될 때 죽음의 천사가 지나고 유월절의 놀라운 의미, 생명의 보존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유월절의 절기의 핵심은 양을 먹는 것이 아니라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물론 먹는 것도 의미가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빵이다.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라고 언급한 구절이 바로 정확하게 이 출애굽기 12장에 어린 양을 각 사람이 먹고 그 피를 바르라는 의미가 바로 이렇게 신약에서도 정확하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유월절의 규례 가운데 네 번째 8절과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먹되 불에 구워 누룩 없는 빵과 쓴 채소와 함께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것을 날로 먹거나 결코 물에 삶지 말고 그것의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불에 구우라. 자, 이제 이 네 번째 규례는 어린 양을 잡아먹되 삶아 먹지 말고 생으로도 먹지 말고 반드시 불에 구워 먹으라. 쉽게 말씀드리면 바베큐에서 먹으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영적인 의미가 또 들어있는데 이방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은 고기를 물에 삶아 먹었습니다. 오늘 이 유월절 규례를 들으시면서 아, 이제부터는 우리는 고기 삶아 먹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삶아 드시든 구워 드시든 지져 드시든 어떻게 드시든 생으로 드시든 상관없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의 규례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린 양은 이렇게 먹으라고 하신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 첫째로 삶아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이집트 사람들은 고기를 삶아 먹었기 때문입니다. 네, 사실 더 중요한 의미는 삶아 먹지 말라고 한 중요한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1년 된 순양이라면 적어도 아마 제품에 이 정도는 될 거예요. 이 정도. 그럼 이만한 순양을 용기에 넣고 삶아 먹는다면 상식적으로 뼈를 잘라서 작은 피스로 해서 솥단지에 넣고 삶아 먹기 때문에 삶아 먹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구약의 대부분의 예언들은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동일하게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은 양조차도 뼈가 부러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삶아 먹지 말고 통째로 구워서 불에 구워서 먹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영적인 의미라면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의 식습관조차도 따라가지 말라. 구별되게 음식, 특별히 이 거룩한 성물인 어린 양을 불에 구워 먹으라고 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의미로 왜 불에 구워 먹지, 삶아 먹지 말고 또 어떻게 보면 예, 또 다른 말씀해 보시면 생으로 먹지 말라. 날로 먹지 말라 9절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방인들 가운데 우상의 제단에 희생제물을 드리고 이방 사람들은 생으로 고기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에 그 뷔페집에 가서 육회를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육회 먹는 거 꺼리낌 갖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어린 양은 생으로 먹지 말라. 왜냐면 이방 사람들이 우상의 제단에 드려진 생물을 그 제물들을 생으로 먹었기 때문에 음식의 규례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분하라고.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라고요?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는 의미로 삶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 의미는 구약의 어린 양이 어떻게 죽었고 신약에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어떻게 죽임 당하는지 이게 일치가 돼야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정확하게 신약 성경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입증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린 양조차도 불에 구워 먹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에 또 재미있는 것은 8절을 보시면 고기를 구워 먹되 무엇과 같이 먹어야 되냐면 무교병과 쓴 채소와 함께 먹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교병은 발효되지 않은 순수한 곡물 가루로 만든 빵입니다. 그러니까 발효되지 않은 순수한 빵이라는 것은 이집트에서의 430년간의 종살이했던 것, 세상을 사랑했던 것, 이집트 백성들의 습관처럼 살았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깔끔히 정리하고 이제부터는 발효되지 않은 무교병을 먹은 것처럼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깨끗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의미로 무교병을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타협도 하지 말고 정결한 삶으로 정결된 이스라엘 백성들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그 의미를 가치를 살리기 위해서 무교병 먹지 않게 했고 자 그다음에 쓴 채소와 함께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쓴 나물 우리가 종종 먹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쓴 나물은 무엇이냐면 430년 동안의 노예살이의 그 고통을 기억하고 잊어먹지 말라. 잊어먹지 말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쓴 나물 먹으면서 쓴 나물 쓴맛 본다는 거죠. 쓴맛을 보면서 야 이집트의 생활이 얼마나 괴로웠느냐.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민수기를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서 부추와 마늘과 오이를 먹고 싶어가지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쓴맛을 제대로 못 본 거예요. 농담 삼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쓴맛을 제대로 보면 다시는 생각도 안 해요. 여러분 우리 군대 갔다 온 청년들이 자기가 근무했던 그 지역을 돌아보고 오줌도 안 눈다고 할 정도로 이집트 사람들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다시는 이집트의 430년을 사모하지도 말고 아주 지긋지긋했던 그 괴로웠던 영적인 의미로 종살이했던 것 사탄의 노예, 죄의 노예 되었던 것을 기억하지 말고 사모하지도 말고 이제는 다 잊어버리고 이날을 기점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는 의미로 쓴 나물을 먹으라고 하나님이 쓴 채소를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때로는 세상을 사모할 수도 있어요. 내가 옛날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러했었는데 하면서 사모하고 그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사모하지 말고 세상을 멀리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교훈이 바로 쓴 채소를 먹어야 되는 이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여기 보시면 고기를 먹다가 이 양 한 마리를 잡아먹었는데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남은 고기는 불에 태워 없애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고기를 남기면 음식을 남기면 무더운 여름철 같으면 어떻습니까? 상합니다. 그러면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이 바로 어린 양은 성물입니다. 성물. 근데 이게 남았다고 그래서 그냥 방치하면 쓰레기처럼 변하고 냄새도 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 우리 예수님의 그 희생이 귀하게, 감사하게, 거룩한 것으로 남아야 되는데 물론 이 어린 양이 예수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먹다가 남은 것은 방치하지 말고 불태워서 없애라, 깨끗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만큼 감사하고 우리 받은 구원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이거 시시콜콜한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놀라운 구원 받은 것 감사하면서 구원의 은혜 속에 살아가라는 의미가 바로 남은 양을 불태워서 없애버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섯 번째 유월절의 규례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곧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것은 주의 유월절이니라. 그것은 주의 유월절이다. 근데 음식을 먹는데 굉장히 독특한 방법으로 음식을 먹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음식을 먹을 때 적당히 누워서 먹습니다. 옆으로 팔꿈치를 바닥에 대고 식탁 문화가 아닙니다. 서양은 식탁 문화지 않습니까? 의자에 앉아서 테이블에.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적당히 비스듬히 두 발 뻗고 한 팔꿈치를 땅에 대고 이렇게 먹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굉장히 생소했어요. 신발 신고 허리띠 띠고 지팡이 짚고 요이 땅 하면 출발을 자세로 먹으라는 거예요. 자,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무엇을요? 어린 양을 잡아 구워서 그 고기를 먹고 무교병과 쓴 채소를 같이 먹는데 허리에 띠를 단단히 둘러매고 여러분 띠 띠면 어떻습니까? 소화 안 될 수도 있어요. 음식 좋아하고 많이 먹는 사람은 음식 먹기 전부터 뭐 합니까? 허리띠를 탁 풀어요. 이건 거꾸로예요. 허리띠 띠고 신발 신고 지팡이 짚고 급히 먹어라. 급히 먹으면 체한다고 어른들이 말하잖아요. 급히 먹지 마라. 네, 하나님은 지금 급히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이집트의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기회를 주시면 미련 두지 말고 속히 단호하게 떠나라. 잘 들으십시오. 속히 단호하게 떠나라. 우리가 구원받고 세상을 연연해 하고 미련 두고 바라보고 롯의 부인처럼 아까워가지고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떠날 때가 되면 이 이집트의 장자가 죽고 곡하는 소리가 들리고 파라오가 손들고 이제 모세 당신의 백성들 데리고 가시오라는 말이 나오면 그때를 정점으로 다 떠나라는 거예요. 준비를 단단히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 뒤돌아볼 사람 없겠지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이 아까워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는 어떤 시간과 재물과 무엇인가 아까워가지고 바라보고 이러지 말라는 의미가 바로 유월절에 음식을 먹으며 신발 신고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준비하고 급하게 먹고 빨리 먹고 다 먹었으면 때가 되면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미련 두지 말아야 되는 의미가 바로 이 말씀 이 다섯 번째 규례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규례를 잘 보시면 에베소서 6장에 영적인 전투를 하게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한 이 말씀이 떠오르실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허리에 띠를 띠고 복음으로 예비한 화평의 신을 신고 손에는 성령의 검을 들고 사단 마귀를 대적하라. 바로 이것이 영적으로 동일한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 2018년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연연히 하지 말고 언제든지 주님이 명령하시면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전쟁터로 가서 싸워야 되고 떠나라면 떠나고 보따리 싸라 그러면 보따리 싸고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살아가는 긴장하면서 영적인 이 전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의미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일곱 번째 43절 보시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12장 43절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어린 양에 관한 규례는 이러하니라. 타국인은 그것을 먹지 못할 것이니. 타국인은 유월절에 참가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금지시키셨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한 타국인은 이집트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마음속에 교만하고 완악했던 파라오와 이집트의 가족에 있는 모든 첫 번째 아들, 장자들, 그리고 이집트 백성들이 소유한 모든 생축의 첫 번째 동물은 다 죽음입니다. 피가 없는 집안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스라엘 집안에도 피가 안 발라지면 그 집안의 첫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죽은 사람은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피를 발랐으니까. 우리가 부른 찬송가처럼 내가 그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넘어가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가 없으면 이스라엘 집안에 그 집안

0: 어떤 부족이었을 텐데 어찌어찌하다 보니까 이집트에 내려와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할례를 받으면 48절에 할례를 받은 뒤에야 비로소 그가 가까이 와서 그것을 지킬지니라. 유월절 절기를 지키도록 예외를 두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영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방인일지라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가 아닌 것입니다. 오해하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는 할례를 받으나 안 받으나 의미가 없습니다. 영적인 할례는 무엇이냐면 이 할례는 피부를 가르는 것입니다. 피부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피가 흘려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해 내 삶을 구별해 놓습니다. 성별된 의미로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기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고 유월절 절기를 참여할 수 있는 이 축복을 주셨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는 그 유월절 절기를 지켰던 것처럼 우리 또한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 유월절 사건 가운데 마지막 일곱 번째 규례가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이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놀라운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종지부를 내고 이제 자유스러운 국민들로 한 나라를 이루는 백성들로 전환점이 되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껏 어떻게 살아오셨든지 간에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려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카드 써내면 그것이 전환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믿고 거듭날 때 우리의 인생이 전환점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 유월절 절기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았다면 이제 새로운 백성답게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유월절의 규례이고 그것이 유월절의 상징이라면 우리가 구원 받았다면 이제 성서 침례교회 성도답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예배하는 사람으로 말씀을 지키면서 순박한 믿음을 가지고 타협하지 말고 세상 연연하지 말고 주님 따라가면서 살아가야 할 것을 이 유월절의 규례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세기는 생명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마칩니다. 근데 출애굽기는 서론부터 요셉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가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합니다. 산에 아이들이 태어나면 물속에 다 던져서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교만했던 이 이집트의 파라오의 아들과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의 첫 번째 태어난 장자가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습니다. 아마 이 사건은 고대 근동의 이집트와 여호수아기를 읽어보면 주변 국가 사람들이 벌벌 떨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출애굽 사건, 유월절 사건으로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은 죽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다. 홍해가 갈라진 사건, 요단강이 갈라진 사건을 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고대 근동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부족들이 들었을 때 벌벌 떨었습니다. 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말씀하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선택했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사건이 유월절 절기이고 그 사건이 홍해가 갈라지는 홍해 대첩입니다. 홍해 대첩, 큰 승리. 자, 다음 주에 홍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지리적으로 진짜 어떤 지역에서 발생했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 아까 그림에서 보실 때 시내반도 시내산이 아니라 다른 곳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출애굽의 루트를 저희들이 살펴보고 진짜로 역사적으로 발생됐던 시내산이 어디에 있는지 저희들이 다음 주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핏부림을 입으셨습니까? 우리의 가장에 예수 그리스도 피가 발라져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지금까지 이충세 목사님과 함께한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

tbnmedia.org입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으로 여러분 삶에 큰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바라며 계속해서 BBN 방송에서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살 난 아들과 깊은 갈등을 겪고 있는 부모님들에 대한 얘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아들이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었는데 그 아들이 데이트를 하는데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또 집에 가족에게는 소홀하면서 자기 해야 할 일을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들이 그 아들에게 제지를 시킨 것에서 생긴 갈등이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아들이 부모보다는 여자를 더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 생겼던 부모의 질투로 생긴 갈등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 갈등을 보면서 어쩌면 하나님도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더더욱 열심인 나에게 하나님보다는 제 가족 챙기기에 급한 나에게 하나님 자신보다는 하나님의 관한 일에만 더욱 분주한 나에게 질투를 느끼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부모들이 아들에게 너 그렇게 그 아이에게 마음 뺏기고 우리 질투 느끼게 하면 그 아이 못 만나게 할 수 있어 라고 경고했듯이 하나님도 어쩌면 이 시간에 하나님 외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 질투하고 있다 너 조심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표뢰침을 발견한 벤자민 프랭클린은 독실한 청교도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학교라고는 고작 1년밖에 다니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누구보다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독서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두 사람의 훌륭한 스승이 있었는데 그 스승은 어머니와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자녀에게 매일 잠언 22장 29절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프랭클린에게 삶의 원리를 가르쳐준 한 사람은 바로 목사님이었는데요. 프랭클린은 소년 시절부터 마트 목사님이 가르쳐준 13가지 생활 덕목을 잘 간직하고 실천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스승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있을 뿐인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BBN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르침을 받으셨습니까? 그 가르침을 여러분들의 삶에 꼭 실천하셔서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1: 부활의 생명을 전해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0: 주의 뜻을 따라 성경 강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보내드리고 있는 주의 뜻을 따라 오늘도 말씀에는 부산 말씀교회를 담임하시는 김두식 목사님입니다.
1: 할렐루야, 김두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40편 말씀을 통해서 환난에서 건진받은 자의 기도 Prayers of David Who was lifted out of troubles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눕니다. 시편 40편은 다윗이 인생의 가장 큰 환난에서 건진받고 올려드린 기도입니다. 그는 구원의 감격을 새 노래로 찬송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언제든 고난과 환난이 찾아올 수 있죠. 그때 우리는 건지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본문을 통해 주시는 네 가지 교훈을 받고 진리를 깨달아 믿음의 성장과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시편 40편을 관통하는 핵심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Giving thanks to God who lifted him out of the slimy pit. 본문은 두 가지 극명하게 대조되는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놀라운 깨달음을 주십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하는 최악의 상황과 거기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대한 최선의 감사와 찬송이 바로 그것입니다. 최악과 최선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직면하는 최악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며 그것은 단지 우리를 훈련하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갱신하는 과정일 뿐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최악에서 건짐을 받은 인생들이 당연히 감사라는 최선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강력하게 묻고 계십니다. 왜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느냐고 원망과 짜증으로 살지는 않는지 우리 삶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를 잊고 사는 감사 불감증 사회를 살고 있으며 성도들 중에도 감사 결핍증 인생들이 많습니다. 감사란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해 말이나 행동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환난에서 벗어난 후에 자기를 구해주신 하나님께 제일 먼저 감사했습니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시고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회는 비극적입니다. 요즘 사회적 추세가 공공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는 것입니다. 도와줘봤자 감사도 안 하는데 뭐하러 도와주냐 하는 것입니다. 도와주었더니 오히려 보따리 내놓으라는 적반하장의 배은망덕한 인생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사회를 삭막하고 어둡게 만들죠. 성도는 작은 일에도 감사를 달고 살아야 합니다. 감사지수라는 것이 있죠.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감사지수가 높은 사람이 행복하고 장수하고 관계도 좋으며 성공한답니다. 부모님께,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관계를 맺고 활동하며 사는 사회의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어떻게 감사하며 사는지가 여러분의 감사지수 능력이며 감사의 현 주소입니다. 사람도 감사하면 감동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면 어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감사와 찬송을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감사가 실력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 실력이 없는 것입니다. 배은 망덕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뿐 아니라 사람도 그를 싫어합니다.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깊은 웅덩이에 빠지고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얼마나 심하면 기가 막힌다고 표현했을까요? 다윗처럼 위대한 믿음의 사람에게도 그런 위기가 왔다면 보통 사람인 우리에게는 오죽하겠습니까? 눈만 뜨면 환난이나 핍박과 문제가 닥칠 때도 있습니다. 기가 막혀 죽을 것 같은데도 하나님의 응답은 감감무소식이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1절에 보니 문제 해결이 늦어지고 하나님은 다윗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게 하십니다. 사람은 기다리다가 늙습니다. 기다리다가 병듭니다. 왜 하나님은 성도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으로 밀어넣으시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게 하실까요? 기도 안 하면 웅덩이에 들어가고 시험의 골짜기에 빠집니다. 하나님과 의사소통 없이 자기 주도로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결재를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수렁에 빠집니다. 인간은 어리석고 미련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야 겨우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필요를 못 깨닫고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라도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게 만드는 훈련이 필요하면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훈련소에 입소시키시고 빡세게 돌리십니다. 또한 감사를 잊고 살면 웅덩이에 던지십니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감사할 뿐이죠. 우리 부산 로고스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스쿨에서는 학생들에게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고 늘 가르칩니다. 미국 비전 트립을 보내주는 것이 당연한 줄 아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당연한 것이라 여기지 말고 감사하라고 학교는 가르칩니다. 부모의 존재, 자녀의 존재, 배우자의 존재, 직장의 존재, 교회의 존재, 이 모든 것이 전부 당연한 것이 아니고 감사거리죠. 아이들이 사고 안 치고 가출도 안 하고 불순종 안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큰 감사거리입니다. 남편이 돈 벌어다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감사거리며 아내가 가정을 잘 돌보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감사거리입니다. 우리도 명심해야 합니다. 기도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리면 어느 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허우적거리게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거기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울부짖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거기는 성도가 들어가서 머물러야 할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깊은 웅덩이에서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않는 자는 반드시 건지시고 반석 위에 세우신다는 사실을 명심합시다. 두 번째로 시편 40편을 관통하는 핵심 교훈은 주의 법을 마음에 두고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겠다 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Making a decision to put God's law in his heart and desire to do it.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건진받은 다윗은 감사를 넘어 결단했습니다. 감사는 반드시 신앙적 결단으로 승화되어야 진짜입니다. 어떤 결단입니까? 8절에 보니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겠다는 탁월하고 혁신적인 결단이었습니다. I desire to do your will, O my God. Your law is within my heart. 아무리 하나님 뜻대로 살겠노라 다짐해도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의 법이 마음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마음에도 없는 거짓 감사를 하는 척만 하고 신용만 하다가 끝나게 됩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법인 말씀이 중심을 잡고 있어야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이 가능한 것입니다. 왜 주의 법이 내 마음에 없습니까? 자존심도 가득하고 체면의식도 가득하고 시기심과 열등감도 가득한데 왜 주의 말씀만 내 마음에 없습니까? 교회를 평생 다녀도 성경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고 성경책 한번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고 묵상하고 외우는 성경 구절 하나도 제대로 없기 때문입니다. 시사 상식은 잘 알고 연예가 뒷담까지 섭렵하고 아이돌 신상 명세까지 다 파악하고 있는데 성경을 잘 모릅니다. 처세술도 알고 자기 개발서도 읽고 인문학에도 관심 가지고 정치 경제에도 일가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르고 관심도 없습니다. 인문학 책 읽고 토론하는 모임에 나간다는 성도에게 성경 공부 모임에는 나가냐 물어보니 수준이 낮아서 안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인문학은 수준이 높고 고상해 보이고 성경은 수준 낮고 진부해 보인답니다. 그러면 곧 웅덩이와 수렁에 던져집니다. 서재에 꽂혀있는 성경책은 장식용이고 정기적으로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TV도 보고 뉴스나 드라마도 보고 스포츠나 다큐나 영화도 보는데 성경은 작정하고 뚝심 있게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의 법을 알 수가 없고 주의 법을 모르는데 어찌 주의 법대로 살며 주의 법 준행을 즐길 수 있겠습니까? 주의 법을 배우고 공부하고 묵상하며 그것을 마음에 둬야 주의 법을 지키며 그것을 즐기며 살 것이 아닙니까? 즐긴다는 것은 마니아 수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커피도 즐기고 취미도 즐기고 연습곡도 즐기면서 주의 법을 마음에 두기를 즐기지 않습니다. 주의 법대로 살기를 싫어하고 귀찮아합니다. 세상 모든 것은 다 즐기면서 하나님의 법은 안 즐겁습니다. 부담스럽고 힘들어합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결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단이 없는 신앙은 죽은 것입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결단이 있어야 행함도 있습니다. 결단만 하고 행함이 없는 가짜도 있지만 행함이라는 순종의 결핍은 대개 결단의 부재에서 시작됩니다. 순종의 믿음은 결단에서 출발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결단해야 합니다. You must make a decision what to do and how to live whenever you listen to the voice of God. 다윗처럼 주의 법을 마음에 두겠노라고 결단합시다. 마음에 가득한 잡다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우겠노라고 결단합시다. 그리고 그 말씀 행하기를 즐기겠다는 결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시편 40편을 관통하는 세 번째 핵심 교훈은 많은 회중 가운데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전도의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Doing evangelism, proclaiming the good news. In the great assembly. 다윗의 감사와 결단은 이제 정점에 다다랐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겠다는 다윗은 즉시 감사의 최고봉이며 하나님 뜻 행하기에 절정인 복음을 전파하기로 맹세합니다. 전도는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최고의 감사행위입니다. 전도는 주의 뜻을 즐기는 가장 위대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감사한다면서 그 구원을 전하지 않는 것은 모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면서 왕이신 하나님의 최고 명령인 전도 어명에 불순종하는 것은 반역이며 대역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자신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그분의 전도 명령을 귀찮게 여기면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모임이나 세상 것들에만 가치를 두고 하나님의 법 행하기를 즐기지 않으면 결코 전도할 수 없습니다. 교회 어떤 행사보다도 제일 중요한 행사가 전도임을 명심하십시오. 전도 현장에서 얼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가는 곳마다 전도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단들도 열심히 전도합니다. 지옥행을 권유하고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단들보다는 더 열심히 전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숨쉬고 살아있는 이유는 복음 전할 사명이 있기 때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중3 때 구원받았습니다. 주일학교 때 교회 잘 다니다가 중학생이 되고 축구하느라 주일을 빼먹기 시작해서 한 2, 3년 교회 안 나가고 열심히 축구하고 있을 때 절친한 동기동창 심희석이라는 친구가 제 손을 억지로 붙잡아 교회로 끌고 갔습니다. 다시 시작된 믿음 생활 중 곧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해양대학교에서 열렸던 중고대청 연합수련회에서 구원의 확신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너무 선명하게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확실하게 믿어져서 즉시 울며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평생 이 구원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며 살겠노라고. 그런데 영어를 전공하고 끝장 영어를 가르치며 돈 많이 벌고 재미가 있으니까 그 서원 기도를 잊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1초 만에 답 찾는 끝장 영어만 가르칠 것이 아니고 지옥 가는 영혼들에게 끝장 전도를 하라고 저를 부르심을 깨달았습니다. What are you doing, man? I didn't call you to make money, but to make disciples. 저는 참 충격 많이 받았습니다. 돈 벌고 이름 날리느라 사명을 까먹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친 듯이 전도하며 신학교 간 것입니다. 아니면 아직도 끝장 영어만 가르치며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영어 답만 알려주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을 전함으로 천국 가는 답을 알려주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찬송이 절로 나옵니다. 다윗은 구원의 감격을 감사로 승화시키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일을 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것이 전도였습니다. 열방과 세계와 만민 중에 구원의 하나님을 증거하며 이 기쁜 소식을 자랑하기로 맹세한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 전파에 맹세가 있어야 합니다. 많은 회중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것은 수치가 아니라 자랑이며 기쁨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복음 전하는 있는 일에 가장 앞장서는 것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 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도전하십시오. 전도를 거꾸로 하면 도전입니다. 전도는 내 인생 최고의 가치가 있는 도전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40편을 관통하는 핵심은 다시 건지실 하나님께 대한 확신과 믿음의 간구입니다. Praying hard with assurance and faith to God who will deliver him again. 다윗은 과거의 수렁에서 건져주셨던 하나님께 현실의 문제를 올려드리며 다시 한번 건져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응답도 받아본 사람이 받습니다. 니들이 기도응답의 맛을 알아 하면서 말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고 믿었습니다. 기도응답에 대한 무한 신뢰와 확신은 그로하여금 다시 현실에 당면한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며 간구하게 했습니다. 인생의 웅덩이와 수렁이 단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인생을 정의하길 문제 풀기라고 말합니다. 산 넘어 산, 파도 넘어 파도이죠. 그런데 끝없이 산에 나타나고 파도가 몰려오면 도대체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그래서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아야 하고 하나님 법을 마음에 품고 그 뜻대로 살기를 즐기며 복음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의 파도에 질식하고 슬픔의 골짜기에 추락하고 맙니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에 함몰되고 사로잡혀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빼앗겨버리고 근심과 한숨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만 응답하시는 일회용품이 아닙니다. 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살아계시고 다시 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알고 믿으면 웅덩이에 빠져도 괜찮습니다.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비록 원치 않게 웅덩이에 던져졌으나 그 웅덩이가 기도처가 되고 찬송과 예배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소망이 있습니다. 살아납니다. 웅덩이에서 이를 갈고 원망만 하고 낙심하면 그 웅덩이가 무덤이 되고 관이 되겠지만 비록 웅덩이에 있어도 다시 회복시키시고 건지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웅덩이가 오히려 축복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한 어렵고 힘든 상황이 무덤이 아니라 부흥과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웅덩이의 깊이나 규모나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건지실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확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전에도 건져주신 하나님을 믿기에 지금도 건져주실 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다니엘도 웅덩이가 오히려 부흥의 장이 되었고 웅덩이 안에서 가장 간절하고 뜨겁고 진실된 믿음의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웅덩이를 나오고 반석 위에 세움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전무후무한 믿음의 영웅들이 되었죠. 처음부터 반석 위에 설 수가 없습니다. 비록 다윗에게도 엄청난 인생의 파도가 반복적으로 몰려왔으나 그는 당황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며 파도를 즐겼습니다. 살인 파도가 서핑 파도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큰 파도를 보면 겁먹지만 이 파도 타기 하는 서퍼들은 오히려 큰 파도를 즐깁니다. 아무리 큰 파도가 내 인생에 닥쳐와도 하나님을 믿고 다시 건지심을 확신하면 파도는 어느새 두려움이 아니라 유유하게 즐기며 그 위를 지나는 서핑의 대상 정도로 변하고 마는 것입니다. 문제가 아무리 단체로 몰려와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괜찮습니다. 문제가 우리를 심방하면 하나님의 대심방을 요청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관심사는 자녀인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내가 다시 빠져버린 웅덩이와 수렁에서 또다시 나를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역시 하나님, 다시 하나님, 또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에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매달리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간증으로 가득한 인생이 됩니다. 그 간증은 전도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0: 지금까지 크리스천 초중고등학교를 세워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사역자며 베스트셀러 전도는 어명이다의 저자 말씀교회 김두식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 말씀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높은 빌딩의 그림자로 인해 주변의 낮은 건물들이 피해를 받게 되자 생겨난 것이 있는데요. 햇볕을 받을 권리를 주장하는 일조권이었습니다. 결국 높은 건물을 소유한 주인은 낮은 건물 주인에게 피해 보상하라는 판결이 있었는데요. 이처럼 햇볕을 받아야 하는 권리가 누구에게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빛 또한 모든 사람들이 받아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그런데 그 빛을 먼저 받은 우리가 주님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빛은 우리로 인해 가로막혀 있는 것이죠. 또한 나로 인해 그 빛이 더 이상 비춰지지 않는다면 주위 사람들이 누려야 할 영적인 일조권을 우리는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BBN 방송을 소개하고 알리는 것으로 복음의 빛을 전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지인들에게 24시간 복음만을 전하는 BBN 방송을 소개하여 영적인 일조권을 나누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0: 부활과 영생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0: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 대 부흥 제4부 민족을 세우다.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서윤영. 206번째 시간. 시험을 이겨낸 교회는 전에 없는 부흥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된다. 성도들은 하나가 되어 교회 성장을 위해 전력을 하게 되고,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 더욱 힘쓰게 된다. 그런 노력들로 교회는 외적인 성장을 가져오게 됐다.
1: 교회 자립 운동이 일어나는 시기에 교회 성장은 어느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교회들은 다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성장시키는 데 전력을 하게 되었죠. 그건 누가 시켜서가 아니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그대로 따라 행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전국을 순회하며 전도 여행을 했던 감리교회 존무어 선교사는 그가 보고 느낀 것에 대해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2: 그래, 이번 여행은 어떠셨습니까?
3: 아주 대만족입니다. 네, 이런 여행은 전에도, 아니 앞으로도 못할 것 같습니다.
2: 아, 그렇게 이번 여행에 얻은 것이 많으셨습니까?
3: 많다마다요. 네, 여행 중 내내 감동을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2: 아, 그래요? 이거 우리 무어 목사님께서 그렇게 감동을 받으셨다니, 그 내용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래, 직접 두 눈으로 확인을 해보시니까 어떠하시던가요?
3: 지금은 이 한국 땅 전체가 부흥의 바람을 타고 있습니다. 평양뿐만 아니라 전국이 교회 자립운동과 부흥운동을 병행해가며 교회를 세우고 부흥시키는 일에 전체가 힘을 쏟고 있습니다. 처음은 평양에서 시작을 했던 이 운동이 이제는 평양을 넘어 전국 방방곡곡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4: 그렇습니까? 전에 이곳에서만 이렇게 힘을 내는 줄만 알았는데 전국에서 이렇게 복음의 열의를 갖고 힘쓰고 있다니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인데요.
2: 언론을 통해 듣긴 했지만은 무어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더욱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3: 이건 말입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4: 아니,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선교사들이 이렇게 하기까지 얼마나 힘을 쏟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뇨?
3: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잠시 사용하신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은 성령님의 계획하심 속에 진행되어진 일입니다. 사람으로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전국이 회개의 바람이 불고 부흥운동이 일어난다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생각으로 가당키는 한 일입니까?
2: 그건 무어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성령님의 종으로 사용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운동이, 이 바람이 더욱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0: 대체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모르겠다. 곧 문을 닫을 것 같은 교회당들이 더욱 사람들로 차고 넘치니 도대체가 감을 잡을 수가 없어.
1: 그러게 말입니다. 놈들의 실체를 보고 있으면서도 놈들을 알 수가 없으니 이거 귀신에 홀린 것도 아니고 가만, 성령인지 뭔지에 홀린 건가?
0: 뭐야? 지금 그걸 말하고 쳐다리겠나?
1: 죄송합니다. 아, 저도 모르게 갑자기 그런 말이 튀어나와서. 아, 이거 죄송합니다.
0: 아직 우리가 이놈의 조선의 땅에서 살 날이 많다. 저 대륙을 우리 대일본 제국의 손아귀에 넣기까지 우리는 이곳에서 그 전열을 가다듬고 놈들을 10분 이용해야 한다. 그런데 교회당 때문에 그 일이 그리 여의치가 않아.
1: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요?
0: 권불 10년이라니? 그건 무슨 말인가?
1: 권력은 10년을 넘기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0: 그래서?
1: 아무리 지놈들이 날 뛰어도 교회가 10년을 가겠습니까? 얼마 안 가 다시 휘청하고 문을 닫는 교회들이 여기저기서 생겨날 겁니다. 그러니 너무 그렇게 염려하지 마십시오.
0: 그렇게만 되어진다면 좋겠는데. 이거 이러다 놈들 때문에 우리 대일본 제국의 염원이 꺾이는 것은 아닌지.
2: 지금 감리교와 우리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기분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1: 와요.
2: 선교사님들이 전국에서 일어나는 교회의 부흥운동을 소문이 아닌 직접 확인을 하시고는 세계 역사상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다고 아주 좋아들 하신다고들 하더만요.
3: 그렇기도 하시가디요. 선교사님들이 직접 교회당이 들어서고 그 교회당으로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어찌 고무적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그분들과 할 일이 많을 겁니다.
2: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모의가 걱정입니까?
3: 지금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부흥의 바람을 일으키신 것은 지금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만약 우리들이 이것만큼만 하면 되겠디 하고 안주한다면 더 이상의 부흥은 기대할 수가 없는 일이디요.
1: 듣고 보니까니 그렇겠군요. 하나님께서 고장 이것만 하려고 우리 교회를 비롯해 전국에 있는 교회에 이런 바람을 일으키신 것은 아니겠고.
3: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시작입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더 큰 일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달려있디요.
4: 당시 사람들은 대규모로 교회당으로 몰리고 있었습니다. 교회만이 유일한 구원의 제공처이며 교회만이 새로운 도전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교회는 그것만으로도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5: 살아 움직이는 교회. 그들의 한결같은 바람은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데 교회가 그 역할을 다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 대부흥 제4부 민족을 세우다.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서윤영. 206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은 허물이 많고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가정에도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누구보다 사랑하셨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시각으로는 다윗은 죄인 중에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를 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는 의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인됨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용서하시고 기쁨으로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린 우리의 죄값을 지불할 능력이 조금도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완전히 지불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린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넷스케이프라고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한 짐 클라크는 원래 문제아였습니다. 그는 미국 텍사스주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학교 생활에는 별 관심이 없어서 고등학교도 퇴학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 입대했는데 군대에서도 골치 아픈 병사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학 실력만큼은 특출해서 전역 후에 대학에 진학해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라크는 여전히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혈액 색소 침착증이라고 하는 증세를 가져서 병원을 찾았는데 그는 환자와 의사들이 작성하는 복잡한 서류들을 보고 이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인터넷을 개발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헬시온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해 그의 재산은 현재 15억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한 가지 장점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개발하지 못할 뿐인데요. 사람이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때에 우리의 장점과 단점은 뚜렷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장점을 잘 선용하고 있습니까?

0: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늘 영광 돌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간에는 구약 성경 시편 29편에서 32편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2: 29편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발하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여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여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심이여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으로 낙태케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 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영토로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4: 30편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찌 진토가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이 감사하리이다.
2: 31편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길을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보장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저희가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어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5: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를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곤란을 감찰하사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고 나를 대적의 수중에 근겁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해는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으로 약하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힘이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사망한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파기와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어오며 사방에 두려움이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치려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인자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나로 부끄럽게 마시고 악인을 부끄럽게 하사 음부에서 잠잠케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리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로 벙어리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구설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 기이한 인자를 내게 보이셨으미로다. 내가 긴급한 중에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이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4: 32편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도설치 아니할 때에 종이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라.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3: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구약성경 시편 29편에서 32편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제품이 있다 할지라도 제대로 광고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BBN에서도 세상에 온갖 잘못된 광고들에 젖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진리의 복음과 찬양을 전하는 BBN이 있음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ITL 카드라고 하는 전도용 작은 카드를 만들어서 청취자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알리는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혹시 방송을 들으시면서 아직도 ITL 카드를 신청하셔서 나눠보신 경험이 없으시면 지금 저희 웹사이트를 통해서 방송 청취 초청 카드인 ITL 카드를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사역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모시겠는데 오늘 요한복음 14장 11절 말씀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은 계속해서 빌립이 우리 주님께 질문을 드렸죠. 아버지를 좀 보여달라.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답을 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에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요. 그러면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혹여 그것을 믿지 못하겠거든 나의 행한 일을 통해서 믿어라. 예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수 있다. 혹여 없다면 당신의 행하시는 일을 인하여서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 잘 깨달으실 수 있겠어요? 12절로 가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그분은 많은 행적과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사도들도 같은 일을 했던 것이죠. 그들은 병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분을 믿는 자는 더 큰 것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게 될 큰 일은 그렇다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그분을 부인했던 시몬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를 했을 때 얼마가 3천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데 많은 세월 동안 자신들의 삶을 투자했던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간다로 갔던 조지 엘 백키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청중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나도록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며 영화롭게 되셔서 다시 오실 구주를 전하는 것이 병자를 고치는 것보다 더 큰 표적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영혼을 고치는 것과 육체를 고치는 것, 여러분 어느 것이 좋습니까? 예수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 그분께서는 표적을 행하시면서 인간의 육체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육체와 영혼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의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고의 성취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이 위대한 일들은 그러면 어떻게 행해지는 것이죠?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주님께서는 오늘날도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시죠. 그러나 오늘날 그분께서는 인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연약한 인간의 육체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 극동방송 라디오를 통해서 성경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전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주일날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또한 여러가지 모임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을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온, 이건 놀라운 일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매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이것이 아주 큰 일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에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큰 일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이르게 한다면 그것은 더 큰 일이 될 것이니까요. 여러분은 예수께서 얼마나 자주 아버지에 대해 말씀하셨는지 주의해 보셨습니까? 아버지는 이 문맥에서 20번이나 언급되고 항상 그분을 언급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이셨습니다. 13절로 14절을 보겠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분께서는 바로 계속해서 이 더 큰 일들을 기도의 결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복음주의는 오늘날 너무 무시되고 있는 것이죠.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구절들은 지나치게 오해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마치 개가 뼈를 집어들고 달리는 것처럼 집어듭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저는 그들이 이 구절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받아들인다고 말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들은 제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좀 가르쳐달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전혀 거기에 있지 않는 어떤 것들을 구절에 넣어 읽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계속하여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 묶음 안에 모두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제 이 구절들이 말하는 세 가지 모두를 여러분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분의 인격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분의 자리에 서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그분과 일치하며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분의 축복하신 아들의 장점들은 변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의 장점들로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없습니다. 그분께서는 저 때문에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을 때 들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와 같이 우리의 기도를 끝날 때 붙어 다니는 단순한 문맥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이것을 그분의 공로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 내어놓는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아들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실 수 있는 기도는 그분께서 응답하실 기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한 어떤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그리스도께 대한 우리의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이 약속은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며 그들의 사랑의 증거는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리스도께 대한 순종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사랑하는 미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이 영역에서 어떻게 행하고 계십니까? 여쭤볼게요. 조심스럽게. 주님을 사랑하시나요? 오늘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있으십니까? 아멘으로 응답하셨다면 너무도 감사한 거죠. 매기 목사님께서 종종 인용하시는 한 글이 있는데 아이언 사이드 박사의 글을 인용하시죠. 이 아이언 사이드 박사가 어느 날 저녁 어떤 모임에서 한 젊은 목사님과 함께 강단 위에 앉게 되었대요. 그렇게 되었을 때 한 젊은 아가씨가 그 모임에 들어왔는데 그 목사는 그에게 그녀가 전에는 멤버들 가운데서 활동적인 지도자였으며 그 후에는 세상과 함께 달려가기 시작했고 수개월 동안 교회에서 그녀를 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교회에 나오게 된 그런 여자다 이렇게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때 아이언 사이드 박사는 그날 밤 이 구절로 설교를 했어요. 그 여인은 매우 화가 나서 모임 후에 이 목사님을 만나러 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어떻게 만일 당신이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그것을 하실 거라고 감히 사람들에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막 이러면서 따졌다는 거죠. 그때 이 아이언 사이드 박사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그쪽에 앉아서 그렇게 대해 말씀을 좀 나누실까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 여인은 그런 식의 이야기를 나누고 난 다음에 이렇게 나누면서 몇 달 그녀의 아버지가 지독하게 아팠는데 의사가 그의 방에 있을 때 그 여인은 그 약속을 주장하면서 거실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를 고쳐달라고 회복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 후 의사가 방에서 나와서 그녀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말했다는 거죠. 이 일을 당한 후 그 여인은 이제 다시는 제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아이언 사이드 박사가 다 듣고 그 여인에게 말을 하기를 당신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는 다음 구절을 읽으셨습니까?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런 다음 이 아이언 박사는 그녀에게 만일 그녀가 어떤 사람의 이름으로 된 수표를 발견하여 그 이름으로 서명을 하고 그것을 현금으로 바꾸려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물었다는 거죠. 그러자 그 여인이 저는 위조범이 되겠지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언사이드 박사가 그녀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는 이 구절을 말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는 이것을 실천했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죠. 그 물음 앞에 그렇게 따지던 그 여인이 아무 대답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는 얼굴을 붉히면서 앉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 여자가. 그러면서 이 아이언사이드 박사는 그녀가 하려고 애쓰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된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려고는 노력과 같다는 거죠. 이것을 설명해 주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매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분께 대한 순종, 그분을 사랑하는, 그리고 우리 사랑의 그 증거로서 그분께 순종하는 이와 같은 내용들, 이것은 이 약속은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지 그 약속을 사랑하지 않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100번 구해보십시오 되어지나, 지금 그와 같은 설명을 매기 목사님은 하고 계십니다. 자, 14장 16절 17절로 가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의 유일한 한 어찌 보면 아주 중요한 사실이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오순절 이후에 땅 위에 이곳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믿는 자들 속에 거하시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보혜사라는 그 의미는, 즉 보혜사는 만일 그분께서 이름을 갖고 계시다면 그분의 이름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혜사라는 말은 옆에서라는 말과 강하게 하신다라는 말의 합성어가 되는 거죠. 때문에 이 보혜사라는 이름은 성령의 사역에 아주 적합한 이름이 됩니다. 그분께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강하신 분이시니까요. 성령께서는 세상이 진리의 영을 받지 아니하려 한다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이 그분을 받을 수 없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그것을 신자들에게 펼쳐 보일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구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되어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분을 볼 수 없어요. 다만 영적인 눈으로라야 그분을 볼 수가 있죠. 이들의 귀와 눈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열려있는 그 열림의 역사 속에서만 하나님의 성령을 이해할 수가 있고, 성령께서 또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야만 성령을 볼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는 하나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그분 없이는 성경의 그 모든 내용들은 역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사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성령께서는 세상에 오셨지만 예수께서는 이제 그분께서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거듭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되겠죠. 19절로 20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그날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날입니다. 이것은 오순절과 함께 시작된 날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것은 요한복음이나 전 성경에서 가장 심오한 진술이 아닐까 싶어요. 이것은 어린아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모든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들을 연결해 본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이 문장은 어떤 철학자도 그 의미를 또 그 영향력을 다 말하고 다 측량하고 다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이 말씀은 구원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곧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우리는 세례에 의해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는 동일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리스도와 동일되어진다. 그것이 세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질 때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혹은 밖에 있는가 이것을 보신다고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그분 안에 있거나 혹은 여전히 여러분에게 있는 죄와 함께 그분 밖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보시고 그분의 의가 여러분의 의가 되게 하실 겁니다. 그분의 생명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게 하실 겁니다. 이게 구원이라고요. 여러분은 그분 안에서 완전히 서게 되는 겁니다. 또 보시면 내가 너희 안에, 이것은 성결을 의미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너희가 내 안에, 이것은 무엇을요? 구원을. 또 내가 너희 안에, 이것은 성결을 의미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 즉 성도들의 삶을 말하는 것인데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될 것이라고 봐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한 그 내용을 말합니다.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만일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고 있다면 그분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말하셔서도 안 됩니다. 그분께서는 여기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아주 강조하고 계시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환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후에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일을 위하여 그것들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그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헌신하며 나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것을 어디에서 하십니까? 성경에서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나타나시는 곳입니다. 주님은 바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나타나시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0: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0: 은혜의 동산.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열왕기상 8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언약궤를 비롯한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제자리에 배치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연설한 내용입니다. 이날 솔로몬은 여러분 얼마나 감개무량했겠습니까? 성전 짓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성전 짓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 건물은 또 얼마나 귀한 건물입니까? 이 세상에 많은 건물들이 있지만 성전보다 더 귀한 건물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 성전을 솔로몬이 건축을 했으니 얼마나 감개무량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바로 앞에 보시면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제일 마지막으로 언약궤를 제자리에 이렇게 위치하고 났을 때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의 형태로 가득했다고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 이 솔로몬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백성들에게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쭉 보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2절 13절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잠깐 한 말씀 내용이죠.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솔로몬이 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캄캄한 구름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생각하면서 솔로몬이 이제 하는 말씀이죠. 그 내용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출애굽기 19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 다음에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 21절입니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캄캄한 구름 가운데서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13절에 보시면 성전에 대해서 솔로몬이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하면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 안에 영원히 그 건물 안에 계신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성전에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열왕기상 8장 29절 또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입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여기 보니까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주의 눈이 주야로 또 성전을 볼 것이라고 솔로몬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께서 사는 집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눈이 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항상 함께하는 그러한 건물이죠. 사실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뭐가 답답해서 사람이 지으신 그 작은 집에 거하시겠습니까? 솔로몬도 그런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죠. 열왕기상 8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니까 솔로몬도 잘 알고 있어요. 자기가 만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와서 사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은 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와서 사시는 것도 아닌데 왜 성전을 만들었죠? 성전은 언약궤를 보관하기 위한 건물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솔로몬이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죠. 자, 21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 언약궤죠.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그러니까 성전의 그 사용 목적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보관하기 위해서 성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언약궤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성전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가 있는 곳이 성전이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가 있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어디가 있는 줄 아십니까? 오늘날의 성전은 뭐가 성전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 그랬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가 성전이라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가 있고 이 교회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것이 여러분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러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은 안 보여요. 하나님을 보려면 세상 사람들은 이제 우리를 보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생활을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지켜보지만 세상도 우리를 지켜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을 정말 바르게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한다고 하는 사실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예,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와 늘 함께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예, 하나님의 이름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이 영광받는 것이고 우리가 못하면 하나님이 욕을 먹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처신을 똑바로 해야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항상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그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자, 이번에는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복했다는 말은 복을 빌어줬다. 아, 그 말이죠. 성전 건축하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7년 동안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원이 되어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성전을 보았을 때 솔로몬 왕도 감개무량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감개무량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어떤 말로 축복해 주고 위로해 주었는지는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여간에 축복해 줬다고 하니까 축복을 해준 거죠. 그리고 축복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기분이 좋죠. 왕이 우리를 축복해 주니까.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잘 되라고 복을 빌어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축복하는데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죠? 더군다나 왕이 축복해 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쁜 말 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복을 빌어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입니다. 자, 이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니까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뭘 빌라고요? 복을 빌라 그랬어요. 복을. 그러니까 원수를 할지라도 복을 빌어주라 그 말이죠. 왜냐하면 너희가 그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이죠. 하나님의 오늘날 신약시대의 제사장은 누구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이 해야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으로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마음껏 축복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축복해주고 우리 형제들도 축복해주고 우리 배우자도 축복해주고 이웃 사람도 축복해주고 부모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주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제사장들이 축복하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제사장들은 이렇게 축복하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해 주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 축복해 주고 내 남편, 내 아내 축복해 주고 우리 형제들 축복해 주고 성도들을 축복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자, 15절 또 계속 보겠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15절 시작.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자, 여기 보니까 솔로몬 왕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송축이라는 말은 사실 세상에서는 별로 쓰는 말이 아닌데 송축이라는 말의 의미는 경사스러움을 찬양하고 축복함 그렇게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제 송축이라는 말 대신에 그냥 찬양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라 그러한 의미죠. 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5절 중간부터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그러니 너희들은 여호와를 송축하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솔로몬 왕은 참 겸손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성전 건축을 했지만 자기가 성전 건축을 했다고 해서 절대로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성전 건축을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이루신 분도 하나님인 것을 솔로몬 왕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잘 되게 해주시면 그것 가지고 교만할 것이 아니라 잘 되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그거예요. 영광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되게 해주신다면 그 목적은 또 뭐겠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죠. 욥은 그 큰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잊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욥기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그 극한 고통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죠. 하물며 일이 잘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까? 다니엘서 2장 19절에 보시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19절입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축복해 주시거나 어떤 일을 잘 되게 해주시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욥처럼 일이 안 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16절 또 계속 보겠습니다. 본문 16절입니다. 그렇죠?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한 것에 대해서 솔로몬이 말씀하고 있죠.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생각에는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려면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성전 건축할 땅을 알아보고 또 성전 건축할 재료를 모으고 뭐 그런 일 해야 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그런 것 전혀 안 했습니다. 그 대신에 다윗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일은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뭘 찾고 계시는 줄 아십니까? 사람을 찾고 계세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기 원하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 일을 할 사람들을 찾으셨죠.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열두 제자였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까? 아마 예수님 당시에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셨죠. 교회를 만드셨고.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더니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여러분 얼마나 복음이 활발하게 증거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뭘 제일 먼저 하시느냐? 그 일을 할 사람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사람 찾는 일을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다윗을 왜 하나님이 택하셨는가? 그거 잘 보면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자,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다윗을 택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17절, 18절 시작.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지 그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그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구절은 사무엘하 7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이 이제 평화로운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었을 때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으리으리한 궁궐 안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천막 안에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단 선지자를 불러다가 이제 자기의 그 속마음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셨고 미리 보셨죠. 하나님이 다윗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고 이제 귀하게 사용해 주신 것이죠. 또 시편 27편 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의 소원이 무엇인가 그것을 엿보시는데 다윗의 소원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선한 꿈과 비전을 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 줄 아세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사람,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는 사람, 거룩한 소원을 품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한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셨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있는 마음,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는 그런 선한 소원,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이런 게 있어야 돼요.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해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귀한 일 한번 해야지. 이런 소원과 열정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시고 또 그렇게 사용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쓰신 이유는 뭔 줄 아십니까?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고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보시고 그를 사사로 세워주신 것이죠. 박해자 바울을 불러서 구원해 주시고 그를 사용하신 이유는 또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잖아요. 방향은 물론 잘못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누구보다 더 사랑했던 사람이 박해자 바울이었어요. 그 열정 보고 하나님은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잘못 나가던 그 방향을 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가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해 주셨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고 싶으면 다윗처럼 바울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쓰임받고자 하는 그 분야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 열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쓰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다윗에게 주시지 않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자, 19절부터 21절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 19절부터 21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 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넌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기 원했던 그 일을 그에게 하지 않으시고 누구에게 하게 하셨어요? 솔로몬에게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자세하게 안 나와 있지만 역대상 22장 7절과 8절에 보시면 다윗은 피를 너무 많이 흘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건축하지 못하고 내가 네 아들에게 그 일을 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성전 건축을 위한 실제적인 준비는 누가 다 해줬습니까? 다윗이 다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짓는 것만 솔로몬이 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결코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분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인내심이 없어요. 당장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빨리 뭘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빨리 해달라 그러고 빨리 이루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막 위협하고 협박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보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지 하나님을 종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종인 것처럼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을 막 부려먹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는 거지 내가 원한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좀 사용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있었겠죠. 그리고 내가 그토록
참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기를 원하는데 왜 하나님은

0: 좀 빨리 그것을 허락 안 해주실까? 그런 조바심도 느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실 때 절대로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또 전도서 3장 1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맞게 이 자연도 운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모든 일들 다 운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건축을 해야지 왜 하나님께서 빨리 건축을 안 하게 해주실까 뭐 이런 조급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바라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소원을 품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는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2: 세상의 즐거움이 아닌 오직 하늘의 기쁨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찰스 스펄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는 희망도 없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에게 무엇인가를 선물하기 원하신다면 희망을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타락했다고 사람들이 악하다고 비판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그리고 빛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크리스천들이 자기 삶에 바빠 허덕이고 있을 때에 우리의 원수 마귀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자기 백성으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어납시다. 그리고 외칩시다. 세상의 희망이 바로 예수에게 있다고 말입니다.

0: 사막 한가운데 있는 오아시스처럼 여러분의 영혼에 생명수를 제공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2: 다음 주에도 보겠습니다만 이걸 보고 막 사람들이 제사에 책망하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한 이유는 왜 이렇게 환영하며 갔을까요? 이제는 드디어 왕이 오셨다. 이제 우리는 해방될 거다. 저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될 거다. 그런 소문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요, 실상 예수님은 이 무리들이 환영하며 가는 그 길에서 울고 가세요. 마태복음은 안 나옵니다. 마태마가 누가 공감모으서 보면 예수님께서 울고 가세요. 누가 보면 19장 보십시오.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입성 후반부 말씀입니다.
2: 보면 4절입니다.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이는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라 하십니다. 이랬을때 그냥 예루살렘 입성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5절 시온 따르기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기 곧 멍이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기와 나기 새끼를 끌고 와서, 그러니까 나기와 뭘 끌고 와요? 나귀 새끼를. 뭐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냥 나귀 한 마리 끌고 온 걸로 되는데 마태 분명히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어요. 근데 타귀는 뭐에 타세요? 새끼 나귀에 타세요. 엄마가 좀 더 클 거잖아요. 근데 새끼 나귀에, 나귀는 키가 작아요. 그래서 이걸 타면요, 발이, 키가 큰 사람 발이 땅에 닿을 정도예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에요. 근데 아니 왕이 가면 뭘 타고 가야 돼요? 말을 타고 가야 되잖아요. 100마 정도 타야 되지 않습니까? 옛날에 말에 사또가도 못 타고 왔어요. 말 타고 왔지. 이런 낙이 안 타고 왔잖아요. 이런 낙이는 신랑 결혼식 할 때 시골에 신랑 타고 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낙이를 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데요? 스가랴서의 말씀이에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고 일부러 나귀 새끼를 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 기억하는 각주를 보면 밑에 이사야 62장 11절과 스가랴 9장 9절이 있는데요. 두 곳의 말씀이 함께 합쳐진 말씀이에요. 시온 딸에게 이르라는 말은 이사야 62장에도 나오고 스가랴 9장에도 나오는데 이 같이 보는 거죠. 요거는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이사야 62장 보십시오. 이사야 62장.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말씀 하면 아 대충 알아요. 이사야 선지자 또는 스가랴 선지자 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서 성경을 찾아봐야 됩니다. 이사야 62장. 제가 오늘 교사들에게 물어봤어요. 성경 창세부터 요한계 다 읽어봤습니까? 하니까 아직 못 읽어봤습니다. 그러니 교사해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62장 10절. 네, 10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지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자, 여기에 보면 시온의 딸에 대한 노래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말씀하고 이제 스가랴하고 연결되는데 이사야 62장 이 말씀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헵시바와 뾰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헵시바라는 말은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고. 빌라는 결혼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해서 뭐 북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은 바벨론은 망하는데 그러면 이혼당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이혼당했지만 오히려 이혼당한 그들을 다시 내 기쁨이 너에게 있다. 너는 나의 신부다. 이렇게 불러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62장 5절도 한번 보십시오. 4절 5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빌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여러분 이혼을 당하면 고대로 갈수록 얼마나 불행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혼 당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겨서 나라 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신부로 맞아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5절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리라. 바람난 여자, 가늠한 여인을 뭐로 받아주겠다고요? 신부로, 처녀로, 깨끗한 처녀로 받아주겠대요. 이게 헵시와 빌라예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신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뭐 타고 가세요? 나귀 새끼 왜 타야 돼요?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늘나라 임금은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임을 겸손하여 온유하여 종의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스가랴 9장입니다. 스가랴 9장. 9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일상에서 뭘 끌고 오라고요? 나귀 새끼 끌고 와서 타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보십시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여러분 병거와 말 전쟁하면 꼭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 타고 가시는 이유는 뭘 없애버리는 거예요? 말과 병거.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에 우리를 구원하소서 어떤 메시아를 원하면서 따라가세요? 말과 병거를 가진 그런 힘 있는 메시아를 원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뭐하러 오셨어요? 나귀 새끼 타고 병거를 끊어버리고 말을 끊어버리는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스가랴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이 왜 안 보였을까요? 왜 안 보였어요? 아, 이것이 바로 모세의 수군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모세의 수군이 가려져 있기에 성경이 보일 거는 안 보이고 안 보여도 될 것은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성경 밑줄 꺼는 거 보면 알아요. 여러분 성경 밑줄 꺼는 거 보면 알아요. 어디에 그 밑줄 꺼져 있는지.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보세요. 왕이 온다는 이 얘기는 아는데 왕이 오셔서 뭘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요. 그들은 단지 어떤 뭐 선지자의 고난 정도로 생각하지 메시아의 고난, 대속적 고난을 못 봐요. 왜? 이사야 53장을 메시아의 대속적 고난으로 본다면 그들은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배척해요. 10절 내가 에브라임의 병과 예루살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니 그가 이방 사람의 화평을 세상에 누구에게도 화평을 전해줘요? 이방인 우리에게도 화평 전해주러 왔어요. 말과 병거 타고 안 왔기 때문에 그래요. 말과 병거를 가지고 오셨다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앞으로 백마 타고 오실 거예요. 말과 병거를 가지고 오실 거예요. 하늘의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오실 거예요. 그때는 바로 심판이에요. 그때는 역사를 마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주께서 오래 참으시면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오래 참고 계세요. 그러나 2000년에 오실 때는 종으로 섬기로 자신을 주시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는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는 요새로 돌아올지라. 내가 오늘도 일어나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네 언약, 네 언약의 피.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스가랴 9장 9절 한 절만 인용했는데요.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방금 본 나귀 타고 오시는 그분이 병거를 끊어버리고 말을 끊어버리는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거죠. 자, 그래서 스가랴 12장 10절 찾은 김에 한 번 더 봅시다. 스가랴 12장 10절. 여러분 이 스가랴서를 제가 한 뭐 7, 8년쯤 전에 설교 다 해놓은 원고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참고해서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겁니다. 12장 10절 보십시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먹이도 골짜기 하더다림몬에 있는 애통과 같을 것이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로 가신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뭐하러 가시죠? 십자가 죽으시러. 십자가 죽으셔야 뭘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로 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로 가실 때에 그 가서 이루시는 일을 다 이루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면, 예수 십자로 다 이루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무슨 심령을 주세요? 은총과 강관의 심령을 부어주시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보고, 그들이 그 찌른 그가 밑에 각주 누구가 되어 있어요? 나를 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찔러 죽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서는 구해서 물론 요 하나님이요. 그들이 그 찌른 바 나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찔러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찌른 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뭐 한다고요?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며.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예수님을 보고 누가 찔렀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당신을 찔러 죽었군요 하고 애통하고 통곡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지금 뭐하고 가시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7절 21장 마태복음 21절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자, 여기서 나귀 새끼에 뭘 얹어요? 겉옷을. 그 다음에 사람들은 또 겉옷을 어디에요? 길에. 왜 이랬을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열왕기하 9장 13절에 보면 엘리사가 사환을 보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예후와 함께 있던 장관들, 군대 장관들이 야, 그 미친놈이 왜 왔다 가느냐. 그 당시 선지자들 이렇게 봤어요. 미친놈이 왜 왔다 가느냐. 예후가 말하기를 엘리사가 그 사람을 보냈는데 나에게 기름을 붓고 내가 왕이라고 했다라고 말하니까 장관들이 어떻게 해요? 섬돌 위에 겉옷을 펴입니다. 섬돌, 돌 위에 겉옷을 펴고 예후를 세우고 예후는 왕이다. 유대인들은 옷이 밤에 잘 때는 옷 이불도 되지만 자기의 신분을 표시해요. 겉옷이. 그리고 이 옷 술에 성경 구절을 이렇게 기억해서 달고, 그래서 겉옷이 굉장히 귀해요. 신분을 표해요. 그럼 그 겉옷은 나의 신분이에요. 그 겉옷을 깔고 예수님에 앉혔다. 예수님이 길에 놓았다. 뭐예요?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이게 겉옷을 펴서 까는 거예요.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예후에게 했듯이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그 벳바게에서 예루살렘 갈 때에 거기에 감람산 자락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이 또 일어났는데 같은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했을 때에 다윗이 맨발로 도망간 장소가 어디예요? 감람산이에요. 그게 벳바게와 같은 언저리 있는 거죠. 맨발로 도망갔다가 압살롬 반역이 실패했을 때 시바가 나귀 두 마리를 보내요. 그래서 나귀에 짐을 싣고 와서 왕과 왕의 종들이 먹을 것도 싣고 오고 다윗 왕이 기원할 때 시바가 보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그 감람산 언저리에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적어도 예수께서 나귀 새끼 타고 가는 것을 보면 스가랴 말씀도 기억했지만 또 뭐도 기억한다고요? 다윗이 기원할 때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간 것도 그것도 다 연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예수님께서는 스가랴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이제 타고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라고 인정해요. 사람들이, 무리들이. 그리고 이게 종려주일 해서 종려나무 가지 들고 막 호산나 찬송을 합니다. 9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을 하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건 시편 113편에서 118편까지가 할렐 찬송, 유월절과 초막절 사이에 부르는 찬송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시편 찾아보았잖아요. 그 시편은 어디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예수님의 무리와 함께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도 찬송, 이 호산나라는 찬송은 시편 118편에 나오는 찬송입니다. 그 시편 118편 나오는 찬송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18편 22절 26절 건축자가 부린 돌이 지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는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노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여도다. 여기서 제가 22절부터 읽었는데 원래 여기 인용된 말씀은요 단지 그 뒷부분이에요. 호산나라는 말은 여호와여 우리를 구하여 주소서. 호산나라는 말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이 말에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지금 누구 보고 호산나라고 부르죠? 예수님 보고. 예수님 우리 구원하여 주세요. 예수님 우리의 왕입니다. 예수님 우리 주가 됩니다. 이걸 시편 118편에 인용했는데 제가 왜 22절부터 인용했느냐 하면 24절은 건축자의 부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아직도 감춰져 있어요. 야, 나귀 새끼가 타고 들어가신다? 스가랴 말씀해 보면 저분이 왕이야? 그런데 그 뒤에 부분에 심판의 모습은 못 보고 있거든요. 시편 118편에도 야,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을 환영하며 따라가는데 버림받은 모퉁이 돌 앞에 있는데 거기 안 보여요. 희한하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 깨닫지 못한 것이 바로 그들의 눈이 모세의 수건에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구약을 통하여 예수를 바라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야 은총과 강권의 심령이 부어줘야 예수님 누구신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그들에게 아직도 수건이 가려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도 모세의 수건이 가려져 있으면 아직도 문자대로 보게 돼요. 문자대로 보면 그게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영은 살리는 거예요. 영이 뭔데요? 주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고 믿게 되는 거. 그게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찬송이어 불렀습니다. 10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세상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니라. 애들이 앞에서 찬송하고 무리들도 찬송하고 나귀 새끼 타고 예수님 입성하는데 예수님 입성하는데 호산나 호산나 찬송합니다. 다음 주에도 보겠습니다만은 이걸 보고 막 사람들이 제사장이 책망하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한 이유는 왜 이렇게 환영하며 갔을까요? 이제는 드디어 왕이 오셨다. 이제 우리는 해방될 거다. 저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될 거다. 그런 소문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실상 예수님은 이 무리들이 환영하며 가는 그 길에서 울고 가세요. 마태복음은 안 나옵니다. 마태마가 누가 공감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울고 가세요. 누가복음 19장 보십시오. 누가복음 19장. 41절입니다. 이걸 평행구절이라고 하는데요. 왜 복음서가 3개, 4개가 되어야 하느냐 하면 아주 입체적으로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은 주로 이방인을 대상을 염두에 두고 복음을 전하고 마태복음은요 유대인을 염두에 두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는 장면은 거의 비슷해요. 자 그렇게 호산나 하면서 입성하시는데 41절 가까이 오사 벳바게에서 예루살렘과 한 2, 3km 나게 다 그렇게 오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옹위해서 호산나면서 온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 보십시오. 사람들은 막 환영하면서 오는데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여러분 예수, 사람들이 환호하고 가는데 예수님 울며 가셨어요. 이 아이러니 이 역설 이게 보여야 돼요. 사람들은 와 만세 만세 관념에 가는데 예수님 우셨다니까요. 여러분 금요일입니까? 대통령 탄핵당했죠? 환호하고 춤추고 막 박수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착잡했어요. 마음이. 물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어요. 국민이 내려오라면 왕도 내려오는 거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면 어느 대통령도 탄핵받아서 내려온 건 마땅해요. 자, 그런데 저는 그걸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지금 환영하잖아요. 매우 환영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돌변해서 예수를 3일 만에 십자 못 박아 죽이라고 환영하는 거예요. 죽이라고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원하는 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메시가 아니었다는 거죠.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입니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원하는 왕이 아니면 대통령이라면 얼마든지 끌어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라고 한 거예요. 고함을 지르는 거죠. 십자에 못 박아 죽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환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일어날 일들을 이미 아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이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에 죽으시고 난 이후에 약 40년 만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포위되고 그 아이들이 바위에 메어침을 당하고 성전이 돌에 돌아라 남지 않고 다 무너졌고 예수님 보신 거예요. 그래서 우시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 제자들은요, 무리들은 뭐하고 따라가세요? 환영하며 따라가세요. 우셨어요. 46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 서기관들과 백성이 시도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면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결국 예수님은 어떻게 들어가셨다고요? 우시면서 들어가신 거예요. 우시면서. 그러면서 42절 보십시오. 42절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예루살렘이 뭐에 대한 소식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평화에 관한 소식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네 눈에는 어떻게요? 가려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어떤 평화의 왕으로 뭐 생각했어요? 말과 병거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로마를 둘러엎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런 영광의 나라를 만들어줄 그런 메시아를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가려져 있는 거죠. 예루살렘 사람들이.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눈이 가려져 있으면 예수님 어떤 예수님으로 볼까요? 세상의 힘과 권력을 주는 그런 메시아로 바라본다면 그게 눈이 가려져 있는 증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시고 계시는 거예요. 날이 이르지라 네 원수들이 토돈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평화의 소식을 알았다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 네가 눈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을 멸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우셨어요. 평화의 견을 알지 못했습니다. 평화의 승업. 그리고 예루살렘이란 말이 평화의 승업이란 말이에요. 평화의 도시. 샬라임, 샬롬. 그러니까 예루살렘, 평화가 있는 도시. 평화가 있는 도시에 도둑놈의 소굴이 되어버렸고 진짜 평화를 주러 오신 예수님이 나귀 새끼 타고 오신 거 사람들이 뭐였어요? 환영을 했지만 3일 만에 돌변해서 그를 십자에 못 박아 죽이러 한 것은 그들의 눈이 아직도 가려있어요. 평화가 뭔지를 몰라요. 힘을 가지야 평화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세상의 원리는 그래요. 힘이 있어야 평화를 유지한다고요. 그래서 평화 유지군이 있는 이 아이러니예요. 어떻게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평화 유지군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평화를 원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평화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그 관계를 이루는 평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그 이웃과 이웃이 원수된 이 관계를 화목시키는 그 평화.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 평화를 이루러 오신데 아무도 이걸 몰라요. 그래서 예레미야 1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예레미야는요 예루살렘 멸망을 봤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하느냐 하면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0: 말의 말씀, 예레미야의 말씀 다 하신 말씀이에요. 그 선지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너희는 아직도 평화의 소식을 알지 못하구나. 그래서 내가 죽는 길 외에는 평화의 길이 없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은 모르고 뭐 하는 거예요? 환영하는 게 환영. 박수치고 난리가 난 겁니다. 우리가 승리했다고, 우리가 이겼다고 이제. 근데 예수님 웃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이 울 때,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울 때, 우리가 웃을 수 있고, 세상이 환호하고 기뻐하고 승리하고 할 때, 우리는 울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세상을 보는 그리스도인의 시각이고, 예수님의 시각이에요. 뭔가 성공했다? 보암직하다? 먹음직하다? 뭐가 될것 같다? 와, 잔치하자? 환영한다? 예수님 우신다니까요.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망했거나 어찌할 거? 우는 자들은 기뻐하라 그랬거든요. 기뻐하는 자는 지금 슬퍼하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 물건은 다 쓰지 못하고 지나가는 거라고요. 누가복음 19장 한거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이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의 찬송 소리와 비슷하죠. 자, 이 지금 환영하는 무리들은 이 전달되는 그 시편의 찬송 들어가지고 이 찬송을 했지만 아직도 예수님 누구신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들어가시면서 우시고 가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다 이루심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비로소 진짜 평화가 뭔지를 알게 되고 맛보게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화목되었기에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불러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생명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게 돼 있어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차차차차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반드시 이끌리게 돼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평화의 왕이 우리 안에 오셨기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이제 우리 보고도 화목 제물이 되라고 하세요. 하나님과 화목 되었기에 이웃에게 복음 전가하는 것은 바로 내가 화목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이미 이 땅에서 뭘 맛보고 살아요? 샬롬, 예루살렘, 평화의 성, 그 평화를 맛보고 살아간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부분적이에요. 아직도 부분적으로 맛을 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전한 샬롬, 완전한 평화, 이 역사를 마감하고, 이 요란한 세상 역사를 마감하고, 주님 완전한 그 평화의 나라가 곧 임하게 될 터입니다. 이 놀라운 평화를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들은 이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들어갈 때에 환호하고 찬송했지만 예수님은 우시면서 가셨습니다. 평화의 승업이 평화의 소식을 몰랐습니다. 오늘 우리도 가짜 평화에 속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신 그 울음에 우리가 참여되어서 세상과 다른 시각으로 세상과 거꾸로 된 시각으로 세상을 볼수 있도록 우리의 시각들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야 참으로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져서 세상이 알수 없는 세상이 줄수 없는 그 평화를 맛보므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평안과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우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강해가 이어집니다. 놓치지 마시고 많은 은혜 얻으시기 바랍니다.
2: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과 가까워지도록 여러분을 돕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믿는 바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마음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마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생각에 동의를 해 주신다면 여러분들이나 저는 마음 단속을 잘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 단속 잘하지 않으면 이 더러운 것들이 밖으로 나와서 나는 물론이고 내 이웃을 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그 순간까지 쉬지 않고 노력하겠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함께하고 계시는 BBN은 100% 청취자들의 후원으로 지금까지 운영되어 온 순수 비영리 기독교 라디오 방송입니다. 저희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 일체 상행위를 하지 않고 라디오 프로그램 자체 매매 행위도 일체로 금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감동된 청취자 한 분 한 분들의 후원을 통해서 지금까지 모든 재정적 필요를 감당해 왔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다가 물질로 방송 선교에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시면 저희 홈페이지 상단에 마련된 선교 후원란을 클릭하셔서 함께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BBN은 바로 청취자 여러분과 주님께서 운영하는 방송입니다.

선교는 번역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무수한 책들이 있지만 정작 예수님께선 한 권의 책도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육신으로 오셔서 스스로가 하나님을 번역해낸 삶을 사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보내신 예수님을 번역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선교는 곧 보내신 이를 번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참된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0: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받는 소식만큼 희망적이고 기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제 BBN 한국어 방송 모든 사역자들은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들로부터 사랑의 이메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방송을 들으시면서 구원을 받았다든지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간증들 또 삶에서 얻어지는 승리의 간증 그리고 기도 제목 등 어떤 내용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이메일을 통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형제됨을 확인하고 또 함께 방송 사역을 힘있게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1: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0: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제441화 브루스와 도리스 이야기 번역 김성인 극본 홍안나 연출 이인성 안녕하십니까? 오랜 세월 동안 아무런 원칙 없이 살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리의 원칙들을 알게 되었고 그 후 그 자신이 원칙과 매달 받는 월급 사이에서 갈등할 때 그는 용기 있게 원칙의 길에 섰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누구든지 영혼과 삶이 사슬을 끊으면 원칙과 신념대로 세상에 맞설 수 있음을 증명해 줄 것입니다.
1: 꽉 잡아 도리스!
2: 걱정 마요. 꽉 잡을게. 정말 못돼, 어머. 나중에 나한테도 꼭 운전법 가르쳐줘야 해요.
1: 아, 그럼 장인어른이 나를 정말 싫어하실 텐데.
2: 브루스, 조심해요.
1: 브루스, 여보, 브루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저희는 결혼한 지 겨우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이건 아내의 잘못이 아니었어요. 아내를 죽게 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아내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해주시면 제 삶을 청산하겠습니다. 약속할게요.
0: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사고의 현장에서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기도가 어떤 시간을 지나 어떤 모습으로 응답되었는지 2부에 걸쳐 듣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 사슬을 끊고로 전해드리는 이야기는 브루스와 도리스의 실화 간증 제1부입니다.
3: 그때는 7월 하순, 뉴저지에서 1년 중 가장 더운 때였습니다. 도리스와 저는 메릴랜드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싣고 있었죠. 그때 그녀는 16살, 저는 22살이었고 우린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 사랑의 도피 행각을 벌이는 중이었습니다.
2: 우리 성공했어요, 브루스. 난 혹시 경찰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당신을 체포하거나 우리 아버지가 나타나셔서 나를 집으로 끌고 갈까봐 겁이 났었어요.
3: 나도 겁났었어.
2: 우리가 버크 부부가 되어 돌아가면 모두들 굉장히 놀라겠죠?
3: 그렇겠지.
2: 그리고 나중엔 아버지도 이해해 주실 거예요. 아버진 우리가 서로를 안 지 오래되지 않아서 불안해하시는 거거든요.
3: 거의 6주나 됐는데. 그리고 우린 만난 후에 매일 밤마다 데이트를 했잖아.
2: 그랬죠. 하지만 아버진 우리가 당신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우리 아버지가 아시는 건 당신이 인쇄업자고 해군 출신이고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하는 걸 좋아한다는 정도뿐이니까요. 어떤 면에선 아버지가 오르세요. 나도 정말 당신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브루스, 내가 알고 있는 건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뿐이에요.
3: 그것만 알면 되는 거야, 도리스. 저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다 물어봐. 뭐든 대답해 줄 테니까. 난 일단 7월 4일 독립기념일 날 태어났고 짐작하겠지만 우리 집은 너희처럼 전형적인 가정이 아니야. 할아버지는 예전에 펜실베니아 시골 탄광 마을에서 살롱을 운영하셨는데 아마 할머니는 그곳에서 술 제조법을 배우셨나 봐. 집에서 가끔 위스키를 드시곤 했는데 내가 4살인가 5살 때쯤 그게 폭발해서 할머니가 돌아가셨지.
2: 우리 아버지가 당신에 대해 많이 모르시는 게 다행일지 모르겠네요.
3: 맞는 말이야.
2: 잘할 때 얘기를 해줘요.
3: 내가 어렸을 때 선술집 위층에서 살았었어. 아버진 바텐더로 시간제 근무를 하셨지. 그리고 아버지는 근무가 없으신 때 어머니와 함께 그 맞은편에 있는 술집에 가셨어.
2: 당신은 술 안 마셨죠? 네?
3: 안 그랬을 것 같아?
2: 응.
3: 형이랑 난 졸음이 올 때까지 위스키 한 모금에 비스킷 한 조각을 먹곤 했지. 그리고 어떤 땐 부모님을 기다리며 그 차 안에서 형이랑 같이 웅크리고 잘 때도 있었고.
2: 우린 그런 식으로 결혼 생활해선 안 돼요.
3: 아, 그럼 물론 그래선 안 되지.
2: 그럼 이번엔 당신 삶에 좋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말해줘요.
3: 딱 한 번 주일 학교에 갔었어.
2: 한 번이요? 그럼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교회에 갔던 거예요?
3: 아니야. 고등학생 때도 친구랑 중고생 집회에 간 적이 있는데 그 후로 매 주일 갔어.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어. 거기서 배운 대로 실천해보려고 노력도 했었고.
2: 당신이요?
3: 그리고 해군에선 제대한 뒤엔 또 다른 교회도 가봤어.
2: 지금은 어느 교회에 다녀요?
3: 아무데도 안 다녀. 왜냐하면 너도 알잖아. 대부분이 교회에선 착하게 굴지만 교회 밖에선 아무 일이든 다 하고 산다는 거. 뭐 하여튼 그 후에는 오토바이에 흥미가 생겼어. 그리고 지금은 너한테 가장 흥미가 있고.
2: 그럼 누가 먼저예요? 나예요? 아님 오토바이예요?
3: 난 말이야, 둘 중 아무것도 놓치지 않을 거야. 우린 결혼한 후에 뉴저지로 돌아가서 저희 부모님 댁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린 어느 곳이나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는데 그날 장모님 댁을 방문하러 가던 중에 자동차와 충돌했던 겁니다. 전 별로 다치지 않았지만 도리스는 머리 뒤편을 아래로 한 채 추락했습니다. 피를 철철 흘리면서 아내는 의식을 잃은 채 길에 누워 있었죠. 전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4: 여보! 지금 눈을 뜬 거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도리스, 당신 눈동자를 다시 볼 수 있게 돼서 너무 기뻐.
2: 무슨 일이 있었어?
4: 말하려고 애쓰지 마. 당신 말이야, 사흘 동안이나 의식을 잃고 있었어. 이제 괜찮아질 거야, 여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평생 이렇게 많이 기도해 본 적이 없었어.
3: 하지만 많은 사람들처럼 도리스가 위험에서 벗어나자마자 전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한 달도 못 돼 우린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오토바이를 타며 활발히 돌아다녔죠. 그리고 우리 부부는 첫 아들을 낳았는데 출산한 다음 날 저는 즉시 병원으로 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5: 부인께서 생존 가능 확률이 겨우 50대 50입니다.
4: 왜죠?
5: 임신 중독증 때문인데 지금 부인께서는 계속해서 경련을 일으키고 있어요. 뭐 아직까지는 이런 경우에는 가망이 없었습니다.
4: 저는 어떻게 해야죠?
5: 원하시면 부인 곁에 앉아 계셔도 됩니다. 감당하실 수 있다면요. 하지만 경련은 정말 지켜보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4: 있을게요. 꼭 있을 겁니다.
3: 전 아내 곁에 24시간을 꼬박 앉아서 간호사가 15분마다 아내에게 주사 놓기를 위해 몸을 뒤집을 때마다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온갖 것을 다 약속하며 기도했고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다행히 위기는 지나갔고 아내와 아들은 2주 후에 무사히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전 또다시 옛 생활 방식으로 돌아가 더러운 농담과 욕설들을 하고 술을 마시거나 도박을 하며 지냈습니다. 저는 인쇄업자로서 근무하는 틈틈이 시간을 내어 주류 상점에 나가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쁜 중에도 무언지 모를 삶의 빈자리가 있었고 오토바이나 술로 마음의 그 빈자리를 채우려 애를 써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둘째인 딸이 태어난 후에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시의 극심한 생존 경쟁에 지친 우린 갑자기 도리스가 자라난 펜실베니아에 가고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건 제 직장을 그만둬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곳엔 인세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저는 낙농장에서 일을 했는데 전 겨우 두 달 동안 버텼습니다.
2: 잘 다녀왔어요?
3: 오늘 우유 트럭 운전사가 뭐라고 했는 줄 알아?
2: 뭐라고 했는데요?
3: 내가 전에 있던 5명의 남자들보다 오래 버텼대. 나도 빨리 마을에서 직장을 구할 거야.
2: 우리가 여기로 이사 온 거 당신 후회해요, 브루스?
3: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난 전혀 농장의 적성에 맞지 않아. 난 도시 남자라고. 오토바이는 잘 다루지만 성난 황소를 진정시키는 방법은 잘 모르겠어.
2: 난 도시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3: 나도 그래. 하지만 이 농장에서만큼은 벗어나자. 무지개, 거의 돈도 바닥이 난 우린 마을에 있는 2층 집의 아래층 반쪽을 세를 얻었습니다. 집이 너무 추웠기 때문에 난방비가 집세만큼 들었죠. 그런데 2층에 사는 이웃 사람들은 특이해서 항상 손에 성경을 들고 교회에 갔습니다. 그래서 도리스와 저는 그들을 몰래 엿보는 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2: 저기 저 사람들 또 가요. 저 사람들의 유일한 낙은 교회인 것 같아요.
3: 어쩌면 저 사람들 뭔가 나쁜 짓을 저질렀는지 몰라. 그래서 그걸 만회하려고 애쓰는 중일 거야.
2: 만약 그런 거라면 교회 가는 얼굴이 어두워야 하는데 저 사람들은 언제나 웃잖아요. 아 참, 저 집 아저씨가 당신하고 한번 얘기해보고 싶다고 하던데요.
3: 나랑? 뭐 때문에?
2: 당신 직장 때문에 그러는 것 같던데 다음에 저 아저씨 보면 물어보는 게 어때요?
3: 좋아, 그럴게.
6: 안녕하세요, 브루스.
3: 안녕하세요.
7: 직장은 구하셨어요?
3: 아니요, 아직도 구하는 중이에요.
7: 저희 집사람과 제가 브루스 씨가 좋은 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3: 고맙습니다. 저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당신 그게 믿어져?
2: 뭐가요?
3: 그 아저씨가 자기들이 내가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기도했대. 난 그 일이 나에게 달린 문제지 하나님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 아 그러니까 내 말은 난 누군가 아프거나 죽게 되었을 때만 기도하는 줄 알았어. 아 그런데 일자리를 위해서라고?
2: 정말 이상하네요.
3: 바로 그 주에 전 한 지역 신문사에 취직을 했고 곧바로 인쇄부서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전 우리 2층 사람들의 기도가 일에 뭔가 연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후 2층 사람들은 우리 아이들을 주일 학교에 데려가길 원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휴일에 늦잠 잘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우린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들은 우리를 특별 저녁 예배에 초청했습니다. 강사로 한 나이트클럽 연예인이 초청된 예배였는데 우리 부부는 그들을 따라서 한번 가보았습니다.
8: 그때 저는 파멸을 향해 가고 있었죠. 왜냐하면 제가 눈이 멀어 있으니까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제 삶을 변화시키셨고 진리에 대해 멀어있던 제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 선택을 해야 했죠. 계속해서 지옥으로 갈 건지 그분을 따를 건지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조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같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신 구세주를 따르시겠습니까? 지금 선택을 하십시오. 선택하신 분들은 이 제단 앞으로 나와서 그분께 구원해달라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3: 우린 나가지 않았지만 집에 오는 길 내내 서로 들었던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두 사람 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린 그의 말을 곰곰이 생각하며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2: 아직 깨어 있어요, 여보?
3: 그 사람이 말한 게 머릿속에서 떨쳐지지가 않네.
2: 난 계속 주일학교를 다녔었어요. 부모님이 강제로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어제 그 사람 말을 듣기 전까진 내가 하나님께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었어요.
3: 당신은 괜찮은 여자야. 하지만 난 아니야.
2: 괜찮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이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난 겉으로 보기엔 괜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내 머릿속은 온통 나 자신에 대한 생각뿐이고 난 나쁜 일도 많이 했어요, 브루스.
3: 아까 기도하러 나갔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들어.
2: 나도 그래요.
3: 그 사람이 그건 믿음으로 되는 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무릎을 꿇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지 몰라.
2: 나도 당신과 함께 할게요.
3: 우리의 기도는 간단했습니다. 주님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구하는 기도였고 주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몇 가지 변화가 즉시 일어났습니다. 제가 욕설을 그만두었을 때 우리 부부는 서로 놀랐습니다. 음주 습관은 한동안 지속됐지만 결국 술도 포기했습니다. 우린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심에 따라 그분을 더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린 순수하게 우리 비용으로 크리스천 뉴스레터를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전 다니던 신문사의 인쇄부서 감독이었는데 전 그곳에서 일하면서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광고들과 기사들의 인쇄 작업도 해야 했죠.
9: 브루스, 하던 거 잠시 멈추고 이걸 지금 바로 작업해 주셨으면 합니다.
3: 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만 이 일은 하지 못하겠습니다.
9: 응?
3: 이건 진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성모독적이고요.
9: 신성모독적이라고요?
3: 부도덕함을 부추기는 내용이어서요.
9: 당신 꼭 목사처럼 말하는구만.
3: 이제 전 크리스천이에요. 사장님, 이 일을 맡아줄 다른 누군가를 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9: 아니, 난 그렇게 안 합니다. 난 당신에게 이 일을 하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3: 아니요, 사장님. 전 못하겠습니다. 언젠간 제가 사장님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어떤 분에게 이 두 손으로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 대답해야 하니까요.
9: 그렇다면 당신은 내 밑에서 일할 수가 없습니다. 브루스, 당신은 해고요.
2: 당신 일찍 왔네요.
3: 나 해고됐어, 도리우스.
2: 왜요?
3: 회사 원칙에 맞섰거든.
2: 별로 놀랍진 않아요. 음란한 내용의 광고였어요?
3: 이번엔 정치적인 거였어.
2: 어쩌면 그게 최선이었을지도 몰라요. 아마도 하나님은 당신이 크리스천 뉴스레터에 더 집중하게 바라시는지도 모르겠어요.
3: 나도 그러고 싶어.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인쇄 장비를 사용할 수 없게 됐으니 우리만의 인쇄 장비를 구하는 게 좋겠어.
2: 어떻게요?
3: 잘 모르겠어. 어쩌면 정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당신은 내가 옳은 일을 한 거라고 생각해?
2: 우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해요, 브루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우리의 미래에 대해 주님께 같이 기도해요.
3: 저는 트럭 운전사가 되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트럭을 회수하기 전에 우린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겁니다. 또한 장인어른께서 시내에 개업하신 상점의 경영도 맡아보았습니다. 그것 또한 저를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린 하고 있던 크리스천 뉴스레터 인쇄 작업을 계속하기 위해 지하실에 중고 인쇄 장비를 들여놓았습니다. 그 후에 소규모 기업 대출금도 신청했습니다. 저희가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10: 아직 계약권은 하나도 없고 지하실에 달랑 인쇄기 한 대라.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신청서는 제출해 보겠습니다만 그다지 희망을 드릴 수는 없겠네요. 적어도 버크 씨가 신문 발행을 하지 않으신다면 나을 텐데.
3: 하지만 저희가 하는 일은 신문 발행 일이에요. 크리스천 신문입니다.
10: 아이, 그런 말씀 마세요. 그럼 절대로 대출을 못 받아요. 시도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3: 아, 제발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저희 신문의 복사본도 첨부해 주십시오.
10: 아, 알겠습니다. 하지만 절대 통과되지 못할 거예요. 가망이 없어요.
3: 우린 믿고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구입할 중고 인쇄 장비 목록을 뽑아서 그 장비의 배달 날짜까지 잡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날짜가 다가올수록 우리의 근심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그 후 변호사가 저희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10: 브루스 버크 씨, 아, 정말 놀랐습니다. 제가 정부 관련 일을 맡은 후로 신청한 서류가 이렇게 빨리 통과된 걸 본 적이 없어요.
2: 그렇게 놀랍진 않은데요. 주님께서 하신 일이거든요.
10: 아, 부인, 하나님이라 하실지라도 미국 정부를 그토록 서두르게 할 수는 없었어요.
3: 변호사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린 다소 외설적인 광고는 계약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그 즉시에 주님은 우리가 한 크리스천 선교회와 큰 규모의 계약을 하도록 이끄셨습니다. 그 우리는 성경의 식자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업은 번창했고 아이들도 자라서 아들은 결혼을 했고 딸은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도 크리스천 실업인 선교회에서 활발히 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들과 만나 점심 만찬을 했습니다.
8: 인쇄 사역은 어떻게 돼가세요, 브루스?
3: 아주 잘 돼요.
8: 그 외에 진행 중인 다른 일은요?
3: 남선교회 수련회에 가서 선교사이자 의사인 한 분이 남아프리카에 사는 선교에 대해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 후에 그 선교사님은 그곳에 인쇄업자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8: 하나님께서 형제님을 그곳으로 부르시는 거라 생각하세요?
3: 그러지 않기를 바래요.
8: 왜요?
3: 어렸을 때 타잔 영화를 봤는데 그 후론 정글과 뱀이 있는 곳엔 절대 가고 싶지 않았어요.
8: 아, 부인과 얘기해 보셨어요?
3: 네, 아내는 가고 싶어요.
8: 그럼 이 문제에 대해 기도하시는 게 좋겠네요.
3: 기도했어요. 하나님, 절 어느 곳이든 보내주세요. 단 아프리카만 빼고요, 라고요.
8: 하나님께서는 형제님의 능력을 원하세요. 형제님이 가진 모든 것이 다 주님께 속해 있으니까요.
3: 저희 딸이 내년이 되면 고등학교 졸업반이에요. 그 아이한테 그 애의 모든 친구들과 작별해야 한다고 요구할 순 없어요.
8: 따님 스스로 선택하도록 맡겨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모든 것을 예비해 주세요, 브루스.
2: 아, 오늘 정말 긴 하루였어요.
3: 수고했어. 당신은 정말 믿음직한 사람이야, 여보.
2: 그리고 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죠. 여보,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는 일 생각해봤어요?
3: 난 또다시 실수하고 싶지 않아, 도리스. 우린 그간 너무 많은 실수를 해왔어.
2: 하지만 하나님께선 우리의 실수들을 디딤돌로 삼아 더 깊은 수준의 헌신과 영적인 성장을 위해 사용하셨잖아요.
3: 그렇게 생각해?
2: 물론이죠. 당신이 가진 은사는 재능이고 그 재능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3: 여전히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우린 성경 컨퍼런스에 갔습니다. 그리고 컨퍼런스 후반에 찬송을 부를 때 많은 사람들이 응답했지만 저는 별로 열이 없는 태도로 이 컨퍼런스가 빨리 끝나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이 끝났습니다. 만약 저들이 이 찬송을 다시 한 번만 더 부른다면 전 아프리카에 가겠노라고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찬양 리더가 제단 앞으로 다시 되돌아오더니 그 찬송의 1절을 다시 한번 부르겠다고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전 하나님께 굴복했고 드리스에게 우리

되어 하심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이 회개함으로 죄에서 돌이키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해 주실 것을 구할 때 새로운 생명이 시작됩니다.

출연 이상원, 이현주, 정운석, 현경수, 이명숙, 유재상, 이미양.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이인성.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신앙생활에 좋은 친구 나침반 출판사 협찬으로 제441화 브루스와 도리스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0: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진화론자들이 쓸모없다라고 여기는 쓰레기 DNA에 놀라운 목적이 있습니다. 신비한 창조의 세계에서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의 주제는 쓰레기 제거하기입니다. 수년 전에 진화론 과학자들이 예를 들어 맹장과 같은 180개의 인간의 장기를 진화로부터 생겨난 흥적 기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과학자들이 그 기관들이 수행하는 업무를 모르는 무지에서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들 장기들의 유용한 기능들이 밝혀졌고 진화와 전혀 상관이 없음이 알려졌습니다. 이제 비슷한 상황이 DNA 연구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DNA 부분들이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를 알아감에 따라 이들은 전혀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아 보이는 부분들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DNA 부분들은 쓰레기 DNA라고 불리워졌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이들 외견상 쓸모가 없는 DNA 부분들이 진화 과정에서 남겨진 부분일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제 메인주의 바 하버에 있는 잭슨 레버토리에서 일하는 과학자들이 이런 DNA 부분이 결국 수행하는 기능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수정된 쥐 난자와 초기 쥐태아의 발달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초기 발생기 활성 유전자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들은 소위 쓰레기 DNA라고 불리는 부분의 약 10%가 이 난자의 초기 분열 과정에서 활발하게 단백질을 만들어냄을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흔적기관들처럼 일부의 쓰레기 DNA가 마침내 목적을 지니고 있으며 진화와 전혀 무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무지가 지식으로 대체됨에 따라 우리는 우리 창조주께서 만드신 것에 대해서 더 깊은 의미를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1: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 권능을 증거하는 신비한 창조의 세계. 본 프로그램은 미국 크리에이션 모멘트의 허락을 받고 번역하여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서는 korean@bbnmedia.org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시시때때로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아십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가 어쩌면 우리에게 아직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 자문해 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께 우리를 사랑의 은혜로 녹여달라고 기도해 보시길 권면해 드립니다. 내 자신이 성령의 은혜로 녹아질 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누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2: 여러분, 근심은 우리 마음과 몸을 늙게 만듭니다. 우리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또 행복해야 할 현재의 삶을 전혀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근심인데요. 하지만 성경에는 또 다른 근심이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도록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세상 근심이 아니라 우리 형편과 삶을 돌이키게 만드는 회개의 근심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근심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되는데요. 지금 이 후회 없는 삶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자세히 읽어보시거나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면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0: 하루 24시간 1년 내내 쉬지 않고 방송되는 BBN 인터넷 라디오 방송은 한국어를 비롯해서 세계 8개 언어로 스트리밍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나라 언어를 청취하기를 원하시거나 또는 외국인들에게 소개하고 싶으시면 제 웹사이트 오른쪽에 있는 각 나라별 아이콘을 통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나라별 언어 방송으로는 영어 외에도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그리고 러시아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희 BBN을 소개하셔서 BBN을 통해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적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첨단의 도구로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사랑과 축복을 나누며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과학의 최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저 비행기나 우주선이 때때로 궤도를 이탈하여 추락하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맹신하던 현대인의 과학과 이성이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것들이 우리 인간의 영혼을 구원해로 이끌 수 없다는 사실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유일한 길은 인간의 생각이나 과학이나 지성의 결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멸망치 않을 유일한 구원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시면 지금 제 웹사이트 상단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0: 하나님 말씀으로 굳게 서서 진리를 선포하며 선별된 찬양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2: 모여라 주님! 와!
3: 와!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2: 아니요.
3: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2: 아니요.
3: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 들어요. 쉿.
4: 찾았지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약속하시면 영원히 지켜주세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끼리 또는 친구와 친구끼리 약속할 때 약속 잘 지키는 친구가 있고 잘 안 지키는 친구가 있죠. 그래서 약속 해놓고, 야, 약속 서로 지키자 어떻게 합니까? 이거 뭐예요? 새끼손가락을 어떻게 해요? 약속했을 때? 걸고, 예. 또 도장 찍고 또 복사하고 또 카 또 어떻게 사인하고 코팅까지 하고. 자, 왜 그렇게 하냐면 보세요. 사람이 말로 한번 약속했을 때 그 약속을 잘 지키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손가락 걸 필요도 없어요. 친구야, 우리 내일 무슨 일을 하자. 어, 약속해? 그래, 약속해. 내일 보자. 내일 보자.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약속을 잘 안 지키니까 손가락을 걸으세요. 옛날에는 손가락 하나만 걸었어요. 약속할 때. 친구하고 약속. 그런데 하도 약속을 안 지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도장 찍자, 우리. 요걸 도장으로 꼭 찍는다면, 약속 도장. 아니, 손가락 걸어도 되고, 하나만 해도 되는데 도장 찍어도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복사하자, 복사. 카피. 복사해서, 코팅해서. 여러분, 사람은 약속을 더 잘 지키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15장을 이미 읽었었는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하고 약속을 세울 텐데 너는 3년 된 암염소 또 3년 된 그 수소 그 암염소 3년 된 암양 또는 새끼 3년 된 순양 이걸 짐승을 잡아서 절반을 쪼개라 그랬어요. 그럼 짐승을 잡아서 절반을 쪼개면 어떻게 돼요? 뚝 잘라서 양쪽으로 늘어놓는 거죠. 그리고는요, 짐승을 딱 쪼개서 이렇게 놓고 그 사이로 옛날에 약속은 이렇게 했어요. 예성아, 이 아브라함 나와볼래? 아브라함 나와보지. 모세 나오세요. 옳지. 그래. 자. 목사님하고 예수의 목사는 중요한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약속을 하면 옛날에는요, 등기, 요즘은요, 내가 이 건물을 사겠다 그러면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를 쓰고 그걸 법원에 가서 신고를 해요. 그래서 도장을 찍어두면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등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소라고 해서 큰 소라 그래요. 이거. 이만한 소가 있으면 소를 잡아서 절반을 쪼개서 이렇게. 쪼개서 양쪽에 놓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될까요? 소를 잡으면? 지금만 그러겠지요. 그러면 예수님하고 모사님하고 약속을 딱 한 거예요. 자, 이 쪼개진 소 사이로 손을 잡고 어떻게 지나가는 이렇게
5: 지나갔다. 반드시 해야 돼.
4: 자, 금방 어디로 지나가세요? 쪼개진 소 또는 양, 염소. 쪼개진 짐승 사이로 딱 지나가면서 너하고 나하고 약속이 지켜졌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세웠다. 왜 그러면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느냐면, 여성아, 너 만약에 나하고 약속했는데 너 약속 안 지키면 이 쪼개진 짐승처럼 너도 쪼개져서 죽는 거야. 목숨을 건 약속이에요. 단지 손가락 걸고 한 약속이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한 약속이에요. 만약 이 약속 지키면 안 죽지만 약속 안 지키면 죽는다는 그런 약속이에요. 그런데요, 그렇게 짐승을 딱 쪼개놓고 있는데 막 솔개들이 막 와서 짐승을 뜯어먹으려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막 쫓고 있다가 갑자기 저녁때 캄캄함이 임하고 아브라함은 깊은 잠이 들었어요. 그 환상 중에 그 쪼개진 사이로, 짐승 사이로 무엇이 지나가느냐 봤더니 하나님이 타는 횃불 형상으로 슉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아, 너에게 약속이 세워졌다. 아브라함은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지나가지 않았어요. 은호야, 누구만 지나갔다 그랬어요? 쪼개진 고기 사이로? 친구하고 얘기하면 못 알아듣잖아. 쪼개진 그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타는 횃불 형상으로 지나가니까 하나님만 지나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 약속을 지키기로 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럼 지나가도 안 했는데 너 나하고 약속해줬다. 이걸 한번 어려운 말로 한번 따라요. 일방적인 은혜의 약속이다.
2: 은혜의 약속이다.
4: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해놓고 하나님의 자기의 목숨을 걸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지키겠다고 해주셨어요. 세상에 이런 하나님은 없어요. 이런 신은 없어요. 어떤 세상에 이런 신은 없어요.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이 신들은요, 인간이 신에게 정성을 바쳐요. 내가 소를 잡아 바칠게요. 뭐 기도를 할게요. 이런저런 일을 할게요 해서 정성을 바쳐서 신이 그래 그럼 내가 너에게 복 줄게. 이런 세상에 수많은 신들과 종교는 있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걸고 내가 너에게 약속하겠다.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이런 하나님은요,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에는 그런 약속이 없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그 약속을 받았어요. 그것도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로 보여준 그 사건을 가지고 내가 너와 약속 맺었다. 이제부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면서 뭐라고 주셨느냐면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줄 것이고 또 너에게 씨를 줄 것이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결혼해서 아이를 한 번도 낳아본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혼했는데 아이를 한 번도 못 낳았어요. 그래서 사라가 원래 아이를 못 낳는 그런 여자였어요. 물론 아브라함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가 큰 상이다, 내가 너의 방패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 하나님이 나의 상이라면서요. 그래, 내가 너의 상이지. 그런데요, 나는 아이가 없어요. 나는 아이가 없어서 우리 집에서 길리는 이 종이 나의 후사를 이을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야, 아니야. 그 종이 아니라 네 몸에서 태어날 그 아이가 너의 후사가 될 거야. 이렇게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약속한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았는데 1년을 기다려도 아이가 안 생겨요. 그러자 사라가 있다가, 여보, 당신 몸에서 태어나면 되니까 꼭 나와 당신 사이에 결혼해서 아이 말고 여기 우리 여종이 있는 이 여종 하갈, 이 여종과 그 밤에 같이 자서 아이를 가지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뭐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아내가 아이를 못 낳으면 다른 사람을 데려와서 아이 낳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뭐 해서 아이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자,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안 나타났어요. 근데 이스마엘이 낳고 13년 지나서 이스마엘 제법 컸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또 나타났어요. 또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한번 따라해요.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아니, 하나님 아브라함 보고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사람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어요? 사람은 신이 아닌데, 그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완전해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약속했지?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을 줄 것이고 땅의 모래 같은 후손을 줄 것이고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라 했는데 너는 왜 못 믿니? 왜요? 너 이스마엘 낳았잖아. 아, 그러면 내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못 믿었기 때문에 하갈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 앞에 완전히 행하라.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다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에 너와 사라 사이에 아이를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하나님 우리 아내 사라는요 벌써 생리가 끊어져서요. 우리 여학생들 요즘은 빨라서 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되면 생리하는 친구도 있다 그래요. 중학생 되면 막 생리를 해. 그러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된 거예요. 근데 나이가 한 50, 60쯤 되면요. 여자들은 또 생리가 끊어져요. 그 생리가 끊어지면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여자가 돼요. 근데 사라는요. 결혼해서 한 번도 아이 낳아본 적도 없고 또 나이가 많아져서 이제 완전히 생리가 끊어져 버렸어요. 이제 전혀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사라가 저 텐트 뒤에 있다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아브라함이 말하니까요. 사라가 웃었어요.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아이를 낳나? 아브라함도 늙었고 또 나는 생리가 끊어졌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일이 어떻게 못 이룰 일이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이 전능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자기가 약속하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근데 아브라함도 사실은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 나이가 많고 사라가 원래 아이 못 낳는 여자인데 이제 생리도 끊어져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약속을 이룰 때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너무 웃기는 얘기예요. 비웃었어요. 어떻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이가 생길 수 있어요? 믿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약속할 텐데 반드시 너에게 내년에 이 자녀가 생길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 너는 할례를 받아야 해.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99세에 할례를 행하고 아브라함이 몇 살 때? 99세에 할례를 행하고 사라 사이에 정말로 아이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도 지어줬어요. 너는 아이를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랬단 말이에요. 이삭이라는 말은 뭐 뜻이 뭐예요? 웃는다. 잘 읽었어요. 이삭이라는 뜻은 밑에 각주도 따라 웃는다. 웃었다.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너에게 자손이 있을 거다라고 하니까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웃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아이고 하나님 농담하세요 지금?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는데 세상에 1년 지나서 정말로 아이가 생겼어요. 사라가 아이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이삭. 한번 따라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었는데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성경의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할 때 쪼개진 짐승 사이로 하나님만 지나갔잖아요. 이건 내가 너에게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내용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이제 드디어 자라게 되는데 나중에 보면 여러분 이 이삭이 자랐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예, 너 그 이삭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그 말씀 듣고 따져보지도 않고 예, 알았습니다 하고 3일 길을 가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잠깐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 말은 이제야 너는 나의 약속을 믿구나. 그래서 그 이삭 대신에 양 한 마리를 준비했다가 그 양을 제사로 드리고 이삭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신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라고 할 때에 한번 따라해요.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 원래 이삭은 없었어요. 없는 아이예요. 낳을 수 없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없는데 있게 되었어요. 무엇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면 안 되고 무엇 때문에 오늘 설교를 들었으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없는 데서 생기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들 때도 태양아 이 사람 태양이 있는 거예요. 없는 데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따라해요. 죽은 데서 살아나는 방식이다. 그리고 이삭이 사실은 그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딱 잡으려고 칼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수도 그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다시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없는 데서 있게 되는 것이고 죽은 데서 살아나는 방식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어내신 거죠.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 약속을 믿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처음에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고서 그 다음부터는 아브라함은 그래,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시구나. 그래서 내가 백세에 얻은 아들이지만 하나님께 바쳐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겠지. 이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없는 데서 있게 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해주셨어요. 그럼 오늘날 이 말씀은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인데 뭘 믿느냐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자손이 누구냐 하니까 사실은 이삭은 모델이고요.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은 꼭 성경에 가려져서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 단수 씨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없는 데서 있게 되고 죽은 데서 살아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이게 내가 아무 하는 것도 없는데 단지 믿기만 하면요. 그래요. 하나님의 자기 약속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에이 나 그런 거 안 믿어. 농담도 아니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났으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착하게 바르게 살아서 그래서 천국도 가고 나쁜 짓 많이 하면 지옥까지.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을래. 농담하지 마세요.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복음은 놀라워요.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우리의 행위로서는 절대로 의롭다는 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십자에 없는 데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죽은 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죄가 용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이 말씀에 믿어져요. 그래요 나는 아무리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도 내가 나의 힘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내 죄가 용서되고 이런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라고 믿게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한번 따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입니다.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가. 이제 창세기 끝나면 출애굽기 일어나잖아요. 출애굽기. 그러면 출애굽기가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들어가고 애굽에 들어갔다가 430년 만에 다시 출애굽하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언약하셨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그런 것을 밑줄 끄어가면서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우와!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바를 다 이루어내시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어내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했었어요? 다 이루었다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저게 뭐 다 이룬 거야?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이 그냥 실패해서 죽은 죽음 같은데 하나님의 자기 약속의 자녀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의 죽음이 다 이루심이 돼요. 무엇을 다 이루었어요? 우리의 제사함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하늘나라 그 기업이 하나님 자기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그 일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이 약속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3: 주의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2: 좋아요! 예수님 최고예요!
3: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렵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주의 어린이 또 만나요!
2: 네!

Yeah.

BBN 방송을 청취하는 어린이 여러분들은 이 다음에 커서 무엇이 될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이런 생각을 자주 하면서 기도하고 또 준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의 생각이 점점 커진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많은 일들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GBBN 한국어 방송을 듣는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성경은 우리의 삶을 바꿔줍니다. 시편 110편 16절엔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의 시죠? 어떤 분이 남편과 함께 청소년 그룹을 만나서 성경책을 나눠주면서 이런 말을 해줬답니다. 하나님은 이 귀한 선물을 사용해서 여러분의 삶을 바꿔주실 거예요. 그날 밤 몇몇 학생들이 요한복음을 함께 읽기로 했는데 그 후에도 이들 부부는 계속해서 학생들을 집에 초대해서 성경 말씀을 함께 읽고 또 주중 모임을 통해서 그 학생들을 가르쳤답니다. 그때부터 10년도 더 된 지난 후에 그때 학생들 중에 한 여학생을 다시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주신 성경을 아직도 읽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이분은 그에게서 믿음이 충만한 삶의 증거를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어느 구절인지 기억하는 것 이상의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지켜서 삶으로써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죄와 죄의 성품에서 해방시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매일 하나님께 간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삶의 귀중한 가치를 깨달을 때 우리는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그분의 가르침을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이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16절에 주의 규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바꾸는 선물인 성경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면서 매 순간 즐겁게 음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 공부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일 때 순종의 부르심을 깨닫는 관점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지혜와 권위에 순종할 힘을 주시고 귀한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과학의 힘을 더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부하고 죄인이 자리에 있는 것을 더 즐겨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4절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성경이 가르치는 삶을 거부하는 이 시대에서 돌아서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삶을 안내하고 있는 BBN 무료 성경대학에 지금 등록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대학 주소는 www.bbnbi.org입니다.

0: 전혀 광고 없이 순수 청취자들의 후원으로만 운영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인생은 일평생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평생을 살아가며 가정을 세우고 삶의 기반을 닫고 사회적 역량을 발휘해서 인생이라고 하는 한 개의 집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견고하고 좋은 집을 세워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날림 집을 세우듯 허술하게 짓는 관계로 후회의 열매를 남기기도 합니다. 이것은 외형의 크기나 화려함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되고 바르게 세우느냐가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1990년대 한국에서 사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화려한 백화점 하나가 세워졌습니다. 지금껏 지었던 백화점과는 다른 차원의 화려한 디자인으로 건축된 것입니다. 분홍색 콘크리트의 유리로 조화를 이룬 거대한 건물이었습니다. 하루에 4만 명의 고객이 찾아오는 당시 단일 매장으로는 전국 2위 규모였다고 합니다. 오죽했으면 서태지와 아이들이라고 하는 그 가수들이 그곳에서 데뷔 후 공연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불과 5년 뒤인 1995년 6월 29일 건물 전체가 붕괴되어져서 502명이 사망하고 937명이 부상을 입고 6명이 실종되어지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비참한 참사 중에 하나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 백화점 이름 뭔지 아시죠? 예, 삼풍 백화점입니다. 왜 그래 화려했던 건물이 불과 5년 만에 이처럼 납작하게 붕괴되고 말았을까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불법으로 지은 부실 공사 때문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건물주가 가지고 있던 지나친 탐욕과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이 건물주는 원래 4층으로 설계된 백화점을 5층으로 바꾸었어요. 그것도 불법으로. 더구나 철근도 넣지 않은 채 콘크리트로만 정축을 했습니다. 건물 옥상에는 적재 하중의 4배가 되는 냉각수 탑을 얹었어요. 그러니 무너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건물은 완공했을 때부터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여러분,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형이나 화려한 칼라가 아닙니다. 건물의 기반과 구조가 튼튼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잘 지어놓아도 근본 구조가 부실하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외적인 화려함이나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바르게 세우느냐가 우리 인생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믿음으로 바로 세운 건축이 돼야지 우리 인생이 열매도 맺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도 이룰 수가 있는데 잘못된 기준에 따라 잘못된 방식으로 건축하게 되면 결국 인생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방금 소개해드렸던 삼풍백화점 주인이 아시는 대로 본인은 붕괴되기 17분 전에 그 건물을 빠져나왔어요. 건물 안에는 아직 1,500명의 사람들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본인과 간부들만 빠져나왔습니다. 나중에 기자가 물었습니다. 붕괴 조짐을 알면서도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그냥 두고 나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설마 했지요. 그럼 회장님은 왜 나오셨나요? 그랬더니 혹시나 했지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 세상을 움직일 위세로 큰 사업을 하면 뭐합니까? 이런 썩어빠진 정신과 탐욕으로는 결코 위대한 인생을 건축할 수가 없고 아름다운 삶의 유산을 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인생이라는 집을 지을 때 바른 방법으로 바른 뜻을 향해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건축해야지 이 건축이 오래 지속되어지고 남기는 열매도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어떤 종류의 집을 건축하셨는지요?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인데 후회하지 아니할 인생을 건축하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나누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이 말씀에 오시면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건축이 어떤 것인지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 말씀 보시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그랬어요. 바울은 자신을 지혜로운 건축자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혜로운 건축자로 번역한 헬라 단어가 실제는 한 단어입니다. 아키텍톤이라고 하는 한 단어인데요. 여기서 나온 영어가 아키텍트, 이 설계사라는 영어가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이 설계사는 현대사회에서 건축의 제반지인 것을 디자인을 하고 도면을 그리는 사람을 아키텍트라고 부르죠.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는 좀 더 도면을 확장해서 건축의 전반을 총괄하는 감독을 아키텍톤이라고 불렀어요. 혹은 건축의 엑스퍼트, 전문가를 의미하는 뜻으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이 와이즈 빌드라고 번역도 했지만 많은 영어 성경이 마스터 빌드라고 번역한 이유가 있겠습니다. 마스터 빌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건축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혹은 최상의 건축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교단에서 나온 제자 훈련 교재 중에 마스터 라이프가 있고 마스터 디자인이 있고 마스터 디자인은 에베소스를 다룬 것입니다. 그리고 마스터 빌드라고 하는 제자 훈련 교재가 있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한 사람을 양육하고 잘 키워서 장차 또 다른 제자가 되게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훌륭한 그런 교재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마스터 빌드 이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아마도 본인이 지금까지 복음을 전가하고 수많은 곳에 교회를 개척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빌드업했던 사실을 언급하면서 본인을 그렇게 소개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거했고 많은 하나님 나라 사역을 건축했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많은 열매를 남겼습니다. 이와 같은 자신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모습으로 권면하며 챌린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도 마스터 빌더가 되어라. 그런데 그냥 마스터 빌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10절 하반부를 보시면은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사도 바울이 먼저 건축가로서 많은 사역에 기반을 닦고 건축을 했는데 그 후에 다가올 다른 이 아마도 직접적으로는 아볼로를 의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국한할 필요는 없고 바울 이후의 모든 크리스찬들을 의미한다고 보면 좋을 것입니다. 앞으로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다 집을 지어야 되는데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를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어 성경 보게 되면 Each man must be careful how he builds. 모든 사람은 어떻게 집을 지을까를 조심해라. 다른 말은 마구잡이로 생각 없이 하지 말고 조심스럽게 해라. 혹은 어떤 영어 성경은 신중을 기해라. Each one take heed how he builds. 어떻게 지을지를 신중하게 해라. 여러분 개인의 삶이든 혹은 사역이든 즉흥적으로 아무렇게나 시작하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신중하게 생각하고 계획을 세워서 바른 방법으로 건축을 해야지 후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한 번 지나간 세월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뜻없이 보낸 시간은 다시 회복할 수가 없어요. 한 번 인생이 매수합되어지면 그것을 다시 정돈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carefully, 신중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방법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인생을 건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되는 대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인생도 발전하지 못하고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곳에서 발간되는 신문을 보니까 노숙자 한 분이 쓴 글이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노숙자가 신문에 기고하는 케이스는 참 드문 일인데 어쨌든 그분은 거기에 글을 써서 기고를 했어요. 글을 쓴 것을 볼 때에 제 생각에는 좀 공부도 하신 분 같고 연세도 눈도 드신 분 같습니다. 그분의 글에 의하면은 본인도 가정도 있었고 자녀도 있었고 또 사업도 했고 좋은 집도 가지고 살았대요. 그렇게 살았는데 중간에 생각 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가정도 잃어버리게 되고 부인에게 이혼당하게 되고 가진 거 다 빼앗기게 되고 결국 갈 데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길거리로 밀려나와서 노숙자가 되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분이 마지막에 쓴 글이 이렇습니다. 노숙자가 되는 거 쉽다. 여러분 노숙자 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쉬워요. 그냥 되는 대로 생각 없이 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불행하게 살겠다고 작정하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잘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무너지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바른 계획으로 carefully 인생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과 제가 실패자로 살지 않기를 원한다면,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인생의 건축을 세우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바르게 건축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인데 바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인생을 건축해 나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은 지혜로운 건축자가 고려해야 될, 즉 견고한 건축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오늘 본문 속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요소가 바른 기초입니다. 여러분의 건축을 견고하게 세우려면 파운데이션이 튼튼해야 돼요. 기초가 든든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잘 지으려고 해도 건물은 오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인생을 세울 바른 기초는 과연 무엇일까요? 11절 말씀 보시면 그 기초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게 터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파운데이션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이 건축할 때 기초를 닦고 기반을 닦지 않습니까? 이것을 든든하게 세울수록 건물이 크게 올라가고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터가 필요한데, 파운데이션이 필요한데, 우리 인생을 세워야 될 파운데이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크리스찬 삶의 출발점입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생명과 구원을 주실 분이요,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을 부유하게 만들 유일하신 분입니다. 요즘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어요. 혹은 요즘 인기가 좋다는 법륜 스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부처나 예수님이나 다 마음이 넓으신 분이니까 누굴 믿어도 상관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걸 들었어요.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또 유명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 삶의 기초가 없다. 사도행전 4장 2절을 12절을 보시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베이시스를 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개인의 삶의 기초도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역의 기초도 예수님, 심지어 교회의 기초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을 보시면은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교회를 말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이것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 혹은 선지자들이 외쳤던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 메시지의 주제가 뭐였어요? 오실 메시아가 그들 메시지의 주제였습니다. 신약시대에 등장하는 사도들의 선포했던 메시지의 주제가 뭘까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메시지의 주체였습니다. 이런 면에서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 이 예수님이 실제로 그 터전의 코너스톤이 되신다, 머리돌이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삶이든 교회이든 정말 견고하게 바르선 인생이 되고 바르선 교회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가끔 보게 되면 교회들 가운데 프로그램 위에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프로그램은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은 교회의 파운데이션이 될 수는 없어요.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 계속 대입하다 보면 교회가 엉뚱한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수단일 뿐이지 이 프로그램이 기초가 되면 교회가 열악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버짓 위에, 재정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경우도 있어요. 돈 위에. 재정이 얼마냐에 따라서 사역도 결정하고 재정의 방향에 따라서 교회가 움직이게 되는, 이것도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교회를 움직이는 것이 돈이 되어서 되겠어요? 심지어 어떤 교회는 사람 위에 세우려고 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유명 목사님 위에,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시죠. 이건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넘어지면 교회 전체가 풍지박산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교회가 진실로 교회다워지려면 복음과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 삶이 견고해지게 되고 바람이 불든지 유혹이 찾아와도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에는 우리 자녀가 세상 물질 가운데 세움받고 세상의 명성 가운데 세움받고 세상적인 것을 탐하는 가운데에 양육받게 되면 결국 그들의 미래는 열악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카이 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다고 하네요. 혹시 보셨나요? 시청률이 23.8%까지 올라갔다니까 경이로운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20회 마지막 회가 끝났을 때에 청와대 청원실에 20회 내용을 좀 바꿔달라는 청원서가 올라갈 정도로, 이건 대한민국에만 있는 특별한 케이스 같아요. 예. 저도 못 봤습니다만은 여러분 가운데도 못 보신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다행히.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대한민국 상위 0.1%의 사람들이 모여 산다는 곳이 스카이 캐슬이에요. 그래서 인류, 학교, 뭐 재벌들, 의사들, 뭐 변호사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거. 근데 거기서 벌어지는 욕망과 암투를 다룬 드라마라고 합니다. 근데 그 드라마 속에 나오는 용어 중에 자기들이 사는 곳이 지옥불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제가 그 내용을 읽으면서 다들 부러워하는 곳인데, 저기만 들어가면 행복이 있을 줄 알고 다 들어가고 싶어하는 곳인데 막상 들어가 보면 지옥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알아야 돼요. 세상의 영광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알아야 돼요. 세상이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학벌이나 재벌이나 나의 재력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지킬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야지 바로 서는 것이고, 우리의 자녀의 삶이 예수를 믿는 믿음 위에 세워져야지 견고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정말 여러분과 제가 든든한 인생 건축을 세우기를 소원하신다면 그 파운데이션을 예수 그리스도로 삼아야 됩니다. 이와 같이 바른 기초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바른 재료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으려면 재료를 사용해야 되는데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지느냐에 따라서 건물의 가치가 달라지고 아름다움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오늘 사도바울은 여섯 가지 종류의 머티리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포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랬어요. 여기 보게 되면 여덟 가지 종류의 재료가 나오는데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불에 타지 않는 영구적인 재료, 또 하나는 불이 오면 금방 타버리는 재료들. 예컨대 금과 은과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불에 타지 않는 영구적 재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나무나 풀이나 지피라고 하는 것, 여기서 풀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마른 풀을 말, 헤이, 마른 풀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른 풀이나 지푸라기에 풀이 오면은 금방 타서 없어져 버리는 것. 이런 면에서는 영구적인 재료가 아니라 일시적인 재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실제적으로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이 마르틴 루드나 존 캘빈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여기에 나오는 이 재료들을 크리스천 닥트린 혹은 기독교 교리나 티칭을 상징한다고 보았어요. 즉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비유해서 하나님의 지혜는 영구적인 자료이고 세상 지혜로 지은 집은 일시적이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 반면에 성 어거스틴 같은 분은 여기에 나오는 이 두 가지가 크리스천 삶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다, 크리스천 삶의 가치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즉 영원한 가치가 있고 일시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소유해야 되고 누려야 될 이터널 밸류들이 있어요. 영원한 가치가 있는 반면에 잠깐 있다 사라질 일시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가치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가치입니다. 신실함, 거룩함, 인테그리티 혹은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터널 밸류들이에요. 그 반면에 쾌락, 허영, 욕망, 투쟁, 거짓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 인생을 좀 그럴듯하게 꾸밀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잠깐이면 불타고 없어질 일시적인 가치. 이런 측면에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두 가지 재료가 영원한 가치를 가진 재료가 있고 일시적인 재료가 있는데, 물론 그 영원한 가치 속에는 하나님 말씀도 포함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이라는 집을 지어갈 때에 어떤 재료를 가지고 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집의 아름다움의 그 모양이 결정나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자료로 짓게 되면 누추한 집이 될 것이고, 영구적인 좋은 자료로 짓게 되면 아름다운 집이 될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 자주 사용하는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결혼하고 같이 출발하려는 그 부부, 이제 그 한 가정을 세워나가는 첫 단계에 서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제부터 이 두 사람이 한 가정이라고 하는 집을 세워가야 되는데, 그 출발하는 그 커플들에게 제가 늘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 100점짜리 신랑 없다. 100점짜리 신부도 없다. 처음부터 너무 기대하고 100점짜리를 기대하면 다 실망한다. 그러므로 누구나 다 부족하고 모자라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하고 용납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다.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사랑하게 되면 조금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당신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가 있지만, 아무리 돈이 많고 다른 것이 많아도 사랑이 빠지게 되면 가정이 핍절해지게 되고 황폐하게 된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 집을 지어갈 것을 제가 강조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재료 중에 가장 귀한 것이 사랑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후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 죄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그 유명한 하마르티아, 원래 그 뜻이 missed mark, 관역을 맞추지 못한다,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fall short of glory, 원래의 위치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것,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 바로 죄라고 번역한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대에 딱 맞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나의 기대에 딱 맞는 자녀 있을까요? 나의 기대에 딱 맞는 아내나 남편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혹은 우리 부모된 여러분과 저는 자녀의 기대에 딱 맞을까요? 아마 아닐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모자라는 것입니다. 모자라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허다한 모자람을 덮을 수 있는 능력이 뭐냐?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 허다한 모자람을 덮을 수가 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인생을 건축해내고 건강한 가정을 건축하기를 소원하신다면 이 사랑이라는 재료를 늘 사용하셔야 돼요. 오늘이 아버지의 주일이긴 합니다만은 어떤 분들은 아버지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진 분도 계세요. 어릴 때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어머니 날에 비해서 비교적 아버지 날은 식당 예약 안 해도 되고 별로 많은 분들이 접대하려고 하는 것이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장성하고 돈을 벌게 됐을 때에 어머님께만 용돈을 드리고 아버지께는 용돈을 안 드렸대요. 미우니까. 그리고 방문해도 대화도 하지 않고. 이렇게 사시던 분이 어느 날 생각이 바뀌어서 아버님께도 용돈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꼭 엄마한테는 말씀 안 했다 그러고 용돈을 드렸어요. 몇 번을 그렇게 했더니 아버님 얼굴빛이 달라지더래요. 한 번은 고향을 갔다 돌아오는 길인데 공항으로 나오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따라오지 않던 아버지가 병을 나오셨어요. 그동안 어머님만 병을 나왔는데 그날은 어머니는 나오지 않고 아버님 혼자 병을 나온 것입니다. 오는 동안 굉장히 어색하고 힘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게이트 입구까지 와서 그 아들이 용돈을 드리고 돌아서는데 왠지 그날따라 마음이 좀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잠깐 돌아보니까 아버지께서 가시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신 것입니다. 뭐라고 계셨을까요? 네, 돈을 세고 계셨대요. 아니나 다를까 그러면 돈을, 빡빡한 돈을 세고 계셨대요. 그런데 다 세고 돌아가시는데 그 뒷모습이 왼쪽 어깨가 축 처져 있고 한쪽 다리 무릎이 펴지지 않아서 기웃덩그리며 가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아버지의 뒷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 순간 마음이 울컥하며 눈물이 나오려고 했다고 하면서 그 강사가 던졌던 말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누군가의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 사랑이 시작된 것이다. 당당했던 앞모습이 아니라 담대하게 살아갔던 자신만만한 모습이 아니라 연약하게 뒤뚱그리며 외로워하는 뒷모습, 이것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 사랑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강이나 누구도 혼자 걸어갈 사람은 없어요. 다 뒷면을 보게 되면 연약한 부분이 있고 허물이 있고 모자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아버님의 뒷모습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아픔도 있고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남편의 뒷모습,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아내의 뒷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미처 보지 못한 채 놓쳤지만 누군가가 가서 도와줘야 돼. 연약하고 흔들리는 모습을 볼 것입니다. 그 연약함을 바라보고 그 연약함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도 사랑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과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가장 못난 나를 사랑해 주셔서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린 십자가를 체험했다고 말을 하면서 실제 나의 삶 가운데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납해야 될 때는 인색하는 우리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안디옥 교회 초대 감독을 지나셨던 이그네시우스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원료로 하는 사랑의 불은 결코 꺼지는 법이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연료로 해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은 결코 중단되지 아니하고 지속될 수 있다는 말을 했었어요.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 우리 가정을 세우는 데 필요한 것, 우리의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것은 세상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부여하신 참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진실됨으로,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가기 시작한다면 비록 가진 물질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한 터전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처소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을 건강하게 건축하려면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주님 알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 꼭 만나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 삶의 출발점이요, 파운데이션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진리가 필요해요. 이걸 가지고 우리 집을 지어야지 아름답게 짓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건축의 검사, 바른 검사가 필요합니다. 소위 말하는 final inspection, 준공 검사가 필요해요. 어떤 건축이든지 준공 검사를 마치지 않고는 거기에 입주해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준공검사를 할 때에 도면대로 바로 지어졌는지 스펙대로 모든 게 다 사용됐는지 다 검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오케이 해야지 건물 안에 들어와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우리 인생의 준공검사자이실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최종 검사자가 됩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이 공적이

0: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work, 우리의 열매, 삶의 결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그날이라고 하는 날이 나옵니다. 이 날이 언제를 말할까요? 이것은 물론 심판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날을 그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결산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나타난다고 번역한 이 단어가 물론 revealed, 드러난다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지만 사실은 아포칼립토라고 하는 좀 특별한 용어입니다. 종말론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어요.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것이 묵시로, 계시로, 명상에서 그런 것입니다. 어느 부분은 동사로 사용된 것인데 revealed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uncover 혹은 bring to light 모든 것을 다 밝혀서 드러낸다.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 그런 뜻이. 지금은 우리가 다 드러나지 않았지만 예수님 다시 오셔서 그분 앞에 서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 앞에 우리의 지금까지 모든 흔적이 다 드러났을 때 14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의 공적이 불에 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만일 15절 말씀 공적이 불타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해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해를 받는다는 말의 뜻은 형벌받고 지옥 간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부끄러움을 당한다, 창피를 당한다 그런 뜻이, 얼굴에 진땀이 흐르도록 고통을 당한다 그런 뜻이. 그래서 구원을 받기는 받지만 마치 불 가운데 구원 받는 것처럼 이것을 우리가 흔히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 한 가지 높아심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심판에 대한 개념인데요,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심판 그러면은 최후의 심판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혹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나오는 백보좌 심판, 이것은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고 잘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불모 속에 던져져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하는 이 심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심판받는다고 할 때는 불신자들이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지옥 가는 유황불못 속에 들어가는 그 심판에는 이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 말고 또 한 가지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케이스인데요,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서는 심판을 말합니다. 이것은 크리스천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인생 결산서를 들고 주님 앞에 서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이 이것을 잘 설명해 줍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했어요. 여러분께서 크리스천이 된 이후에 크리스천 삶을 사는 중에 하나님 위해 살았던 삶도 있고 하나님 위해 헌신했던 삶도 있고 여러분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던 삶의 열매들이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셔서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예수 믿은 이후로 그냥 뺑뺑 놀기만 하다 왔다 이렇게 된다면 그는 심판대 앞에서 받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흔히 예수 믿는 분 중에 그렇게 사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데 천국 가면 됐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무렇게나 살면 어때? 그런 분이 계세요. 물론 여러분이 결정하기 달렸죠. 예수 믿은 이후에 여러분께서 마음대로 사셔도 되고 뭐 이렇게 하시든 저렇게 하시든 up to you, 여러분에게 달린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꼭 기억하실 것은 여러분께서 예수 믿은 이후에 아무렇게나 인생을 낭비했다면 주 예수 다시 오시는 날 그 앞에 섰을 때에 받을 상은 없다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헌신하는 것이 상 받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상 받기 위해서 일하거나 사역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일하는 것이고 사역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여러분과 저를 위해 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이거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목적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오십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했던 모든 자들에게 줄 상을 가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선교하시는 분들 보면은 참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외지에 가셔서 가족과도 떨어지고 때로 목숨을 건 선교 사역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 친구 동료들은 목회도 하고 사역도 하고 열매도 많이 맺는데 혼자만 동떨어진 곳에서 고통 가운데 사역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아골골짜기 같은 곳에서 소돔 같은 곳에서 정말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사역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수고의 땀을 흘렸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른 척 하실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할지 모르지만 세상은 반기지 못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기억하시고 반드시 다시 오실 때에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 위에 드렸던 눈물과 땀에 대한 상을 준비하시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남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희생하며 사역하시는 분들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이 기억하세요. 새벽에 나와 김밥 만들고 파킹장 섬기고 사람들에게 욕먹으면서 사역하는 것 피곤하고 힘들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기억하시고 갚아주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게 되면 전도하며 선교하며 산 사람에게는 자랑의 면류관이 약속되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 말씀에 의하면 목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 여러분 가운데 많은 목자님들이 계시는데요, 양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겼던 목자의 삶을 산 사람에게는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게 되면 환난에도 불구하고 변질되지 않고 죽도록 충성한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그러셨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보게 되면 주의 부르심 받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킨 사람, 사도바울 같은 그런 인물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희생과 땀을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원치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 면류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면류관을 바라고 뛰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 때문에 뛰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실지라도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면류관을 받았을 때에 다시 그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크리스찬 삶의 모습입니다만은 그러나 한 가지 꼭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이 나의 수고를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날 그렇게 사랑하신 그분 앞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래도 주 앞에 갔을 때 네가 나를 위해 이렇게 희생했구나, 나를 위해 바친 것이 있구나 주님이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면 그보다 더 값진 열매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의 영광 위에 달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박수를 얻기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며 주님 위에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평가자는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박수나 세상 사람들의 성공관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평가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그분 앞에 섰을 때 바른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현재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삶을 건축해 나아가야지 그날 주님 오실 때에 드릴 열매가 있고 하나님께 받을 칭찬과 면류관이 있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슬래시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원래 캐나다에서 약국을 경영하던 약사였는데 예수님 만나고 복음 듣고 그를 부르신 주님의 사명에 순종을 해서 아프리카로 갔어요. 그리고 40년 동안을 안식년도 갖지 않은 채 40년 동안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지역에 사역하다가 주님 앞에 갔습니다. 그의 말년에 누가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다른 사람들처럼 편하게 살 수도 있고 달리 살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살았는가 물었을 때 그분의 답변이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텐데 주님 다시 오실 때 제가 어찌 안락 의자에 앉아서 주를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일어나 반갑게 그분을 맞이하고 싶기 때문에 현재 나의 삶을 그분께 드리고 선교와 사명 위에 살아가노라고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어려운가 저의 삶에 참된 가치가 어디 있을까요? 이 세상의 영광일까요? 이 세상의 물질일까요? 이 세상의 권세일까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영원히 남을 것이 없어요. 정말 영원토록 남는 가치는 내가 예수 위에 드렸던 시간들, 주님 위에 바쳤던 나의 삶과 나의 물질, 그리고 생명을 위해 드렸던 나의 삶의 열매만이 영원토록 남는 열매예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열매를 위해 준비하시고 그 열매를 위해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이고.
1: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날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는 그 믿음의 대상이 생사가 달린 문제가 되기까지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밧줄을 가지고 박스를 묶는 데 사용한다면 그 밧줄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대수로운 일이지만 절벽을 지나가는데 그 밧줄을 사용해야 한다면 실제로 그 밧줄이 얼마나 믿을 만한지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그 대상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 만큼 신뢰할 만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의 생사를 걸 수 있는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0: 수많은 혼탁한 방송 가운데 오직 순수한 복음만을 고집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2: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김혜권 강사의 목요일 오전 성경 강의 제2부를 전해드립니다.
3: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 전에 예수님의 완전한 통치가 구현되기 전에 이 지상에서는 교회라고 불리는 에클레시아라고 불리는 일종의 기독교 신앙 진화적인 중간 사회가 형성됩니다. 기독교 신앙으로 살림이 가능하고 기독교 신앙으로 삶 전체가 구성되는 일종의 대안적 공동체가 나옵니다. 그걸 우리는 교회라고 말하고 교회라는 하나의 사회적 실체를 가지니까 박해를 받습니다. 우리가 만일에 혼자 조용히 간념적으로 신앙을 가지면 박해를 유발하지 않습니다. 언제 박해가 됩니까? 로마 황제 발레리우스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로마 황제 발레리우스 황제는 콘스탄틴 황제 직전의 황제입니다. 이 황제는 저 유고슬라비아에 있는 그 트라키아에서 전쟁하다가 페르시아에게 포로가 됐습니다. 페르시아에게 사산조 페르시아인가는 페르시아에게 포로가 되어 잡혔습니다. 황제가. 황제가 잡혔는데 로마의 모든 제1고구, 제2구, 제3구, 제11구, 제16구, 제17구 모든 로마의 구청 시민들이 모여서 로마의 광장에서 황제 석방을 해서 기도를 합니다. 제우스 신에게 막 향포를 피우고 난리를 하는데 로마의 제3구, 제14구 속한 시민들 기독교인들 모여가지고 킬킬킬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하면서 막 좋아하니까 로마 시민들이 미치기 시작합니다. 아 이놈들은 비애국적이구나. 우리 로마가 망하는 걸 좋아하나. 우리 로마 황제가 망하는 걸 보고 또 웃구나 하면서 기독교인을 박해한 겁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로마 제국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볼 때는 우상 숭배와 음란으로 유지되는 군사적 폭력으로 유지되는 형편없는 약한 국가였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간이 자기 몸을 의탁하기에는 너무나 형편없는 조직이 로마 제국의 중심부였습니다. 그걸 어떻게 간파했습니까? 성령으로 이미 하나님의 감미로운 통치를 맛본 이미 교회에 들어와서 남자와 여자와 종과 노예가 자유인처럼 대접받는 이런 혁신적인 새로운 사회를 맛보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국가적 폭력과 음란과 이런 군사적 정복 에너지로 뭉쳐있는 로마 제국에게 자기 몸을 의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초대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로마 황제 숭배를 중심으로 로마의 폭력적인 세계 정복 정책에 동조할 수 없는 너무나 거룩한 소수자였기 때문에 이들은 로마 제국이 소화할 수 없는 소수자 공동체이기 때문에 박해를 유발했습니다. 그래서 환란과 박해 속에 노출됐습니다. 이 환란과 박해 중에 노출됐지만 로마에는 그 당시 기독교와 같은 소수 종교가 20개 이상 있었습니다. 20개 이상의 기독교 소수 종교는 전부 다 오런테스 강에서 흘러왔다는 말이 들 만큼 시리아 쪽 동방에서 몰려온 일종의 종교들 동방에서 오런테스 강이라고 하는 시리아의 강에서 물이 흘러넘쳐서 로마가 동방 종교로 가득 찼다는 그런 말이 있을 만큼 오른티스 강을 흘러넘친 동방 종교, 신비 종교가 꽤 많았는데 그 중에서 형제자매끼리 서로 사랑하라고 강조하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 제국 내에 있는 종교 중에서 종교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선교적으로, 즉 예수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다 돌보려고 하는 이 무한 책임적인 사랑의 아웃리치는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교회 바깥에, 즉 기독교인이 아닌데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무한 책임적인 아웃리치를 하면서 손을 내뻗어서 그들을 모두 다 책임지려고 하는 이런 무지막지한 사랑은 기독교만 있는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사랑의 그물로 포획해서 예수 믿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일에 네팔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데 가서 힌두 불교권 인도 같은 데 가서 비참한 사람을 그들이 왜 돕지 않는가 물어보세요. 왜 힌두교나 불교권 문명권에 가서 비참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지,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축생처럼 짐승처럼 사는 이유는 몇 개의 연급 회기 동안에 죄를 너무 많이 지었기 때문에 지금 이 지상에서 내가 약간 도와줘도 이 사람의 이 비참한 운명을 자초한 이런 연급 회기적인 그런 업보를 다 씻어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알바니아의 그 작은 수녀 마더 테레사가 캘커타의 빈민에 가서 힌두교도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힌두교도를 보는 앞에서 했습니다. 왜? 세계관과 종교 자체의 구조가 너무 달랐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모든 종교가 서로 사랑하라고 강조하는 것이 자명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수평적인 형제자매의 네트워킹과 사랑과 우정과 친교를 이렇게 많이 강조한 것은 교회만이에요. 교회만. 여러분, 알랜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혹시 들어봤습니까? 이 사람의 이름을 보통 사람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따라하십시오. 알랭 드롱. 유명한 영화 배우입니다. 알랭드 보통. 스위스 사람이면서 프랑스에서 하는 소설가입니다. 르네 지라르, 슬라브의 지적, 세계 3대 지성인입니다. 이 세계 3대 지성이라고 자칭타칭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런 사람을 만나지는 못했을지라도 이름을 들었을 때 일단 뭔가 아는 이해의 빛을 떠올려야 됩니다. 이렇게 지적으로 우리가 자폐적인 어떤 그런 글리버 여행기에 나오는 그 릴리푸트 시민처럼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을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알랭드 보통, 르네 지라르, 슬러버의 지적 같은 사람들은 전부 무신론자입니다. 전부 무신론자인데 기독교 우호적인 무신론자입니다. 교회 우호적인 무신론자입니다. 교회가 앞으로 인류의 희망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웃기죠. 자기들은 기독교인이 아닌데 기독교가 최고로 잘될 때 유럽은 행복했다. 이게 알랭드 보통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기가 막힌 사람들인데요. 아무리 돌아보더라도 인류의 희망은 교회밖에 없다. 왜? 알랭드 보통은요, 무신론자들 위한 종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기독교 대단하다. 기독교 미술, 기독교 음악, 기독교 건축, 얼마나 아름답냐?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어딨냐? 바하의 칸타트를 듣고 어떻게 무신론자의 정서를 유지하냐? 못하겠다. 자기는 참 무신론자로 살아가기 힘들다. 왜? 기독교에서 나온 음악이 너무나 우리를 감미롭게, 경건하게 만드는다. 뭐 이런. 그래서 이 사람은 리처드 도킨스가 600만 불 돈 들여서 버스에 There's no God. Don't worry about your future. 이렇게 광고, 600만 불 돈 쓴 광고, 미친놈 짓이라고 막 비판해놨습니다. 옥스퍼드의 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는 돈을 600만 불 써서 하나님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살자고 이렇게 광고를 냈는데 정신이 한참 나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알랭드 보통은 바로 그런 놈을 많이 비판합니다. 교회는, 자기가 볼 때 교회는 이 세상 딱 무신론자 입장에서 보니까 교회만 기가 막힌 기관이 없다. 왜? 교회에 갔더니 사람들이 순전히 무신론자의 관점입니다. 교회 사람들만큼 이런 말 잘하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I am sorry. 교회에 갔더니 그렇게 미안하단 말도 하고 심지어 막 돈을 갖다 바치면서 더 못 내는 걸 미안해하면서 심지어 교회는요 신부님의 강론 중에서 80%가 가난한 사람들의 운명에 관한 거라는 겁니다. 얼마나 자비롭냐는 겁니다. 얼마나 교회가 자비롭고 얼마나 그리고 교인들이 너무나 사이가 좋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남들이 볼 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도 모르게 어메이징합니다. 이런 촘촘한 형제자매의 사랑, 그런 촘촘한 형제의 사랑을 시범 보인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라티드와 실라, 이런 청렴 결백한 사람 50명의 교인들을 초대한 교회로 생각하면서 심장스러운 언어를 쓰면서 여러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께 나아갈 길 없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여러분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렇게 사모의 언어를 써가면서 그 50명의 형제자매들을 돕고 여러분이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서 성장한다는 말을 들으니 아, 나는 이제 살았습니다. 이렇게 연대가 강력하면서 이렇게 그런 국제적 친교를 일삼는 이런 조직은 세상에 교회밖에 없단 말이에요. 월드비전과 기아대책, 이 모든 세계구호기금의 원조는 사도바울입니다. 사도바울은 일찍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의 헌금을 받아가지고 팔레스타인에 있는 예루살렘 성도의 가난을 도왔습니다. 사도바울은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세계구호활동의 원조입니다. 그리고 살살 꼬아서 이방인들의 돈을 많이 거두다가 예루살렘에 갖다 주었습니다. 이런 교회가 갖는 이 어마어마한 사랑의 능력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시민적인 자발적인 운동이고 성령의 추동으로 일어나는 운동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이 확신 있고 이렇게 종과 자유자가 하나가 되고 남자 여자가 차별이 없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이런 우주적인 천지 개벽의 새 세상을 맛보고 나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걸 믿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엄청나게 급진적인 새로운 사회를 경험하니까 이 통째로 완전히 새로워진 우주적인 단위의 천지 개벽이 일어날 걸 믿었기 때문에 재림 신앙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지금 성령의 역사를 받으면서 이 땅에서 엄청난 성령의 그 충만한 사역을 경험하고 이 새로운 대항사회와 대조사회의 그런 형성을 맛보고 있으니까 이 하늘로부터는 구세주를 기다리면서 천사단과 호령과 나팔 소리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을 통치할 것을 믿었단 말이죠. 이게 재림신앙. 그러니까 재림신앙은 뭐죠? 이 땅에서 이미 로마 제국의 그 모든 토착적 우상숭배, 바카스 축제 같은 그런 엄남 밀착형 종교, 그런 종교로 유지되는 폭력 숭배적인, 군사력 숭배적인 그런 로마 종교의 그런 틀 안에 있는 그런 세상에서 지고 주시는 형제자매의 사랑, 돈과 재능과 물질을 아낌없이 거룩하게 낭비하는 이런 종말론적인 급진적 사랑의 실천, 그 다음에 보통 양의 탈을 쓰고 탐심으로 가득 찬 종교 교주들이 많은 때 자기 일을 해가면서 주경 야도하듯이 스스로 생활비를 벌여가면서 일하는 이런 사도바울 같은 이런 자비랑 선교사, 영적 지도자 이런 기막힌 모범을 보니까 새로운 사회가 동토온다, 새로운 세계가 동토온다 라고 믿고 나서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재림은 지금 이 땅에서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 안에 속하여 로마 제국이 볼 때 너무나 달라졌다고 느끼는 대조사회와 대항사회와 이런 대안사회를 이미 형성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일어난 확신이 재림신앙이지 이단적 섹터처럼 그냥 이 세상에 대해서 도피적이고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매우 무책임의 극단으로서의 이 지구를 탈출하려고 하는 그런 재림신앙이 아니란 말이죠. 이 땅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완전케 하려고 오는 재림신앙, 이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4장 17절의 종교입니다. 그 재림신앙입니다. 여러분께서 공식 구문 집에 가서 찾아볼 걸 믿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본받는다는 말입니다. 본받는다. 이 본받는다는 말을 여러분 줄을 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라면 줄 치세요. 여러분이 만일에 나에게 신앙을 가르쳐주는 신앙 선배 이름을 대할 수 없다면 그거는 여러분 아무도 본받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은 간의 수공업적인 모방과 견습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간의 수공업적인 뭡니까? 우리가 플로렌스에 가면 구찌 가방이 있습니다. 구찌 가방이요. 플로렌스의 구찌, 네덜란드 여왕만을 위해서 주문 제작하는 지금 막 가짜 구찌 가방 많은데 가짜입니다. 그거 원래 구찌는 나갈 때 특수한 수공업자가 여왕을 위해서 주문 생산한 게 구찌입니다. 구찌, 그 플로렌스 피렌체가 많은 조각가 미켈란젤로 같은 사람, 그 옆에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다빈치가 그 부원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전부 다 간의 수공업적인 견습과 모방을 통해서 엄청난 제자를 양성했거든요. 그래서 이탈리아가 바로 그런 세계적인 수공업자의 메카가 되는 거예요. 왜? 중세 장인 길드, 즉 간의 수공업적인 기술을 전수하였던 그런 전통이 강한 곳이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전부 다 간의 수공업적인 제자 양성을 통해서 건설된 세워진 예술가들입니다. 다 보세요. 미켈란젤로도 자기 주니어 때 자기 서성이 큰 그림을 그렸는데 그 나뭇가지 네 가지는 네가 그리라 해가지고 나뭇가지 네 가지는 내가 그립니다. 그 밑에다가 나뭇가지 네 가지는 내 제자가 그렸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는 본받음과 모방과 추종과 인격적인 견습과 배움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말할 때 나에게 이 신앙을 가르친 사람 이 사람입니다. 우리 그런 간의 수공업적인 견습을 많이 고백한 분이 김동호 목사님의 설교 집에 보면은 임택진 목사님, 인천에 있는 무슨 장로님 부부 항상 나옵니다. 임택진 목사님 청량리 교회의 목사님인데 이분이 기독교 교육학적으로 임택진 목사의 영향을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훌륭한 분들은 훌륭한 분 이전에 더 훌륭한 분이 계십니다. 그 훌륭한 분 너에게 그런 감화를 끼친 항구적인 선한 영향의 원천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아무도 나를 가르친 스승은 없습니다. 오로지 성령만이 나를 지도했습니다. 이거 완전 이단 교주가 하는 말. 참다운 정통신앙은, 사도적 정통신앙은 성령에 의해서 가르침받지만 또한 성경적 사랑과 경건을 실천한 모범적인 서성으로부터 또한 간의 수공업적 견습과 모방을 통하여 추종과 모방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신앙의 진술을 ABC를 가르치는 그 진정한 간의 수공업적인 모방과 견습을 나에게 실시해주는 서성이 참 필요합니다. 자, 바울, 에바브로, 디도, 잘 보세요. 디모데, 그 다음에 에베소의 장로들, 이 일종의. 그래서 바울은 바울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 다음 140명에게 이집트의 교부 파포야서, 이 속사도 교부입니다. 자, 바울, 디모데, 디도, 에바브로, 디도. 바울 동역자가 많았죠? 그들의 제자가 뭡니까? AD 140년에 파피야서, 이집트의 교부. 히폴리투스, 그 속사도 교부 뒤에 그 다음 뭡니까? 속사도 교부는 뭡니까? 사도를 직접 보고 배운 사람. 그래서 자, 요한의 제자 보겠습니다. 요한의 제자, 사도 요한의 제자, 따라하세요. 폴리갑, 처음 들었습니까? 이그나티우스 안디옥,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너무나 훌륭한 그 이그나티우스 안디옥과 그 폴리갑의 제자, 그리고 요한복음을 많이 읽었던 동방교회, 알렉산드르의 교회에 그 다음에 260년대 오리겐 클레멘트 나옵니다. 그 다음 베드로는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의 제자 AD 90년에 로마의 클레멘트, 그 다음에 헤르마스의 목자를 쓴 사람, 디다케라는 이런 그 초대교회 문서를 쓴 사람, 전부 다 광범위하게 베드로의 영향권 내에 있었던 간해수공적인 모방과 제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260년경에 순교한 키프리안, 아프리카 키프리안의 제자, 키프리안의 제자가 내 스승 키프리안의 생애와 사상, 그 평전 남겼습니다. 그 다음 오리겐의 제자도 자기 스승의 글을 남겼습니다. 그 다음에 아타나시우스, 4세기의 아타나시우스가 누구의 평전 남겼어요? 최초의 사막의 수도사 안토니오 수도사의 평전 남겼습니다. 그 평전이 300년대 중반에 나왔다가 성 오고스틴이 바로 밀라노에 주교했던 암브로시우스와 아타나시우스가 쓴 안토니우스의 평전을 읽고 거듭 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제자 양성의 교부가, 즉 제자 양성의 계보가 초대교회를 촘촘히 연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는 누가 가르쳤습니까? 저를 가르친 사람들은 ESF라는 선교단체 훌륭한 성자들입니다. 김만성, 박덕훈, 이성장, 이런 분이 저를, 김세윤, 이런 분이 저를 학부 때부터 가르쳤습니다. 아예 5시간씩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분들에게 한의수, 임종학, 또 저는 히브리어를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대전신학교 이종록한테 배웠습니다. 나랑 나이 같은 동기입니다. 친구입니다. 먼저 그분은 신학교 가서, 내가 늦게 신학교 가니까 벌써 교수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프린스턴에 공부할 때 히브리어 누구한테 배웠냐? 잘 배웠다. 이름 대달라. 이름 대도 모른다. 이종록이다. 들어본 적 있냐? 들어본 적 없다. 뭐 이렇게. 근데 제가 히브리어를 잘했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게 결국 자기 자랑입니다. 이 사람 히브리어 누구한테 배웠을까 하면서 유명한 사람이 나를 가르쳤는가? 아닙니다. 성실한 사람이 나를 가르쳤습니다. 나는 유명한 사람이 있고, 나에게 성실한 선생님들이, 나에게 기독교의 진술을 보여준 분들이, 나에게 돈 쓰는 법을, 나에게 시간 쓰는 법을, 나에게 새벽 기도하는 법을, 나에게 큐티 노트 쓰는 법을 알려준 것 전부 다 간해수공업적 제자 양성을 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제자를 양성했습니다. 그렇게 제자가 양성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가장 특징은 순결한 사도적 정통신앙으로 바울, 에바브로, 바울, 실로아노, 디모데, 그 다음에 경건한 부녀들입니다. 사도행전 17장 보면은 데살로니카의 경건한 부녀들이 따랐다고 했습니다. 경건한 부녀들은 뭡니까? 데살로니카 시에서 여성 지도력을 행사했던 자매님들이 데살로니카 교회의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간해수공업적인 제자 양성을 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가르치는 사람을 5장 12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근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이거 번역이 약간 약한 번역인데 존경하고입니다. 알아주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 필요하고 약간 나보다 훌륭하면 내가 그를 따르면 나는 됩니다. 바둑 18급에게 갑자기 이창호 사범이 올 필요 없습니다. 바둑 18급에게는 약 9급짜리가 제일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18급, 제 형은 9급이었습니다. 한 2년 도니까 제가 형과 똑같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9급에 멈췄었습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요. 예수 믿고 시간이 아까워서 이제 임해봉 바둑 전집은 버렸습니다, 저는.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누구에게 신앙을 배웠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신앙을 지도, 누가 여러분에게 큐티 쓰는 걸 가르쳤고, 누가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쳤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돈 쓰는 법을 가르쳤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감사 노트 쓰는 걸 가르쳤습니까? 이거 다 여러분이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자, 데살로니카 교회의 가장 성공의 가장 원천은 첫째,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사도 바울 이전에요, 탐심 때문에, 이익 때문에 일종의 종교적 포부상들이 많았습니다. 보따리 장사가 많았어요. 구원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하면서 막 모았다가 가방 돌리는 겁니다. 근데 그런 헬라의 그런 순회 교사들이, 종교적 포부상들이 많았습니다. 행상 장사들이. 근데 바울은 오자마자 자기가 마치 돈을 받으면 그런 사람과 오해 동일시 될까 싶어서 딱 두려워서 나는 돈 받지 않겠습니다. 나는 딱 자격증을 꺼냈습니다. 텐트메이커 1급 자격증 딱. 그 사람 모루 탁 내면서 앞치마 내면서 착착착착 하면서 옆에 있는 군부대에 납품 받아가지고 이렇게 싹 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는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여러분 본문에 보면 양의 탐심의 탈을 쓰지 않고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았던 말은 아첨과 탐심의 탈은 종교적 보부상들 그들의 대표적인 레토릭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뭡니까? 유모처럼 돈을 써가면서 도왔고 아버지처럼 진리의 말씀을 건면했습니다. 자, 목회자에게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목회자 극한 청렴 결백으로 모범을 보이고 유모 같은 모성애와 아버지 같은 부성애가 온전히 조화된 이런 목사님이 교회를 그 30명 정도 되는 교회를 환란과 박해 중에 뿌리 깊은 나무처럼 만든 겁니다.
2: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은 말씀의 후반부를 계속해서 전해드리오니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힘써서 전도해야 하는 때가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때가 언제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는 전도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 순간 전도하기란 그리 쉽지 않은데요. 그러나 우리 손에 전도의 도구가 들려져 있다면 어떠한 상황에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BBN 방송에는 여러분이 이러한 전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명함 크기의 ITL 카드를 신청하는 분들께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로 가셔서 라디오 방송을 클릭하시면 전도 도구란을 통해 ITL 카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신 전도 카드를 통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의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0: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충세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 늘 강조하고 계신 이충세 목사님께서는 현재 행당동 성서 침례교회에서 목양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위대한 계명과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지상 대사명을 이루기 위해 성경 중심의 강의 말씀으로 영혼 구령에 온 열정을 쏟고 계십니다. 이제 이충세 목사님의 통찰력으로 성도를 온전케 하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1: 여러분, 성경 본문의 17절 위에 보면 광야길이다라고 세 글자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입니다. 홍해란 말은 빼내고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야길로 인도